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3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중 폭발 현장 근처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뢰는 폭발 사고 당시 참가한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폭발 지뢰를 포함하면 사고 현장 일대에서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할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최종 판정에 따라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 전방 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시기와 수법에서 10여 년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닮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 등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최근 안보 현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일반직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의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다만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결국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이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복귀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어제 하루 6만 1,000명을 동원해 5만 6,000명이 관람한 타짜 벨제부브의 노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59만 명입니다. 다만 현재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오늘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이너섬의 비밀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참석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전 실장이 회의 막바지에 국내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율 문제도 함께 거론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검토해 보라는 발언을 하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수도권의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8만 6,7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41.1%,

0: 22%와 152%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착공 물량이 많은 경기도에서 24% 가까이 줄면서 전체 착공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습니다. 입주 가능한 준공 물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모두 줄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5.6%를 넘어서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장중에 5.3%에 육박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30 지수는 0.26% 하락한 51,349.9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내린 7,670.84, 나스닥 지수는 0.09% 내린 26,797.54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원유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3.48% 내린 배럴당 89.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56% 내린 배럴당 102.5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월 31일 이후 브렌트유는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2천억 달러, 27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 73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회에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을 보고했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결심을 다음 달 13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윤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단식과 복식 동반 금메달에 성공했습니다. 안세영은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홈팀 일본의 야마구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금메달로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여자 단식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남자 축구 준결승이 진행됩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이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 25도에서 29도의 사이에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3도, 습도는 7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가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게 부담입니다. 30년물 금리는 장중에 5.612%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유가 하락이 버팀목이 돼주긴 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은 너무 빠르고 또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원인도 복잡합니다. 높은 물가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지정학적인 문제점들,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돈을 막 쓰는 트럼프까지 악재가 한가득입니다. 금리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오늘은 이 내용부터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뉴스인데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11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부정수급도 많았는데요. 실업급여는 눈먼 돈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청년 일자리 해결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한밤에 뉴욕 증시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 주가보다는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상관인지부터 오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더 아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국채 수요는 약해지고요. AI에 돈을 쏟아부는 빅테크들의 빚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흔들리는 부분들도 많겠죠. 중간선거까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고수경제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앞서서 미국 국채가 오르면은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 상관입니까?
1: 아주 안 좋은 영향입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오른다. 돈을 빌리는 값이 오른다. 단순하게 그렇게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0: 돈 자체가 비싸진다.
1: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나열돼 앞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이유 외에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 구조적인 위험이 지금 곁들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미국도 재정 적자가 심하고 부채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서 예. 발행하는 데 부담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이렇게 원래 국채 시장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채 투자를 하는 돈들은 항상 이렇게 뭉텅이로 항상 크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글로벌에.
0: 네.
1: 근데 미국이 그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터져요.
0: 네.
1: 그럴 때 정작 취약한 곳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최근에 프랑스랑 영국이에요.
0: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1: 프랑스 같은 예. 경우는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네. 2010년대 이후에 독일하고의 금리차 갭을 보면 가장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프랑스 국채를 사지 않겠어.
0: 네, 네.
1: 프랑스 국채를 버려. 이런 네.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대변이 되고 있고
0: 수요가 줄어든다는
1: 예,
0: 얘기네요.
1: 수요가 굉장히 예. 줄어들고 이게 이제 사실 재정 적자 부채 문제 얘기하면은 미국이 항상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이 항상 먼저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터트려요.
0: 네네.
1: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그렇게 쉽게 던지진 않아요.
0: 아, 여기가 터지면 전 세계가 네. 다 터지는
1: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이나 유로화를 쓰고 있는 유럽 같은 데는
0: 예, 예.
1: 항상 환에 있어서는 2등, 3등이잖아요.
0: 그렇죠.
1: 약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정이 조금만 삐걱하면 그 나라 국채는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아, 유럽부터.
1: 이게 지금 전염이 돼서 영국까지 간 거예요.
0: 예.
1: 영국이 지금 재무장관이 재정 규율을 준수하겠다. 재정 규율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미국의 문제잖아요.
0: 네네.
1: 그럼 영국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영국 경제가 좋았었나요? 안 좋았어요.
0: 그렇죠.
1: 세입이 줄으면서 계속 적자도 많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재정 규율. 그러면은 앞으로 부채 한도가 돌아와서 재정 규율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규율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건전을 한다는 건데

0: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또 만기가 돌아오는 거또 빌려야 되잖아요.
1: 아, 네.
0: 빌려서 갚아야
1: 예.
0: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는 또 높아졌으니까 더 높은 비용을 내면서 갚아야 되고 새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이런 취약한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채 시장이 아, 여기는 앞으로 더 요동을 칠것 같은데? 이러면서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1: 미리
0: 뭐냐면 구조적 채권 시장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1: 예.
0: 이게 남유럽 재정 위기가 사실 우리 지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해를 못하시지만
1: 예.
0: 적자 때문에 남유럽에 대한 국채에 대해서 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도 당연히 문제가 됐지만 채권을 던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게
1: 채권을 던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테니까 금리는 또
0: 그렇죠.
1: 치솟고.
0: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는 고만고만한데
1: 네.
0: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던져요.
1: 네.
0: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의 채권은 국가에 들어오는 돈을 대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그 국가 채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예산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1: 아, 네.
0: 그게 남유럽 문제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겠지만 남유럽이 그렇게 던지기 시작하면요. 남유럽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 아시아나 멀쩡한 신흥국 채권도 던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쪽이 위험해지면 저쪽을 던지면서 손절을 해서 위험관리 포트를 하듯이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확 줄게 돼요.
1: 아,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다돼 있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각 국가들이 재정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든 지금 모든 글로벌 정부들의 추세 자체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포커스예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근데 이두 부분을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돈과 민간의 투자와 민간 경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민간 경제의 힘은 다 떨어져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항상 적자든 부채가 많든 어쨌든 돈을 조달해서 돈을 계속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항상 강해라는 로직이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그것조차 안 돼요.
1: 쉽지 않죠.
0: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만약에 앞으로 반복적으로 연출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AI가 핫해도 글로벌 경기의 트렌드 자체는 약간이라도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단순히 처음에는 인플레 때문에 올라요. AI발 여러 가지 투자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올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건전한 금리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물가는 들썩들썩 하니까.
1: 아,
0: 이건 이
1: 그렇죠.
0: 정도까지는 용납 가능한 경제라고 봐요. 근데
1: 그렇죠.
0: 구조적으로 적자 문제,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아,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 글로벌 경기가 한 군데가 뒤틀리거나 부러질 수 있구나.
1: 뭔가 터질 수
0: 예, 뭔가
1: 있구나.
0: 침체가 올수 있는 고리들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신 금리가 오르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 거예요. 내 지갑이 얇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제 계획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1: 그럼 그것도 또 내수 소비라든지 또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0: 그렇죠.
1: 거기서 또.
0: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야 되는 타이트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금리 오르는 거는 투자자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물, 그냥 현업을 하시는 생활, 시장 경제를 하시는 분들 다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런 판단입니다.
1: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금리 문제가 세상 모든 거에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시장 흔들리고 뭐 재정 흔들리고 시스템 리스크 오고 다 이렇게 막 있긴 하는데 금리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는 게 사실이긴 하죠. 자, 조금 전에 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수요 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같은 전망으로서는 공화당이 많이 지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석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 중에 트럼프가 돈막 쓰는 거, 요거는 막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선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블루 웨이브 상하원을 다 휩쓰는 거. 그러면 분명히 제동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우리 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를 지금 저격을 하면서 네.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유 없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 목표 이런 거 관련해서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물가만 불안정하게 만들고 브렌트유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니까 두 번째 문제 투자를 한다 AI와 관련돼서 투자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노코멘트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1: 그건 초당적인 네. 그 공감대가 있는 것
0: 근데
1: 같아요.
0: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지역 내에서 이번에 오라클도 불가항력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불가항력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급 시점을 임대료 지급 시점을 늦추겠다. 그게 전력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1: 네.
0: 즉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전력과 물 부족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은 그에 반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뚫고 말 갈 만한 경제의 파저티브 슬로건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자꾸 현금 살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시 대응만 하는 거예요. 즉시 대응. 그러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AI 경제 그리고 상위 계층들 고소득 계층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들을 고려하고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혹은 후보자 교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노멀한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즉 상원은 그대로 수성을 하고 공화당이 네. 하원은 민주당이 비비고. 가져간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뉴트럴로 보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상원에서 그리고 트럼프 여러 가지 공무원 뭐 인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인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리더십을 잡고 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예산안을 갖다가 입법 상정을 하죠? 하원이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네. 하원에서 앞으로 국방비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서치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연구개발비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 개발비를 갖다가 한 300억 달러 정도 이제 배정을 했었거든요.
1: 네네.
0: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1: 짜르겠죠.
0: 다 건드리기 네. 시작할 거예요. 왜? 왜? 왜 그럴까요? 지금 빅테크와 AI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어떤 정책, 신재생 정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자신들의 정책 입지가 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쪽은 다 깎아버리고 자신들이 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만 투자 금액들을 배정을 했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게 복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죠. 그러면 예산에 부침이 있을 수 있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1: 네네.
0: 두 번째. 지금 이란 전쟁 이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항상 강조해 드리는데 이란은요. 트럼프 일기 때도요. 트럼프가 오면서 핵 협상 탈퇴했고요. 그때 이란 재정이 최악을 가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경기 추락을 겪었어요.
1: 네.
0: 그리고 회복된 게 언제냐면요. 이란 경제가 바이든 정권 오면서 회복됐어요. 근데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계속적인 원유 수출 압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유 수출 못하게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정이 또 파탄이 나고 있어요.
1: 뭐 통화 가치도 최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호르무즈를 잡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으면 안 돼요. 호르무즈를 잡고 이 건을 피봇으로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무기화해가지고 네. 어떻게 민주당 다음번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탄생하는지 그래서 재정을 추세적으로 복원시키는지를 네.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1: 네, 네, 네.
0: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하원에 장악을 한다라고 쳤을 때 미국 내에서
1: 네.
0: 그러면은 이란은 누구랑 협의를 해나갈까요? 누구랑 뭔가 이제 대화 채널을 열어나갈까요?
1: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랑 민주당일 하려고 하겠죠.
0: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정책들과 반발되는 네. 공습과 그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혼란을 더 야기시킬 거고 근데 대화 창구 채널은 민주당으로 자꾸 조금씩 열리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이 해결사구나. 국민들이 네.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1: 네네.
0: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그거를 트럼프 임기 내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 얼마나 반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트럼프에 반하는 정책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협의의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정책들을 얘기할 것이냐.
1: 네.
0: 한마디로 이번에 이슈만 보셔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일간의 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네네. 이제 푸는 것에 대해서
1: 반대했죠.
0: 이야기를 네. 했다가 반대했다고 얘기해 놓고 아니야. 하루 다시 우리 협상을 할 거야 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즉각 대응 예. 이란 더 이상 할 말 없음. 더 이상 협의는 없음. 네. 이라고 공식 통보를 했어요. 그만큼 이 협상의 키를 이란이 지금 쥐고 가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공급 쇼크에 네. 대한 문제 유가 문제 그다음에 내수에서는 미국 내수에서는 과투자에 의한 모든 인플레이션 요소 이건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구조적 채권 시장의 약화 요인 위험 요인들 요 세 개는 당분간 쉽게 꺼질 수가 없다.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침체가 오면 됩니다. 침체가 오면 예. 그에 맞춘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잠재 인플레이션이 확 꺼지게 되고
1: 그렇겠죠.
0: 그럼 예. 채권 시장을 던지던 투자자들도 이 정도가 되면은 던질 만큼 던졌네. 그러면서 예. 금리가 저절로 하향 예. 안정이 되게 돼요.
1: 나쁜 방향으로 안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0: 그러니까 예. 원래 경기 사이클상 금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오르면 그다음 수순은 침체가 오고 다시 침체가 온 다음에 금리 안정 그때가 되면 정부도 이제 돈 쓸 여유와 명분이 생기겠죠. 네네. 자본 조달을 하기에 예. 비용이 싸졌으니까 금리는 자본 조달의 비용이라고 보니까 뭐 이런 그림이 형성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트럼프는 참 위대한 대통령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까지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지.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수요. 지금 미국 국채 5년물 입찰 이쪽을 보니까 수요가 별로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수요가 나빠지는 조짐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응찰률이 보통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장기물 국채는 보통 통상 2.6배? 그러니까 100만 원치 입찰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에 이제 두 배 하고서도 네. 한 60% 정도 들어오는 이제 상응하는 돈들이 들어오곤 했었는데
1: 260만 원 정도 네, 들어와 줘야
0: 그
1: 된다.
0: 그 정도 들어와 주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논리랑 같아요. 발행할 때 이제 얼만큼 쿠폰 금리를 줄게. 그러니까 그 금리를 받으면서 내 거 사가 재무부 채권 사갈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쿠폰 금리는 그 채권에 써 있는 금리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0: 그런데 그 금리하고 아 이렇게 이자 준다는 금리하고 지금 최근에 돌아다니는 채권과 회사채, 우량 회사채 금리를 보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름 추세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예. 단기 금리 이자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거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아, 여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쿠폰 금리는 이자 채권에 써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는 게 아니고요.
0: 바뀌지 않습니다.
1: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금리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바뀌는
0: 네,
1: 금리고.
0: 수시로 바뀌는
1: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높아졌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그러면 단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입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가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높은 금리 받는 거.
1: 아, 요거를.
0: 네, 요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이다 그러면 1년 동안 킵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 넘어가는 장기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1년물짜리도 높은 금리가 있다면 4% 이상의 그런 금리 이자를 받고 그리고 딱 끝내면 결국에 104만 원. 100만 원 투자했다가 104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가 더 안전적이고 이자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자꾸 부과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채권 시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렇네요. 네. 네.
0: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아까 채권 시장의 구조적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굳이 그러면 미국 채권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버티고 강한 데는 어디냐? 수요가 버티는 데는 그나마 미국채예요.
1: 제일 안전한 여기.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달러채고 결국엔 미국채를 사놨다가 금리가 지금 높아지면 침체가 오면 먼저 돈 풀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2등, 3등 채권 다 좀 줄여. 그리고 1등 채권만 그나마 남겨. 그래서 미국채.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률을 보셔도 2.2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조업이나 신흥국 국가들 같은 경우는 1. 몇 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그리고 일본 우리 금리까지 다 덩달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저 오라클의 불가항력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찌됐건 그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에도 계속 돈을 빌려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터진다라기보단 왜냐하면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 돌아다니는 회사차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에 80% 가까이가 지금 AI

0: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1: 오, 그
0: 아니에요.
1: 정도예요?
0: 돈이
1: 예.
0: 너무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1: 예.
0: 나머지 20은 본원적으로 돌아다니는 금융 쪽하고 소비재 쪽. 우리 월마트나 이런 데는 맨날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이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쉽게 터지기도 힘들어요.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금리가 높아도 돈이 더 많이 풀리면요. 그쪽 시장, 그쪽 산업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AI가 그런 격이에요. 다만 이런 문제, 불가항력 문제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1: 네.
0: 드리면은 이게 오라클이 이 같이 투자를 했어요. 같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빌려서 컴퓨팅 자원의 공장으로 자기가 오라클이 쓰기로 했어요. 왜? 엔트로픽한테 자기가 컴퓨팅 자원 리소스를 갖다
1: 줘야
0: 제공하기로
1: 되니까.
0: 약속했기 때문에.
1: 예.
0: 근데 그게 앞으로 몇년 후, 예를 들면 4년 후에 완공되니까 그때부터 임대료를 오라클이 그럼 내면서 컴퓨팅 자원 공장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4년 차에 제대로 작동을 안할것 같아요. 왜? 공장은 지을 수 있는데 전력이
1: 전력이
0: 그때까지도
1: 예.
0: 완비가 안될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 그때 돈못 내. 왜냐면 그냥 공장 쓰지도 못하면서 전력이 지금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돈 내면 내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때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 거예요. 오히려 돌아갈 때 그때 돼서 정상화될 때 전력이 정상화될 때 그때 돈 내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은 가면 갈수록 계속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AI 쪽은.
1: 네.
0: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런데 또 투자가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더 투자, 더 많은 투자로 계속 막으면서 확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시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돈이 어디 나와서 투자를 하나? 회사채 시장에서 돈 많이 모으고
1: 네.
0: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익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아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에 OBBBA, 그 세금 디덕션, 그러니까
1: 네.
0: 감면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만들어줬다. 이 이슈가 굉장히 강력하다. 민주당에 보면 이거 세금 다시 복원됩니다. 네.
1: 실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국채 금리 우리가 어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어느 정도씩에 놓으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충격을 언제쯤 주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0: 첫 번째는
1: 예.
0: 레벨의 문제보다는 오르는 속도와 상황의
1: 속도.
0: 문제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22, 23년도에 금리 급등기 기억하십니까?
1: 네.
0: 그때 이제 JP 모건 전 다이먼 회장이 우리는 6% 금리 시대에 이제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기가 꼭지였어요. 근데 그때 금리 스파이크가 빠르게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금리, 글로벌 금리,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차곡차곡 올라가요.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꼭지를 찍을 때쯤이 되면 이제는 패닉, 금리가 높아서 경기 침체가 올수 있고 그래서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되겠어라는 불안감 때문에 채권을 마지막에 던진 대규모로 던진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금리 스파이크가 보통 나오고 거기서 상단, 금리 상단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1: 예.
0: 항상 분석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그 상단이 안 왔어요, 아직.
1: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빡 오르는 그게
0: 예,
1: 없다.
0: 그게
1: 예.
0: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 거기에 오려면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5개월은 더 지나야 될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장기화 된다는 거네요.
0: 네, 장기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스파이크가 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은 같은 돈을 가지고서 큰 뭉치 돈을 가지고 국가들이 다 경쟁한다고 말씀드렸죠.
1: 예.
0: 그럼 미국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행 시장이나 유통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할 거예요. 근데 한국채 같은 경우는 잘 팔리기 힘들겠죠.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가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결국에 재정을 마련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차기 예산과 차차기 예산에 대해서 동력이 상실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AI발, 반도체발로 끌어왔던 명목성장률은 좋아 보였던 이 어떻게 보면은 포장 효과들이 서서히 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실물에 계시는 산업 기반 아니면 모든 이제 근로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초과세수가 역대 최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만 너무 취해 있는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금리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이슈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최대 이슈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유신희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에서는 금리 이야기해봤고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연구 샤워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쪽에도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이별 사실 했죠.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영재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3번 이상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 명이나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반복수급, 부정수급 이 두 개는 다르긴 하지만 이 숫자 앞에서는 약간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급여인 건 맞잖아요. 처음에 네, 이게 예, 도입이 될 때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1: 네, 실업급여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이제 생계 안정과 또 거시적인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위축을 막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네. 다른 편으로는 산업 구조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유연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전환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급여인 건 맞고 사회 보장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비자발적인 실직입니다.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텐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명, 한 해 6천억 원씩 썼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뭐 허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고되거나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일단 이제 우리의 그 경제 구조가 예. 상당히 그 파견이라든지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에 또 배경이 되는 이제 경제 구조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다시 또 폐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복돼야 되는 건설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급여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이제 부정수급으로 등치시키기는 어렵고 예. 그 안에 이제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 자체를 다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공연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렇다고 해도 5년 동안에 5번 이상 수급한 사람이 15,000명이나 된다. 요거는 조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또 됩니까?
1: 그 안에 예. 분명히 이제 좀 담합해서 네, 의도적으로 이 실업급여를 좀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과 그것에 또 동의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이제 정당하지 않은 수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의 특성상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것 자체를 다 이제 막아버리게 되면 그 업종에 있는 어떤 좀 선의의 희생자들이 이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다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하여간 항상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같은 직장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1: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에 옮기는 과정에서만 실업급여를 뭐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직장이 이제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도 일에 따라서 이제 그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반복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보험의 지급의 이제 그 실업급여 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0: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참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죠. 자,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급 횟수 자체를 제한을 했거나 제한을 하거나 뭐 지급액을 줄이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구조 속에는 이제 우리 경제 구조적인 또 우리 산업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 그것을 무조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금액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 원래 취지에서처럼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재취업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그런 인센티브 쪽에 정부도 더 방점을 찍고서 이제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0: 네네. 네,
1: 그래서 금액 자체를 줄이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또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금액 낮추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네네. 실업급여 이거 별명이 실업급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많아서 달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지금 네네. 이게 실업급여의 한액을 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낮추자 이런 논의도 오가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네네. 거기에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1: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의 발표에 있어서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이제 예전에는 7일 기준으로 했다가 6일 기준으로 하면서 지급 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그 금액을 이제 최저임금보다 최고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그 보다는 낮게끔 되

0: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바꾸는 조치를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되는 것이 그 동기를 부여하고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1: 예.
0: 처럼 근데 총액은 그대로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금액을 깎으면서 이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좀 늘리고 해당 월에 지급하는 금액을 낮춤으로써 이제 실업급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는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이해했습니다. 하긴
0: 네네.
1: 교수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지 노동 의욕이 생기겠죠. 이런
0: 네,
1: 문제가
0: 기본적으로. 네.
1: 과거에 일본 같은 데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실업급여에 이번에 보면은 중복수급도 있었지만은 부정수급도 꽤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한 2만 건이 넘게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0: 네, 그게 이제 쉽지 않는데, 또 특히나 지금 실업급여 담당을 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담당자들, 그 행정 부담도 굉장히 높은 속에서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원칙만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노동 감독에 그좀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더 재취업, 이게 그, 어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아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제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의 방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1298번 쓰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부정수급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불만을 말씀을 하시네요. 자영업하시는 분인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부정수급 많고 한 사람이 두번 이상 못 받게 하고 연도수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주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요거는 뭐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자발적,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제, 또 이제 회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제 퇴사하는 것으로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보급의 이제 원래의 취지상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다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3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발적 퇴사를 좀 인정해주는, 실업급여로 이제 인정, 조건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건이 빡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0: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왜 35세 미만이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을 수
1: 나이도 문제가
0: 있고요.
1: 되겠구나.
0: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것을 악용하는, 지금도 이제 부정수급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퇴사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뭐 일, 아, 이 전생에 딱한 번으로 제한해야 된다, 일반 수급 실업급여보다는 좀 낮게 책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0922번 쓰시는 분께서 10년 단위 회사 자발적 퇴사라고 한 분도 못 받으셨대요.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가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제도상의 보완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쎄, 이제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1: 알 수가
0: 뭐,
1: 없으니까.
0: 네네네. 그,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특별한 이제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 못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좋은 직장, 마음에 드는 직장을 예전처럼 조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면은 이런 문제도 덜할 것 같거든요. 지금
0: 네.
1: 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계실 텐데, 청년들은 요즘 상황을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0: 뭐 굉장히 좀 어렵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도 크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시 경제적인 구조에서

0: 또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더 좋은 일자리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근본적인 방안들이 같이 좀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이런 일자리 예,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근데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는 이유도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조건이 안 좋은데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예전에도 재정을 계속 풀어서 청년 일자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별로 효과는 없었고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난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개중에 그래도 굉장히 이제 아주 학습하고 성장하고 혁신하고 발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보가 완전히 이제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제 구직자들이나 이렇게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발굴하고 소개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구직자들을 좀 그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나 보상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부도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실사 출력 가능한 LPR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R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2633번 쓰시는 분 충격받았던 게 조선족 전용 실업급여 업체가 있더라고요. 여러 업체가 돌아가면서 수수료 띄워주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라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앞서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실체부터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하면은 더더욱 안 되겠고요. 8871 쓰시는 분 고용장려금도 부정수급한다는데 빨리 좀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내세금 해주셨습니다.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부의 역량이겠죠. 그런데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은 게 맞기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707번 쓰시는 분 구청이나 시청 주차 단속원 주차 스티커 발부 등 9개월 계약직 한 다음에 3개월 휴직 다음에 재계약 이러니까 당연히 9개월 월급 받고 3개월 타먹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주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고용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같은 재정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6635번 쓰시는 분 실업

급여 신청할 시간에 구직활동에서 2, 3일 안에 입사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아직 이직 5번에 한 번도 실업급여 받은 적이 없는데 주변에는 부정수급자 너무 많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계속 이직을 하느라고 이 수급을 받아볼 그런 여유는 없었네요. 확실히 급여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코스피가 한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한 2%대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 수준 정도에서 약보합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가 강세를 보였던 이 수혜로 지금 우리의 대형주들이 받쳐주고는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일부에 짚어본 것처럼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게또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8월 생산 동향이 나왔는데 산업 생산, 투자까지 포함해서 트리플 감소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에서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앞으로도 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말 강하게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마음 놓고 막 들어가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계속 높은 상태고요. 미국 30년물 금리가 급등한 여파도 있고 해서 지금 위쪽으로는 조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시장 상황 계속 보면서 많은 분들이 10월에 뭐 미국 금리가 5.5%까지 도달하면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금리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30mm, 중부지방과 전북에 많게는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낮에도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0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따뜻한 가을 옷차림을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방향 두 건의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 대교에서 잠실 철교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구리 시계부터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사이 3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반포 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반대 구리 방향 아직은 방화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서강대교 지나 한남대교 북단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부터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2: 이보다 앞서서 열렸던 금융당국 회의에선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던 한 대학 교수의 연구가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전체적으로 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3: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넷의 설립자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강 씨는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청탁을 대가로 정치 브로커 양모 씨의 사업체 전환사채 6억 원을 부당하게 인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비핵화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6: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덕분에 자신의 임기 동안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6: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5: 김 위원장과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지 않겠다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 신변도 안전할 것이라는 점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8개월로 접어든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고 유가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북한은 왜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 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십니까.
1: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네.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7: 네, 일단은 뭐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0: 긴장이든 대화든 이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걸 은근히 지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간은 사실 조용했거든요.
1: 예.
0: 조용했던 거는 일단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아마 국제 여론이라든가 이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우리 측 조사 결과가 이게 북한이 매설한 걸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일단 행위자가 특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남북한 긴장 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의 어떤 위협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2: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수단도 증강하겠다라고 네네.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2: 네.
0: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발이라도 나면 즉각 이제 대응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계속 8월 이후에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도발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로 주 지역으로 얘기를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주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3군단 이하의 21자단지 예. 이게 강원도 양구 지역입니다.
2: 네.
0: 그러면 이 지역에서 또 제가 보기에는 뭐 사격 훈련을 빙자해서 이게 그 총탄이 우리 쪽을 넘는다든가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지금 김여정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MDL을 한번 대응해봐라. 그러고 건너와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아마 이 옵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0: 그렇죠.
1: 이거 이제 정전협정 위반을 지금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0: 정전협정 입장인가? 그렇죠.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 예. 뭐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제 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2: 네.
0: 근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이걸 오히려 이용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라는 거죠. 봐라, 지금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뭐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긴장 국면에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자 봐라 남북한 간의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다. MDL 다시 한번 측정해봐야 된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 제시를 하고요. 우리 쪽한테 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2: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엔사에서는 이거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0: 네네,
2: 이 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0: 네, 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네.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아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로 지금 무력화는 아니고 말은 자기들.
3: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북한이 DMZ 폭발 사고 원인으로 북한 지뢰가 지목된 데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을 한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

0: 여기는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키우던 강아지가 우울해한다면서 병원에 자주 찾아왔고 상담을 하다가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과 성향이 잘 맞진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위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다정 다감한 성격이 좋았고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친동생이 호주에 살고 있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죠. 남편도 영어 교육에는 동의했지만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2, 3년만 견뎌보자고 했고 저와 아이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더군요.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저는 호주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몇 년 후 귀국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 5년이 흘렀고 아이들도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아이까지 낳았고요.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히 편을 들 수 없는 게 아이의 교육 때문이긴 하지만 호주로 가셔서 그곳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나오셨어요. 귀국해서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에 접근금지까지 당한 상황인데 김수진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있다는 건 변명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종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막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혼외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에 그 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인데 이거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께서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니까 네. 유책 배우자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1: 그쵸.
0: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거나
1: 네.
0: 이혼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1: 네.
0: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이 현저해서 그런 유책성이 점차 약화됐다라고 인정될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혼외자의 출산이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지만
1: 네.
0: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를 했고 자녀들은 또 모두 성년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1: 네.
0: 사실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은 유책성 희석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1: 네.
0: 또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접근 금지 신청과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죠. 이제 남편이 형사 고소한 것도 이제 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과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남편이 사연자분을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벌금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요?
0: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제 두 사람이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에 더해서 공동 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 상태를 상실했다라고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10년 이상 해외 거주하다가 귀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거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에 그냥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간 거면 주거침입은 안 되겠지만 이제 10년간 별거하고 이제 사연자분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이혼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재산 분할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는 맞으세요. 근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나요?
0: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1: 네.
0: 유책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분할자의 유책 행위에 의해서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위자료 상당액이 고려되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오랫동안 별거를 해오셨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 그럼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러니까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민법상 부부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판례는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별거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다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은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쌍방의 생활 정도, 경제적 능력, 그다음에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연자 유책성이 부양료 액수에 영향을 미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양육비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이제 유책이긴 합니다만 자녀를 사실상 혼자 이제 키웠다면 남편한테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이제 과거 양육비가 되겠죠.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사연자분이 자녀들을 혼자 양육했다면 남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고요.
1: 네.
0: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이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다만 사연자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요. 또 자녀도 성년이 됐고 또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받아들여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부양료랑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사연자분이 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파탄의 경위가 참작이 돼서 금액이 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정가에 5배를 주고 이른바 암표를 샀습니다. 드디어 공연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검표원에게 암표인 게 딱 걸려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전면 거부합니다. 돈 날리고 공연도 못 본 기막힌 상황. 이렇게 공연도 못 봤다면 암표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표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거래했느냐인데요.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했는데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표였다면 판매자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대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도 암표인 사실과 입장이 거부될 위험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판매처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티켓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비싼 돈을 날릴 위험뿐만 아니라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공연일수록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하늘 쾌청한데요. 오늘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점점 흐려져서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것 같고요. 밤에는 중서부, 전북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요. 서울 26도, 또 대구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최대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비가 그치고 나면 10월이 되면서 서울 아침 기온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점점 가을의 그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도 끝나고 10월이 되면 가을바람은 더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안전한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주택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 알아볼게요. 9월 30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장태환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입니다. 먼저 YTN 라디오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마음만큼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가족들과 추석 연휴 네. 따뜻하게 보내셨는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지 않으셨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추석 전에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게 처리가 안 됐어가지고
1: 네, 네, 네.
0: 그 부분 어떠셨어요?
1: 지금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고 아마 서로 우회하고 여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결위원회가 오고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만간에 도민을 위한 좋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 명절에 민생경제를 조금 더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번 명절의 민생경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저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안이 좀 시원스럽게 합의돼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저희의 추가경제 예산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0: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현장 좀 가보셨나요? 어떻게 소비가 좀 살아났다고 느끼셨어요?
1: 네, 저도 이제 명절 바로 전날 우리 이소영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우왕의 도깨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1: 네, 현장에 상인들도 만나고 추석 명절 장을 보러 온 많은 시민들과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목이 일시적으로 손님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명절 이후에도 이러한 활기가 이어지고 그 온기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실적인 매출 회복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추가경 예산안이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되어 민생경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현장에서 소상공인 만나셨을 때 네네.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시던가요?
1: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는 잠깐 소비가 좀 촉진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필요한 이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속적인 소비 촉진.
1: 네네.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절이었어서 그때만 잠깐 좀 이제 소비자들이 오고 그 외에는 네. 많이 소비가 지금 위축된 상황인 거죠.
1: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AI 관련된 부분은 많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경기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적으로 서민 경제는 골목에 있는 상인들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어쩜 지자체 내에서 좀 소상공인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좀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은데
1: 네네.
0: 지금 경기도 재정이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네. 비상,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1: 네.
0: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추가 경기 예산에도 이것을 좀 어떻게든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미 성과와 검증된 민생경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수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실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 통큰 세일 지원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 경제노동의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아마 그 집행부에서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그랬던 것을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하고 원상복귀시켜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아직 그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현장의 수요와 성과가 확인된 그런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큰 세일이 일시적인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 네.
0: 다시 증액되긴 했는데 아직
1: 네네.
0: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1: 이것만큼은 꼭 반영되려고 하도록 예산결산위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과연 이 의원들의 설명과 이 설득에 받아들일지는 최종적으로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아니, 물론 예산이 증액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나요?
1: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재정이 사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초 5,40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서 좀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 담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0: 집행부에서 이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 또 참여 점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이 나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미 현장에서 필요성과 성과를 거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시장이나 점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특성과 상권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화폐와 같은 기존 소비 촉진 정책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1: 네.
0: 경제노동위원회에 이제 관련 예산 삭감된
1: 네네.
0: 부분을 다시 이제 증액해서 올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증액은 의결했지만 사실은 추미애 지사의 어떤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1: 네.
0: 증액이 불가한 거죠.
1: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뭐 이제 의회가 예산을 뭐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어찌됐든가 집행부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죠. 네,
0: 집행부와
1: 그래서,
0: 협의가 좀 중요해 보여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는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민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액된 예산도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도지사의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의회의 심의 결과와 집행부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하루빨리 합의를 도출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도민들께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경기도의회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제노동위원회가 경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노동까지 네네.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건데 네. 위원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만들겠다.
1: 네네네.
0: 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노동 분야에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슬기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기술학교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최근에 경기도가 네. 지방노동감독관 새롭게 네.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도입되면 뭔가 노동 네. 현장에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될까요?
1: 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노동현장의 문제가 좀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 노동감독관만으로 지역 곳곳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가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을 고려해서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조기에 발견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가 수행했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국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노동자들이 변화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네네. 노동감독관, 그러니까 노동감독을 네. 하게 되면 그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0: 노동 현장에서 이제 안전재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럴 것으로 네, 진행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 네네네. 곳곳에 있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다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좀다 살펴볼 수 있겠다. 요걸
0: 네네네. 네,
1: 기대해 볼수
0: 이번에 그래서
1: 있겠네요.
0: 저희들이 네네 올 지금 한 170명 정도 인원을 새로 지금 노동감독관을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면서
1: 네네.
0: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되면 더 좋은 그런 노동감독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아, 장태환 의원님의 지역구가
0: 네.
1: 의왕입니다, 의왕.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직접 다니시면서 의왕 시민들 이야기 들으실 텐데, 예,
0: 네.
1: 시민들이 가장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어떤 것이던가요?
0: 네, 우왕이 매우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린벨트가 한85% 정도 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월판선과 인도권 수원 동탄선이 지금 그 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걸 지금 바라고 있고. 시민들이 그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그 주민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도 함께 확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 원도심 상권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새로운 주거지역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골목상권 이런 부서를 맡고 있어서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우왕의 변화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지역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 네.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0: 네.
1: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예, 의원님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0: 아주 저 노래
1: 네.
0: 좋아합니다. 노래교실도 한때 좀 다녔고요.
1: 노래교실을 다니셨어요?
0: 네,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해서 노래교실에도 회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1: 노래교실.
0: 번씩 가서.
1: 일주일에
0: 네.
1: 한 번씩 가셨어요?
0: 아, 그 프로그램이
1: 오.
0: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노래교실에 한 7, 80명과 함께 이렇게 떼창도 하고 그런
1: 와.
0: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1: 요즘에 안 다니세요?
0: 네네네.
1: 요즘에 노래교실 다니셔야 우리 시민들이 아, 이 노래를 가장
0: 네.
1: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아실 텐데.
0: 네네. 요즘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1: 와,
0: 네네.
1: 노래교실에 회원가입 예, 우리 하셨던 이력이 있는. 그래서
0: 네네네. 네네네.
1: 제가 이 질문 더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0: 네.
1: 도민들에게 띄우고 싶은 노래를 좀 추천해달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0: 네네네. 네,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이제 도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1: 예.
0: 잠시나마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위로와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를 신청합니다.
1: 아, 그러네요. 너무 좋은 노래죠. 이 노래도
0: 네네.
1: 노래교실에서 배우셨어요?
0: 네, 한번. 네.
1: 아, 제가 사실은 노래교실 다니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좀한 소절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0: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대 뭐 네. 9개 연주하면 정식으로 한번 부탁해 주시면.
1: 제가 예. 잠시 후에 이 노래 이적 씨 버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0: 네. 네.
1: 의원님과
0: 고맙습니다.
1: 예,
0: 제가
1: 우리
0: 따라 부르겠습니다.

0: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장태환 의원의 추천곡이었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30mm, 중부지방과 전북에 5에서 많게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전국에서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아직은 오전 정체가 많은 편입니다.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양화대교 지나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여의 하류 나들목 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포대교 지나 성수대교까지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지금 일직 쪽으로는 6.5km 구간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MLD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 지뢰 한 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이 희생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 재검토와 MLD 이남 지역에 남은 지뢰 관련 군사적 조치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는 이상 결의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군 전방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시기와 수법에서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닮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거라고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한국 투자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 2천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 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추경 예산 대비 6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 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 적립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은 1에서 3도가량 웃돌겠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10월이 시작되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해가 참 많이 짧아졌는데요.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이산의 입산 마감 시간이 최대 3시간 앞당겨집니다. 겨울엔 해가 일찍 지는 데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저체온증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일부터는 늦어도 낮 12시 전에는 올라야 입산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산의 정상에 오르면 백록담이라는 큰 호수가 반겨주는데요.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남쪽 섬의 이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남산, 2번 부산, 3번 한라산, 4번 흑돼지 삼겹살 국산. 1번 남산, 2번 부산, 3번 한라산, 4번 흑돼지 삼겹살 국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이사안의 입산 마감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3시간 앞당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금방 해가 지기 때문에 금방 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건데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 산에 오르려면 너무 늦게 산행을 시작하시면 안 되고 한낮 12시 전,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산에 올라야 내려오는 시간까지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지, 12시 이후에 만약에 오르시려고 한다, 그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어디일까요? 이 산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백록담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남쪽 섬의 높은 산. 남산, 부산, 한라산, 흑돼지 삼겹살 국산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산에 많이 올라 보셨잖아요. 이 산을 산행하면 아 이런 게 정말 좋더라.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코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일양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유

마감함의 선택, 수면과 꽃과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슈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3106번님은요, 저는 이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는 꼭 가볼 겁니다. 네, 예, 꼭 한번 가보시지요. 3753번님도, 올해에는 꼭 가보고 싶네요. 이분은 그래도 종종 가셨던 모양이에요. 올해는 아직 안 가셔가지고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내일부터 입산 마감 시간이 많이 당겨진다니까. 이제 밤이 길어져서요. 낮이 짧아져서.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중에 산행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산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가 3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러네요. 아, 9월 오늘 마지막 날이군요. 10월이네요. 사실 9월에는 한낮에 약간 기온이 그래도 아직은 어느 정도는 헤어지고 있어서 막 땡볕 치고 그러면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던데 막 낮에는 아직은 여름 기온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 내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하고 정말 이제 여름은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한낮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뜻한 외투 꺼내셨나요? 예, 꺼내실 거야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옷차림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좀 두꺼운 옷으로 입고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5275번님은 예전에 이산 가려고 했는데요. 한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못 갔죠. 많이 아쉬웠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어떤 이유가 발생하여 못 가게 됐다. 아,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또그 마음 잡기가 계획하기가 아, 어렵죠. 그렇게 되셨네요. 네, 한번 계획을 짜보시죠. 아,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이산 어디일까요? 1번 남산, 2번 부산, 3번 한라산, 4번 흑돼지, 삼겹살, 국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 산이 있는 곳이 예, 떠오르는 힌트송 나갑니다. 소녀시대 태연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짜장면인데요. 이 짜장면을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2026 인천 짜장면 축제! 인천시 관광진흥과 김형수 관광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관광진흥과 김형수 팀장입니다.
0: 네, 짜장면 축제가 있네요.
1: 네, 저 인천 짜장면 축제는 오늘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항미단길 상상 플랫폼 차이나타운에서 개최되는 미식문화 축제인데요. 인천은 짜장면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이고 지금도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짜장면 문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이런 인천의 짜장면 역사와 문화를 시민 또 관광객들께 직접 맛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짜장면을 중심으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미식 문화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0: 짜장면이 인천에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곳이 인천이군요.
1: 네, 짜장면이 인천에 최초로
0: 시작되고
1: 발생된 게 맞고요. 예. 예, 그래서 짜장면 축제인 만큼 직접 맛보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항미단길에서는 인천 짜장로드를 운영해서요. 공화춘, 영경, 만다복 등 차이나타운 대표 음식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짜장면을 시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또 만두나 딤섬, 월병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관광객들께서 직접 짜장라면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들도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장민호, 뭐 육중왕밴드 등 축하 공연과 요즘에 중식 여신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박은영 셰프가 직접 중식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라이브 쿠킹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인천 짜장면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 인천 짜장면 축제는요. 사실은 작년에 예. 1883 짜장면 축제로 최초로 시작됐고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인천시 관계자분과 짜장면 축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도 네네.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러니까 짜장면이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한국의 짜장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1: 네.
0: 뭐 이렇게 짜장면도 다양한 뭐 맛의 짜장면을 시식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러면 미리 프로그램 짜기 전에 좀 시식해 보셨어요?
1: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이 고향이고 또 공무원 생활도 인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뿐만 아니라 사실 인천은 동네 곳곳도 다 중식 맛집들밖에 없습니다. 네.
0: 그래서 많이 먹어봤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1: 네.
0: 확실히 다른 데보다 맛있습니까? 인천 짜장면이?
1: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편중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네. 업무차 부산이나 차이나타운이 부산에도 있거든요. 부산도 네네. 있고 다 다녀봤는데 네. 그 보편적으로 인천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화교분들도 아무래도 많으시고 그래서 보편적인 그 중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0: 인천이.
1: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짜장면 축제를 하죠. 자, 부산
1: 네네.
0: 차이나타운 관계자분 연락 주세요.
1: 아니,
0: 네.
1: 저는 디스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0: 네. 아니, 근데 뭐 인천하면 짜장면 유명하니까요. 아니, 저도 막 먹고
1: 네.
0: 싶어가지고, 과연 어떤 종류의 짜장면이 나올까도 궁금했고, 앞서 얘기하셨지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짜장 로드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시식할 수 있는 거고, 참여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가면, 이런 시식 코너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뭐, 이렇게 돈을 내거나 막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1: 아니면 저기 그 상상 플랫폼에서 하는 체험 행사들은 재료비 정도만 받고 있고요. 그 짜장면은 이제 시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다 무료로 1일 4,000분 이상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상 플랫폼에서는 뭐 수타 체험도 하고 클레이 짜장면 만들기 등 어린이나 뭐 가족 단위에게 적합한 행사들을 할 계획입니다.
0: 지금 말씀하신 상상 플랫폼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참여가 가능한 건가 봐요, 시민들이.
1: 네, 그럼요. 모든 분들께 다 열려있는 행사고요. 그 재료비 정도만 받지 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라서요. 네.
0: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준비한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타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어린이들이 클레이 짜장면 만들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짜장면 배달 미션 같은 게또 있거든요.
0: 아,
1: 이거
0: 배달해야 돼요?
1: 하시면은 예, 그거 하시면은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께 또 기념품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약 학술적으로도 접근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차이나타운은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K푸드 짜장면을 주제로 해서요. 인하대학교 박정호 교수 사회로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 또 세계 가능성을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0: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러네요. 근데 이 짜장면 축제가 단순히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 네.
0: 차이나타운 일대에 관광객도 많잖아요. 그
1: 네.
0: 관광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축제와 지역 관광을 연결하는 건데요. 행사 장소도 한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황미단 길이라고 부르는 곳, 그 다음에 상상 플랫폼 차이나타운 일대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지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짜장면 박물관, 누들 플랫폼, 한중 문화관 등 주변도 다 함께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축제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일대 함께 둘러보시면서 저희 인천 지역의 음식과 관광,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 축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0: 네. 인천 짜장면 축제입니다. 10월 3일, 4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인천 시민 아니어도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이번 짜장면 축제는 10월 3, 4일 양일간 개최되는데,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또 차이나타운 일대를 관광을 하시고 싶은 분들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축제 현장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짜장면도 맛보시고 공연, 체험, 전시, 퍼레이드 함께 즐기시면서 왜 짜장면 하면 인천을 떠올리게 되는지 그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요.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시민
0: 네.
1: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모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10월 3, 4일에 축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인천시 관광진흥과 김형수 관광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0: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90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AT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무거나 테스트 SAT 오늘 문제는요. 10월 1일 내일부터 이 산에 입산할 수 있는 그 시간, 마감 시간이 3시간, 최대 3시간 당겨진다고 하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는 데다가 갑자기 날씨 변화가 심해지니까 갑자기 추워지면 산에 올랐다가 저체온증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오전 중에는 올라야 입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은 어디일까요? 남쪽 섬의 이 높은 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1번 남산, 2번 부산, 3번 한라산, 4번 흑돼지 삼겹살 국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9801번님, 아 참 좋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한 번쯤은 꼭 산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4번 정복했습니다. 1915m. 처음 산행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거의 돌바닥이므로 등산화가 적당한 쿠션이 있는 거면 좋습니다. 피로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산을 4번이나 정복하셨던 분의 조언입니다. 등산로가 거의 돌바닥에 딱딱하군요. 그러니까 등산화를 좀 쿠션이 있는 걸로 신으시는 게 좋겠다. 꼭 권해보시네요. 꼭 한번 산행해보셔라. 되게 좋으셨나 봐요. 4203번님, 아 지금 설라생 방송 듣고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9월의 마지막 날 너무 아쉽습니다. 올 가을에는 제주도 꼭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꼭 다녀오세요. 간 김에, 제주도 간 김에 이 산 들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17번님, 이번 가을 가족들과 함께 가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가족들과. 1597번님은요, 에이, 산은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됩니다. 산에 오르는 게 힘드신 분들은 굳이 막 힘들게 남들 다 간다고 가실 필요 없죠. 봐도 좋습니다. 흑돼지 삼겹살 국산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역시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예, 제주도 가셔서 이 산도 오르시고 흑돼지 삼겹살도 드시고 너무 좋잖아요. 예,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네요. 8663번님은요. 젊은 시절, 학창시절에 이 산을 등반했는데요. 백록담.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걸 기대를 하셨다가 내 기대 아닌 조금 더 못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또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남쪽 섬의 높은 산 백록담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입산 마감 시간이 최대 3시간 앞당겨집니다. 1번 남산, 2번 부산, 3번 한라산, 4번 흑돼지 삼겹살 국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안전한 라디오. 오늘 안전한 라디오에서는 노후주택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1: 예.
0: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조덕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물놀이 안전 때문에 구명조끼를
0: 맞습니다.
1: 착용하고 나와서 이제 안전대책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주택 화재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화재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챙기고 또 정부와 함께 화재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해주실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집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그 주택에서 살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라디오를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구명조끼를 실제 입고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를 들었고 보셨어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가을철이 화재가 많이 나는 계절이죠?
1: 예, 지금 뭐 벌써부터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데요.
0: 맞아요.
1: 이제 좀 더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 또 화기를 많이 다루게 되고 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0: 건조하기도 하고요. 또 가을은.
1: 예,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 안타까운 화재 인명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부산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이제 대책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노후주택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가 됐는데요. 좀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여름에 부산에서 안타까운 그 화재가 발생해서 아동들이 사망하는 그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올해도 또 안타깝게 지난 2월과 7월에 서울에 소재한 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또 어린이들이 피해가를 보는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러한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모두 소방시설이 미흡한 그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의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취약 요인이나 사각지대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고요. 이왕이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아시고 화재 예방이나 또 조기 인지 또 신속한 대피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보완할 대책은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전 전기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을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주택까지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콘센트라든지 멀티탭 과부하 같은 것도 점검 대상에 좀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이 연기 감지기를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그동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취약세대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주민들의 대피 역량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이 그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노후주택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후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 짚어주세요.
1: 예, 저희가 노후주택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단적으로 한 20년 이상 된 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설비들이 아주 오래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똑같은 불이 났을 때에도 이를 좀 빨리 알아차려서 초기에 대피하고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시설이나 용량이 좀 현장의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안에 있는 그 전선이나 콘센트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손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연결 부위 같은 데가 이제 접촉 불량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그 화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과열이라든지 전기 불꽃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화재를 감지하고 이제 초기 진화하는 설비가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있고 이제 감지기도 이제 열감지기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열감지기가 좀 감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마찬가지로 오래돼서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어렵게 하는 만드는 여건이 있는데요. 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보음이 주변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복도 자체가 좁고 복도나 계단 같은 데 물건을 오래 쌓아두는 대피를 막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노후주택들이 더더욱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0: 스프링클러 연기 감지기 이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할 때 뭐 아파트든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거를 의무 설치하게 되는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지금?
1: 예, 저희가 뭐 각종 소방 시설 설치법 같은 거를 계속 보완을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뭐 고층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의무화시키고 또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 설치 비용이 조금 많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설치를 하려면 그 안에 뭐 수조나 펌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좀 필요하고 또 연결되는 배관 장치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화하고 해서 의무화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설치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주택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 자동확산 소화기는 그 소화기 안에 소화 분말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을 물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그 내장돼 있던 소화 분말이 이렇게 분사돼서 그 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소화를 바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용 면에서 3만 원 정도의 그 이 적은 비용으로 물론 이제 설치비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비용 부담이 좀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별도의 그 굽수나 배관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먼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자동확산 소화기를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올해 취약세대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확대 그 대상 주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오래돼서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스프링클러는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자동확산 소화기 같은 거 한 3만 원 정도 제가 설치하고 싶어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주택 뭐 공동 관리하고 있는 관리실에 얘기를 해야 돼요?
1: 그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설치를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하고 싶으시면
0: 네.
1: 이제 부담은 이제 개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직접 설치하는 게 어려우시면 뭐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아니면 주변의 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예. 이번 대책에 연기 감지기 이것도 나오고 있고 되게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뭡니까?
1: 연기 감지기는 말 그대로 연기를 감지해서 경보음을 올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연기 감지기를 저희가 보급하는 게 아무래도 열보다는 감지 속도가 빠르거든요.
0: 아.
1: 그리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주택 화재 사망자 중에 한 72% 정도가 이 화염, 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인한 그 피해가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밤에나 아니면 잠이 드신 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연기가 은연중에 이렇게 퍼지는
0: 네,
1: 거를
0: 네,
1: 모르고
0: 네.
1: 있다가 또 이렇게 변을 당하는 경우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가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를 해서 바로 2분 정도 빠르게 열감지기보다 이 화재를 감지해서 전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인데
0: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네요.
1: 예, 이게 그 단독경보형입니다. 혼자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장치 없이 네. 연기 이 홈이 있는데 홈으로 연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감지가 되면 이 경보음을 내는데 경보음의 소리가 85dB 정도거든요.
0: 네.
1: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도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까 봐 못 들려드릴 정도인데
0: 보통 비교해서 어느 것 좀 어떤 소리들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1: 그 방 안에서 주택 안에서 그 방과 방 사이를 뛰어넘어서도 방 실내에는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네, 소리가 네. 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단독 경보형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거의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8,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이 제가 열어봐 드리겠는데
0: 네, 네, 네.
1: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렇게 열 분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정 장치입니다. 근데 고정 장치에 이 같이 첨부된 나사 두 개로 이렇게 집에서 조이기만 하면 이게 고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돌려서 부착을 시키는 거고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그 좀 약간 그 제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0년 정도 이게 리튬 배터리로 돼 있어서 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시면 연기 감지를 통해서 화재가 조기에 인지되고 빨리 대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세대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왕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많이 설치하고 보급해 주십사 확대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제가 지난번에 구멍조끼에 대해서도 개인이 사서 구매해서 준비할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연기 감지기도 마찬가지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가 좀 그 판매를 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에서도 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뭐 농협중앙회 전국 단위 매장 같은 데를 확대해서 올 연말부터 이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일반 마트 가면 되는 거예요?
1: 대형마트 중심으로 일단 확산할 계획이고요. 가장 손쉽게 구입하시는 거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이 다양한 사양이라든지 가격대로 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까 자동확산 소화기랑 스프링클러
1: 예.
0: 얘네들은 화염,
1: 맞습니다.
0: 화염 열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그거 나오는 거 작동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열 그 기준에 맞는 열이 이제 올라가야지 네. 열을 감지해서 이 소화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감지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연기 상태로만 감지를 해서 경보음을 저희 울려준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0: 그러니까요.
1: 감지하고 더 빠르게 전파하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더 벌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어디다가 설치하면 됩니까?
1: 천장에 바로 부착하는 겁니다.
0: 근데 천장도 앞서 이제 이거 같이 여쭤볼게요. 자동확산 소화기도 천장에
1: 예.
0: 하는 겁니까?
1: 예.
0: 스프링클러도 예. 천장에 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자동확산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는 약간 그 특히 그 천장 내부에까지 좀 장치 고정 장치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나사 두 개로 돌려서 저희 고정만 시킵니다. 부착만 시키면 된다고 네. 하겠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약간 깜빡깜빡하셔서. 그 연기를 그러니까 냄비를 많이 주방에서 태우셔서
0: 네네.
1: 그 가장 민감한 그 거실이나 주방에 제가 직접 달아드리기도 했거든요.
0: 네.
1: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그럼 이거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리하다가 연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1: 그렇습니다.
0: 것도 감지하고 막 경보기
1: 예,
0: 올리는 거예요.
1: 예, 예.
0: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1: 예, 예, 예.
0: 기기군요. 근데 어쨌든 연기 감지기가 훨씬 더 빠르게 자동 확산 소화기 이런 것도 빠르게 감지한다니까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화재 원인 앞서 전기적인 요인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기 화재 예방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어요.
1: 예, 전기적인 요인이 그 통계적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주택 화재 원인 중에 30%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제 전기를 실내나 아니면 실외에서라도 전기를 다루는 그 빈도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에서도 전기적 요인을 빼뜨릴 수가 없는데 일단 점검 대상을 좀 넓혔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전기적인 요인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의무 대상에 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고 점검 항목도 그동안에는 전기하면은 외부에서 분전함이나 이런 그 배전 관계만 이렇게 점검을 했다면 네. 콘센트 그리고 멀티탭 과부하 정도까지 점검 대상 항목에 추가할 계획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왕 전기 점검을 하는 김에 소방 점검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고 이렇게 집 안에서 발견된 화재 위험을 이렇게 점검 나가서 어떻게 화재에만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전선 손상 그리고 이제 그 접촉 불량으로 전기적인 요인이 화재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콘센트 같은 데서 이 전기 불꽃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네.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가 발생하면은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크 차단기 그 저희 보급도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전국의 대형 물류창고라든지 전통시장에 아크 차단기 보급을 하고 있다면 내후년부터는 네. 제도적인 그 정비를 통해서 주거용 설비에도 아크 차단기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네. 지금 화재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옆에 보면 생활 속 우리 집 화재 안전 지금 판넬을 하나 가지고 오셨잖아요.
1: 예, 예.
0: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예,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일 수 있게 딱 네 가지만 먼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휴대가 간편한 소화기입니다. 저희가 소화기는 집안의 한쪽에 이렇게 계속 세워놔야 되는 무거운 소화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요 에어로졸식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용구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우리 목이 살충제 뿌리듯이 이렇게 누르면 소화 액체가 이렇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서 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화재에 정말로 휴대용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척용 소화용구는 어르신들은 이거를 또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화재가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0: 그렇죠. 에어로졸 소화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1: 예, 그러면은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그 화재 난 곳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던지면 이 소화기가 이렇게 깨지면서 소화약제가 현장에 또 분산된다는 효과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콘센트 말씀을 드렸는데 콘센트에 자동소화 패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소화 패치가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요 좀 자세히 안 보실 텐데 이게 빨간색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거든요. 콘센트 내부에. 그러면 이 콘센트가 열 같은 거로 전기 불꽃 이런 거를 빨갛게 달아오를 때 이 패치에서 마이크로 소규모 입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공간 안에서 분사가 돼서 콘센트에서 더 크게 화재가 발생하는 차단해주는 그런 패치만 붙이면 되는 그런 이 콘센트 자동소화 패치도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는 좀 실천해 줄 게 있다고 말씀드릴 건데 오래도록 안 쓰는 전원 플러그는 뽑아주십사. 그리고 이 연기나 그러니까 먼지나 이렇게 많이 콘센트나 이런 데 끼일 수 있는데 자주 이렇게 닦아주십사 이런 그 실천 운동 차원에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생활 속 우리 집 화재 안전 관련해서 지금 판넬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딱 정리를 해주신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그리고 에어로졸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 콘센트 자동 소화 패치 그리고 이제 전기기기 플러그 안 쓰는 거 뽑아놓기 주변에 콘센트 주변 청소하기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 우리 시민 개개인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직접 준비하실 수 있고 큰 비용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고 설치하시고 이걸 생활화하시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정리해 주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앞서 뭐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습니다. 좀 미리 집에 비치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사람

0: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일반 언론이나 홍보물에 광고에 나오는 대로 그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나올 때는 문을 닫아서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정전으로 멈추거나 그 안으로도 연기가, 화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119에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럼
1: 네.
0: 내부에서 대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내부에서 대피는 대피 그 내부의 구조를 미리 확인해 놓으신 게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옆집으로 연결되는
1: 네네.
0: 경량 칸막이가 있으면 그걸 빨리 깨고 옆집으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부에 하향식 피난구나 왕관기가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또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안 되면
1: 네.
0: 내부에서 열과 연기가 최대한 좀 열과 연기가 멀리 떨어질 거나 보호해 줄수 있는 공간,
1: 네.
0: 그런 공간이 뭐 화장실이 됐, 샤워실이 됐던 이런 데로 대피를 해서 그 안으로 다시 연기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물수건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다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앞서 그러니까 대피하는 시점이 뭐 꺼보겠다고 너무 시간 지체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앞서 에어로졸 소화기랑 투청용 소화 용구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걸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불씨일 경우에
0: 예, 아주
1: 해당되는군요.
0: 초기에 내가 이 정도로는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도 불씨에만 요거를 사용하시고 이런 걸막 소화기 찾고 하느라고 시간을
1: 맞아요, 맞아요.
0: 보내시다 보면 대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좀 미리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화재 예방 관련해서 어떤 시설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요거 짧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보통 평소에 중요 뭐 이렇게 미리 싸두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0: 예.
1: 뭐 통장 이런 거 싸두면 되는 거예요.
0: 아, 그것도 좀 정말 중요한
1: 예,
0: 거는
1: 한
0: 뭐
1: 20초
0: 저희가
1: 있습니다.
0: 예, 대피 어느 순간에 피난해야 된다고
1: 그러니까요.
0: 대비하면 이제 뭐 대피 가방 이런 걸 챙기라고 보통 하는데
1: 네.
0: 피난 가방 그런 거는 평상시에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 10초.
0: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안의 안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1: 아하.
0: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1: 오늘 SAT 정답은 한라산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가자.
6: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1: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0: 첫날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끝자락인 오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재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아직은 계양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송내 진입로 1차로에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으니까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군사 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북한이 이번에도 자작극,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 피해 앞에서 물러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북한군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야만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8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북한 규탄은커녕 근거 없는 음모론만 경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상해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북한을 감쌌다며 그럼 지뢰를 관상용으로 심은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결심을 다음 달 13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우 전 KTB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편파 보도를 지시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강 씨는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청탁을 대가로 정치 브로커 양모 씨의 사업체 전환 사채 6억 원을 부당하게 인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올해 3분의 1가량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한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박 의원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이 단순한 사기업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관제탑인 교육부가 사전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도 삭감했다며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수도권의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8만 6,7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41.1%와 152%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착공 물량이 많은 경기도에서 24% 가까이 줄면서 전체 착공 증가폭이 1%대에 머물렀습니다. 공공주도로 노후화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들이 2년 9개월여 만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구와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공급 규모는 18,000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민 제안을 거쳐 상향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후보지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사 비율은 대부분 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 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추경 예산 대비 6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북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7도, 습도는 4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에만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지급된 금액만 한 해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요건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즉 약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자진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시 금액을 깎는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대폭 늘려 단기 입퇴사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제넨센 설립자 강모 씨의 배임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5: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1: 오늘 선고 공판 오후에 시작이 됐죠?
5: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강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고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자인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적용된 죄명은 배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8개에 달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적지 않은데 1심 판단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5: 네, 앞서 1심 판단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강 씨가 동물실험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브로커 양모 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0: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코로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별도 10억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양씨 측에 흘러간 투자금 6억 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이러한 혐의는 김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브로커 강씨 의혹과 함께 세간에 알려졌고, 김전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이 되는 강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2: 네, 광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 언제 열립니까?
2: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석 달여 만인데요.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했고요. 도움을 주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이틀 전엔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6월쯤엔 중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에 대해선 입장을 보류했는데요. 2차 공판에선 강간 등 살인을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선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며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겐 성적 취향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한 건데요.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3: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지난 4월 추경 예산 대비 6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35조, 그리고 소득세는 15조 원 넘게 세수가 늘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초과 세수 내용 자세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4: 네.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6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 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추경 예산 대비 6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오차율입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반영한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세수가 대폭 증가해 지난해보다 52조 원 늘어난 136조 원이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득세는 반도체와 금융업의 성과급 증가 등 임금 상승률 증가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 배당,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여 지난해보다 22조 원 증가한 152조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부가세는 89조 원, 상반기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는 1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예측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

0: 8천억 원으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두 회사가 상반기 전체 법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국세 수입은 32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조 1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심의 사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 예납분 증가 등으로 8월 법인세는 2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수출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데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석 달 만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휴가와 파업의 영향으로 관공업 생산이 급감했고요. 소비도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뚜렷한 양극화 현상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2: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한 달 전에 비해 전산업 생산이 1.3%, 소비가 1.8%, 설비 투자가 9.5% 줄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건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는 늘었지만 관공업에서 4.8%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24.8% 감소했고 후방 산업인 고무와 플라스틱 생산이 11%가 줄었습니다. 데이터차는 파업 영향에다 자동차 업계 여름 휴가가 올해는 8월에 집중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1.8% 감소하면서 두 달째 줄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에 따른 판매 감소와 6월에서 7월 초 대규모 가전 할인 행사로 인한 수요 선반영으로 내구재 판매가 4.5% 감소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1.6% 줄어 고물가 속 내수 경기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7월 선박과 항공기 투자에 따른 기저 효과로 큰 폭으로 줄면서 9.5% 감소했습니다. 다만 건설업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은 한 달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8월 산업활동은 조정을 보였지만 9월은 반등이 예상된다며 견조한 경제 성장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외의 산업, 특히 내수가 부진한 우리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3: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복식에서 동반 우승한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입니다. 이번에 이제 단식과 복식에서 동반 금메달에 성공을 했고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안세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이제 따내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내면서 연속으로 바로 금메달 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안세영,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상대로 세트스코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안세영 선수 여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로 2-0으로 완승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1962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자 단식 2연패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도 이소이 백하나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자, 이소이 백하나, 중국의 류성수 튼닝조를 상대로 듀스 접전 끝에 첫 번째 세트를 먼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연달아서 이제 두 세트를 가져오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제 2연패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라경민, 이경원 이후 2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메달을 따내고 금이 환영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항으로

0: 입국을 하는 바로 지금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아마도 선수들이 금메달을 이제 따냈기 때문에 관련한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2026 아이치나구의 아시안게임이죠. 단식과 복식에서 동반으로 금메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메달 두 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고 그랬고요. 자, 안세영 선수 이제 아이치현 이츠노미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단식에서 이제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안세영 선수가 그리고 이제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이소희 백하나 선수의 또 인터뷰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오랜만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덩달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세였죠?
1: 네, 오늘 코스피는 1.06% 오른 6,943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6,8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마이크론 등 일부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 때 5.6%를 넘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도 장중 5.3%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거래를 시작한 27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상승한 179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0.59% 오른 584선에서 출발한 뒤 지금은 858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비슷한 시각 135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4 근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0: 오늘은 퇴근길 무렵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개천절 연휴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오늘 퇴근길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기온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2: 네, 우선 비는 오늘 늦은 오후인 3시 이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무렵인 오후 6시 전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밤사이 점차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30mm 안팎이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비의 양 자체는 많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개천절 연휴까지 점차 강해져서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과 주말에는 올가을 최저 수준인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대관령 등 강원 일부 지역은 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부 지역은 마치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도 점차 떨어져 내일부터 서울 등 내륙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는 2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사흘간의 개천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가을비가 예상돼 당분간 이른 가을 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가게사람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파이터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군의 강경한 입장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0: 지뢰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1: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0: 남북간
1: 작전본부장입니다.
0: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 국경선 요새화에 관련돼서 했을 네.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됩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3: 네. 네. 합참의 강경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신조전 의원님. 네. 지뢰가 누구 거냐? 매설이냐 유실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락은 된 것 같네요.
4: 예,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사고가 21일에 발생하고 오늘이 네. 30일이니까 사고 발생 9일째입니다. 예, 어제부터 지금 방금 전에 그 합참 작전 본부장의 목청을 높이면서 굉장히 그 심각한 표정으로 그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3: 네.
4: 저게 원래 군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이면 그래서 초기 일주일은 사실 정상 모드에서 일탈해 있었다 우리 군이. 그런데 뭐 야권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3: 예.
4: 이런 거에 떠밀려서 엊그제부터 좀 정상 모드로 돌아와서 아까 저 전보서를 보니까 원래 저랬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모습은 원래 저런 건데
3: 예.
4: 아, 하는 뭐 그 일말의 안도감도 좀 생기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뭐 안도한다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온 김여정의 대남 완전히 다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또 결기 있는 대응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우리 군의 강경한 입장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의 황당한 내용의 담화가 있었죠.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번 사건은 도발의 시기와 수법에 있어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만약에 남북 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로 사격을 가해 온다면 우리 국경 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이 보복을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뭐 저렇게 도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입장을 내놓는 시점을 보면 우리 뉴스를 참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5: 그렇겠죠. 어제 예. 이제 그 북한의 매설 지뢰로 인한 폭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이 있고 나서 즉각적으로 예. 오늘 저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6: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5: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이제 대외 선전용 매체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론으로부터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대외 명분용 입장 발표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저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얘기는
3: 예.
5: 2015년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까지 부인하면서
3: 예.
5: 그 역시 우리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어쨌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송을 재개하고
3: 예.
5: 서로 포격 간에 이루어지고 긴장이 높아지니까 김양건 당시의 부장이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자고. 그래서 황병석, 김양건 두 사람이 판문점에 와서
3: 예.
5: 거기서 44시간 회담을 통해가지고 공동 보도문을 내요. 그 공동 보도문을 보면 유감 표명을 하고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3: 예.
5: 그러니까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까지 저렇게 부인하면서 입장 내는 게 뭐 북의 저런 그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별 의미 부여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측 대응에 대한 이제 상당한 긴장을 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격, 뭐 우리가 실지 사격 얘기한 적도 없는데 실지 사격 얘기도 먼저 거론을 하고
3: 예.
5: 아마도 이제 확성기 재설치와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뭐 적지 않게 저쪽도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3: 미리 경고하는 거다.
5: 네.
3: 예. 2015년 목함지뢰 사건하고 이게 비교하는 우리 언론 보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정...

0: 평론가처럼 그 전에 그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성명을 내긴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일단 뭐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뭐저 판문점 군사 정전이 긴급 소집 뭐 북한에 요청할 수 있을 텐데 뭐100% 응하지 않을
0: 신지호
1: 겁니다.
0: 전
1: 100%
0: 의원입니다.
1: 응하지 않을 거고 또 이제 뭐 남북 간에 뭐 군사회담이라도 하자 뭐 심지어 뭐 MDL이 그 정밀하게 그 설정되지 않은 그런 것도 뭐이 사건의 원인이 되니까 요번 기회에 뭐 그런 것들 해보자. 우리 군 일각에 그런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이거를 오히려 남북 군사 대화의 회담의 어떤 그 반전의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도 뭐 북한이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김여정의 이 얘기가 10여 년전 목함 지뢰 사건 굳이 요 오늘 새벽 담화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를
0: 예.
1: 굳이 소환을 한 이유가 뭘까?
0: 네.
1: 이거는요, 여기 숨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0: 어떤 건가요?
1: 그때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예, 그 사고 발생 6일 만에 북한군의 소행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랬더니 그 발뺌했잖아요. 이게 자작극이다고, 그때도. 남자성 괴뢰 도당에
0: 예.
1: 아주 그 날조극이다. 뭐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우리 박 의원 설명해 주신 대로 다 인정을 했어요. 결국 확성기의 위력에 깨갱하고 그 인정을 한 거죠. 근데
0: 예.
1: 그거조차도 지금 아,
0: 부인하는 거죠. 예.
1: 근데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건 요번에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요번에 이재명 정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0: 예.
1: 이재명 정권에서 그것도 틀면은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럼 남북관계 끝이다. 사실상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확성기 재설치로 가지 못하게 견제용으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이 소재를 꺼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0: 그땐
1: 있습니다.
0: 유감 표명했지만 이번엔
1: 네.
0: 안 참는다.
1: 네.
0: 뭐 이런 뭐 협박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여야 할것 없이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 여야 공방이 또 계속된 데에는 혼선을 주는 발언들도 좀 있었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2: 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
0: 진성준
2: 군을
0: 민주당
2: 상해할
0: 의원입니다.
2: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야말로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0: 네.
3: 2015년에도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GP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4: 예.
3: 철책선을 늘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었던 거거든요. 그 방어용 무기인 지뢰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거죠.
4: 예.
3: 근데 그것과 이번
4: 지뢰.
3: 지뢰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0: 네. 논란이 좀 커지자 오늘은 좀 해명 차원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 발언이요.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이 다소 좀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발언이어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5: 그런 면이 있다고
0: 예.
5: 보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국경선 요새화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군사적 방벽을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MDL 인근에 전술도로도 내고 일부에서는 뭐 콘크리트 장벽도 쌓고 지뢰도 매설하고
0: 예.
5: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작업의 연장선에서 한 거고 특별히 공격의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MDL을 넘어서 이를테면 침투적인 그런 지뢰 매설이라면은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고
0: 예.
5: 공격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때문에 저 지뢰 매설을 그 MDL 그 군사 분계선 남측으로 넘어와서
0: 예.
5: 지뢰를 매설한 의도가 과연 고의적이었느냐, 공격의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0: 예.
5: 공격의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다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걸 매설했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게 공격의 의도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예.
5: 때문에 진성준 의원의 저 말씀이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0: 네.
5: 2015년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런 취지인 건 이해하겠는데 자칫하면 지금 상황에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말씀은 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걸 명백히 했는데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정전협정 위반이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이 정전협정 위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이에요.
0: 예.
5: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이제 국방부 장관과 같은 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예. 같고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정치적 대응과 뭐 군사적 대응과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분도 있고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살피면서 우리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해할 목적이 아니면 관상용으로 갔다는 거냐 이런 오늘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진성준 의원이 이제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네. 발언의 무게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뭐 단순히 모호한 발언이 아니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 한 퇴역 장성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북한군이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군이 DMZ를 거쳐서 남쪽으로 귀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0: 예.
1: 그 얘기가 그 진성준 위원장 얘기랑 합쳐보면은 북한군이 매설한 건 맞는데 우리 군을 살상하려고 그런 의도로 매설한 예. 게 아니라 자기 군인들 이탈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이 되면요. 예. 완전히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먼저 국방위원장, 퇴역장성 이런 분들이 왜 먼저 꺼내주죠? 꺼내가지고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무슨 뭐 북한의 대변인 같은 노릇을 지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다 이렇게 예. 봅니다.
0: 어제 이제 뭐 이제 국방위에서 이제 현안 질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두 분도 논평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중요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똥별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4: 한동훈 의원은 27일 날 들어간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6: 김병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아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걸 또 말씀하신 것도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예. 일부 사람들은 똥별이니 계속 비하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7: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4: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7: 제가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진지한 현안 질의에서 똥별 논란이 벌어진 건데 한동훈 의원 바로 또 SNS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똥별이 맞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병주 의원과 강신철 장관의 똥별 발언 사과 요구 대화 낯간지러운 티키타카다라고 하면서 북한 지뢰 증거 다 보고받고 발표 몇 시간 전에 북한 지뢰가 아니라 우리 지뢰일 수도 있다고 말한 강신철 장관은 똥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제정신인가라는 건데요.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었다. 그 참혹한 사고를 다루는 국방부 현안 질인데 제한된 시간을 야당의 똥별 발언에 사과 요구하는 데 쓰고 있냐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몇 분 주어지지 않은 질의 시간에 똥별 논란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요.
5: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우리 군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과연 적절하냐. 예.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국회 지금 저 질의의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5: 결국 이 사고가 왜 일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할 것인가. 여기 이제 대응의 그 질의의 초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김병주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구두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기분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저분 예.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0: 그 단어가 정말 싫으신 것 같습니다.
5: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0: 예.
5: 뭐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예. 좋을 것
0: 방송에서
5: 같고요.
0: 하긴 좀 힘드신
5: 방송에서 하긴 좀 부적절한 그렇군요. 단어이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예.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그보다 원색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5: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예.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 예.
5: 근데 저걸 국회 질의에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막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0: 뭐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향해서 뭐 똥별 맞다 이런 식의 규정이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혹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거친 말로 우리 이제 뭐 군의 대응을 규정하고 하는 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의 어떤 반사익 이런 거를 얻는 데 효과적 일 수는 있다고 봐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늑장 대응이나 혹은 국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 의원의 뭐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저런 언사를 골라서 할 필요가 있는가?
1: 1인 시위 한
0: 그거는
1: 건 잘한 건가요?
0: 아니요. 저는 1인 시위도 좀 과했다고 보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의 안정화, 이를테면 2015년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들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당신이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때문에 본인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저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저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뭐 요즘 뉴노멀이니까 저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 인기 관리다. 이
2: 아니, 그런데
1: 부분에서
2: 우리
1: 어떻게
2: 솔직하게
1: 보시나요?
2: 얘기하자고요. 한동훈 의원의 저 1인 시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29일 하기로 한게 27일로 당겨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1: 여론조성에 앞장선 거다.
2: 한동훈이 없었다면 29일 어제부터 이제 뭐 조사한답시고 뭐 움직였을 거예요. 그걸 당겨내고 신속하게 그 국론 분열 안 되게끔 국방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멘트를 통해서 이게 북한군이 매설한 게 분명하고 정전협정 위반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 정도라도 나온 게 한동훈의 문제 제기 없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똥별이라는 표현이 뭐 표현 자체가 과하다 어떻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이 똥별이라는 게 뭐겠어요? 별네 개나 단 사람인데 그 별값에 맞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문제 제기를 그두 글자에 그 압축시켜 갖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데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의 저 의원은요 요번에 어휘 상실이에요. 저번에 그걸 보면은 29일을 하기로 한걸 27일로 그 이틀 땡긴 거 조사 날짜 그게 군사 기밀인데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자고 어떻게 군사 기밀을 누출을 하냐? 그게 군사 기밀이에요. 우리 군의 이그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가고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데 그게 뭐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이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장대비가 와가지고 사고 현장이 그 빗물에 쓸려가고 이게 증거 보존이 안될 수도 있다 그 염려 우려가 있다니까 과학을 믿어야지 왜 그런 미신을 믿느냐 이런 얘기가 이게 사성장군 출신도 할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북한군의 지뢰는 처음에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북한군의 지뢰는 맞다. 근데 이게 매설된 건지 유실된 건지는 또 봐야 된다. 그래놓고 지금 매설까지 온거 아니야, 단계적으로. 그러면 그 북한군의 지뢰가 매설인지 유실인지, 유실은 뭐 예를 들어 북한 지역에 설치한 건데 빗물에 여기까지 쓸려 내려온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그 김병주 식대라면 미신입니까? 그러니까 저별네 개나 됐으면 별값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별값도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똥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아니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죠. 왜 얘기 못하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저 김병주 의원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1: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도 저격하긴 했습니다.
2: 물론요.
1: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꾸시긴 했는데 어쨌든 저런 논란을 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할건 아닌 것 같고요. 김병주 의원은 이제 박원석 전 의원께 전화를 해서
0: 네,
1: 대응
0: 전화하시면 제가 대응
1: 방안을
0: 방법 알려드릴게요.
1: 고민해 보시는 것이
2: 전화 안할
1: 어떨까?
2: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안보 현안도 복잡하긴 한데 지금 진보 진영 내부 갈등도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에 이어서 김어준 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그리고 대선 때 마치 내 몸처럼 걱정하고
4: 네, 유튜버
3: 내 몸보다
4: 김어준입니다.
3: 더 걱정한 것 같아요. 돌보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인데 억울하고 화나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 대통령은 그런 스트레스 일부를 SNS로 푸는 걸로 보여요. 틀림없이 문제 털레오 비판하는 글들이 상단을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 글만 쓰셔야 됩니다.
5: 김어준 씨가 마치도
4: 너 날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나 이렇게 돌렸어.
5: 전 국회의원입니다.
4: 이거는 스토킹이야.
6: 스토킹이야.
4: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의연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밤에는 다들 좀 자요.
1: 네. 김어준 씨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별 선언입니까?
0: 저게 우리가 YTN 뉴스에서 다뤄야 될 가치가 있는 이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김어준 씨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그냥 플랫폼 사업자예요. 김어준 씨가 언론인도 아니고 여당의 당원도 아니고 뭐 비중이 있는 그런 정치인도 아닙니다.
1: 그래도 진보 진영 내에선 영향력 있는 스피커잖아요.
0: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뉴스에서까지 다뤄야 될 문제인가 싶고요. 그건 뭐 저건 김어준 씨 마음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적인 지지를 보냈다면 이제는 이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맹목적적인 지지를 보냈던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김어준 씨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유튜버로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근데 대통령이나 정권이나 여당이 저기에 반응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의연하게 국정의 성과로서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해야 될 문제지 진영 내에 뭐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시비에 대꾸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총회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SNS를 통해서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일화를 얘기하면서 마치 유시민 씨의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응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꼭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때 이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적절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어쨌든 그 실행을 통해서 국정 성과에 집중할 때지 말을 앞세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유시민도 이제는 명백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자, 비판자의 입장에 서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이 진영 내부에서 전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흔들린다고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정권이 문제인 거죠. 거기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사랑은 끝났는데 이제 우정은 남았다고는 했는데 유시민하고는 다르게 유시민 작가하고는 다르게 김어준 씨는 조금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나 달라질 거야 뭐 이런 선언입니까?
2: 그러니까 저기 유시민과 김어준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좀 분리 대응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유시민 씨는 거의 뭐 이제 화해 불가능한 정도고 김어준 씨는 그래도 좀 관리하면은 관계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분리 대응을 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저런 사랑은 끝났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동업이 끝난 거예요.
7: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을 수 없는 비하의 단어를 썼다고 직격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박완석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1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0: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려져가는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6도 선인데요.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 내일은 서울이 한낮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그리고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 개천절인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수월하게 쾌청하겠고요. 개천절 연휴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서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청담대교 다리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차선을 그리고 있어서 부근으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용담터널 부근 사고가 나서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밀리고 순산터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짧게 밀리고요. 그 외 구간으로는 흐름 좋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을 마치고 금이 환영했죠.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귀국 이후 소감 남겼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아시안게임도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2: 2연패를 했습니다. 정말 그 세리머니가 컸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좀 터져나왔던 건지.
1: 그때 터져나왔어요. 이제 미리 준비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세리머니 할 생각하면 또 조급해지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좋았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 경기력이 진짜 엄청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터니페이 선수도 그렇고 야마구치 선수도 그렇고 다 잘하고서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잘하고서 본인은 좀 이번 대회 경기력에 대해서
1: 이번 대회 때 어쨌든 저는 제 경기를 하고 싶었고 제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경기를 다 후회 없이 하고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 경기 전에 내가 올리겠다라고 포부를 발표했는데 아직 지키셨잖아요.
1: 당연히 너무 뿌듯했고요. 그 말 제가 한 말에 또 책임지고 또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0: 네, 배드민턴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귀국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 운영 면에서 악조건도 많았는데요. 자랑스럽게 2연패를 달성했고요. 금이 환영해서 행복한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더 나오는 소식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군 전방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시기와 수법에서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닮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군이 2년 전부터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 중인 차단물 공사는 군사적인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우리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담화를 낸 건 로키, 즉 절제 기조로 담화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보고에서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주로 군부였지만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정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담화를 통해 이번 폭발 사고를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건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치는 가운데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정보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APEC 회의 전후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는 것은 판은 깨지 않겠다고 속내로 국정원은 유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는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지만 건강 이상 징후는 전무하며 올해 공개 활동은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비핵화 조건 없는 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당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6: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덕분에 자신의 임기 동안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6: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5: 김 위원장과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지 않겠다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 신변도 안전할 것이라는 점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8개월로 접어든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고 유가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북한은 왜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폭염이 엊그제 같은데요. 10월 시작부터 때이른 추위가 찾아옵니다.
4: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9월의 끝자락인데 이제 곧 추워지는 겁니까?
7: 네, 우선 올 여름.

0: 여름은 8년 만에 40도의 벽을 넘고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질 만큼 지독하게 더웠습니다. 이 온난화로 늦더위도 심해져서 최근 2년 동안 9월 기온이 역대 1, 2위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도 늦더위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10월 시작과 함께 이 추위를 얘기할 정도로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1: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워지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이 양은 많지 않겠고 오늘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큰 톱니바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1: 네.
0: 이 저기압이 빙글빙글 돌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뒤로 북쪽의 찬 공기를 끌고 내려옵니다. 이 때문에 상층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까지 파고들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16.6도였는데 내일은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산간과 일부 내륙은 더 추운데요. 대관령은 모레 아침에 2도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요즘 출근할 때 진짜 쌀쌀하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도까지 내려간다고요, 서울이?
0: 네, 주말까지는 차가운 북풍이 계속 불겠고요.
2: 예.
0: 여기에 토요일까지는 하늘도 맑아서 이 밤사이에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도 활발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 12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0도까지 내려갈 걸로 예보됐습니다.
1: 요즘에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최근 SNS에서도 이런 날씨를 빗댄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2: 예.
0: 새벽부터 아침에는 겨울처럼 쌀쌀했다가 오전에는 가을 공기가 느껴지고요.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 저녁이면 봄처럼 활동하기 좋은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어제 전국 기상관측소 가운데 일교차가 가장 컸던 철원은 아침에 9.5도에서 낮에는 26.7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17도를 넘었고요. 저녁에는 다시 17도까지 떨어져서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사계절을 오가는 듯 했습니다.
2: 이때쯤 되면 또 단풍 언제 생기나 이제 궁금해지는데 설악산은 첫 단풍이 들었다고요?
0: 네, 첫 단풍은 이 산 정상에서부터 전체의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2: 네.
0: 그제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나흘 빨랐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인 최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단풍이 빠르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첫 단풍 이후에 2주 정도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설악산은 10월 12일쯤 울긋불긋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1: 네. 자, 일본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데 그곳에는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0: 맞습니다. 25호 태풍 두지안에 이어서 26호 태풍 수리계도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수리계는 한때 강도 4까지 발달했지만 지금은 강도 1로 크게 약해졌고요. 이 두지안보다 세력도 약하고 일본 내륙과도 거리가 더 멀어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겠고요. 내일 밤쯤에 도쿄 동쪽 해상에서 약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 아이치현에는 호우와 강풍 등 기상특보가 여전히 주의보 수준으로 내려져 있어서 막바지 야외 경기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본 얘기가 나와서요. 근데 도쿄는 지금 한달 넘게 비가 내리고 있다던데요.
0: 네, 도쿄 도심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2: 예.
0: 무려 34일 연속 비가 관측됐습니다.
2: 34일 연속이요?
0: 네,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린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가을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이 오래 머문 데다 태풍까지 잇따라 접근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 이 최장 33일을 하루 더 넘기면서 1886년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입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날씨로 인한 어떤 영향 이런 건 좀 없을까요?
0: 누리호 발사에는 여러 가지 날씨 조건을 따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사 당일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작업이 즉시 중단되는데요. 10월 상순에 나루 우주센터의 최대 평균 풍속도 초속 3.4에서 5.4m로 발사 중단을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1: 네.
0: 또 비는 발사 당일보다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길 때가 관건 인데요. 이 경사진 구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비 예보도 없습니다. 10월 들어서 날은 쌀쌀해지겠지만 현재로선 날씨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 네, 이제는 뭐 옷장에 좀 도톰한 옷 채워놔야겠네요.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성폭행 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 광주 월계동에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이틀 전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혐의를 성폭행 살인으로 바꿨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내일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범죄 수사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되며 수사 전문성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일선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전국 경찰서장 회의 내일 진행되죠?
2: 네, 경찰청은 내일 오후 2시 경찰청 청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의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전체 소집한 건 재작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며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 일선에 있는 수사 책임자들을 한 곳에 전부 불러 모으는 건데, 배경도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다음 달 2일부터 자리 잡을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입니다. 대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경찰이 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늘어난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내일 회의도 김 직무대행이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력에 대한 조직 안팎의 우려를 불식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조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처리 의혹으로 잇따라 곤욕을 치렀던 만큼 업무 기강 확립도 재차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이 자진 신고 사례를 분석해 보니 88%가 법조계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경찰을 만나거나 연락한 경우였는데, 5년 전에 약속한 보완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사적 접촉은 경찰이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예정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50건 가운데 44건, 88%는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 관련 신고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거나 안부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른바 경찰 전관 접촉 관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온 전체 자진 신고 17건 가운데 16건은 접촉이 이뤄진 뒤에 사후 신고됐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이 사건 연관성이나 개입 위험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행동 강령에 못 박는 등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데, 통제 강화를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찰 수사권이 확대될 당시엔 만남과 연락이 제한되는 전직 경찰 범위를 퇴직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일회성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 김창룡
4: 조진상을
5: 당시
4: 점검하고
5: 경찰청장입니다.
4: 보고하고 또 보완하는.
3: 그러나 지금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경찰관과 접촉만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검토 끝에

0: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번복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1: 내부 통제라기보다 면피용 접수에 가깝습니다.
2: 박상웅 국민의힘
1: 수사권이 커지는
2: 의원입니다.
1: 만큼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5년 전 수사권 조정 국면 때도 경찰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겠다는 새 지휘부의 다짐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시커먼 연기개둥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회오리 형태로 솟구치고 있죠. 미국 플로리다 볼로시아 카운티에서 산림관리를 위한 소각작업을 하던 중 포착된 이른바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강한 열기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이번 소용돌이는 1분 만에 소멸하면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4: 무서운 속도로 울타리를 뚫고 돌진하는 승용차, 벽돌 벽에 박혀버리죠. 운전자가 차창으로 위태롭게 탈출을 시도하고 인근에서 또 시민들이 달려와서 이 남성을 돕고 있는데요. 자, 그 순간 시뻘건 불길이 차량 하부에서 번쩍입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인데 현지 당국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세 사람 모두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집주인은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제발 천천히 좀 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돌고래가 한 물고기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추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쫓기던 물고기가 먹던 먹이를 뱉어내자 이렇게 낚아채서 야무지게 먹습니다.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포착된 수컷 돌고래 버블스인데요. 정작 물고기는 잡아먹질 않고 토해낸 먹이만 낚아채는 독특한 사냥법을 쓴다고 합니다. 호주의 선샤인 코스트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래류에서 먹이 절도를 직접 확인한 첫 사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멀쩡한 집의 벽을 한참 동안 이렇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안에든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바둥거리자 구조대원이 힘을 주고 벽 속에서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쑥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 틈에 빠진 반려묘 롤라가 닷새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자, 미국 뉴저지에서도 동물들의 구조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폭풍우가 몰아치던 가운데 어린 암사슴 한 마리가 철제 울타리 사이에 몸이 끼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사슴 머리에 분홍색 담요를 씹어서 보호를 한 뒤 전동톱으로 이렇게 철제봉을 잘라 약 15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2: 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제작진들이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4: 또 부산 북항에서 체류 중인 상어 북항이가 큰 인기를 얻으며 상표권 출원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5: 지금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예. 1974년에 국립극장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조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판결 내용에 의해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면은 결국에는 문세광이라는 이 조청년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뭐 그에 이제 사형까지도 집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2: 예.
5: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봤을 때 문세광 외에도 이 다른 암살 주체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제목 뭐 암살자가 아니라 암살자들 이렇게 복수를 지칭하는 제목이라든가 혹은 그 내용을 봤을 때 뭐 청성의 숫자 그리고 청운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 등이 결국 관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가 권력 나아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제작진에서는 특정 인물을 배우로 규정하진 않았다. 가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상당히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뭐 제작사 대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관계자들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인데 실제 영화는 창작물이잖아요. 이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 일단 뭐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2: 네.
5: 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4: 네.
5: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영화처럼 실명을 쓰는 경우 혹은 가명으로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 사항을 봤을 때 결국 실존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영화의 내용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 보통 이런 영화 보면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에 이제 각색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이제 법적인 판단에서 이제 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는 건가요?
5: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판단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예.
5: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창작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를 할 때 결국 보통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떠한 인상을 받느냐,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뭐 허구가 섞인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중요한 판단 요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12.6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닌가라는 분쟁이 있었는데
2: 네.
5: 당시에 법정 상황이 이어나가면서 처음에 제시가 됐던 중간에 제시가 됐던 것이 자막을 넣어라. 이것이 상상력에 기반한 그런 영화라는 점, 각색이 돼 있다라는 점을 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판단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런 자막이 먼저 제시가 된다라는 것은 뭐 추후에 책임을 물을 때 상당히 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이제 제작진들은 뭐 창작물의 산물로만 바라봐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영화 속에 이런 픽션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예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5: 일단 뭐 예컨대 특별법으로 5.18과 관련된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이 관련자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건지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이 기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창작물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공적 인물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인가 아닌가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역사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
2: 그렇죠.
5: 있습니다. 그런
2: 네.
5: 점 역시도 따져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대한가 혹은 중대하지 않은가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1974년 8월 15일 저희가 뭐 화면도 있을 텐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을 뭐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날에 이제 기억이 생생한 워낙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보수 야권에서는 이거 사자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5: 일단 사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이게 반드시 이제 허위여야 됩니다. 우리가 명예훼손하면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2: 네.
5: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2: 예.
5: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2: 예.
5: 이런 차이가 있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의 고의라든가 혹은 허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그래서, 영화기 때문에
5: 네.
2: 허위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그 판단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5: 그렇죠. 일단 허위가 무엇인지 특히나 먼저 좀 선결적으로 판단받아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2: 예.
5: 그러니까 허위의 의견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지금 본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6: 네.
5: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뭐 추후에 사건이 조금 더 조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의견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혹은 그런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의견 제시를 넘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인지 이 부분
2: 예.
5: 역시도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유경재단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5: 개인적으로는 상영금지가 될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화와 같은 그런 표현물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검열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정을 해서 인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 것은 유족이고, 이 재단이 과연 뭐 인격권의 그런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영수 여사의 그런 유족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 역시 조금 인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영이 금지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워낙에 한 영화를 놓고 지금 정치권 공방까지 치열한 상황이어서 법적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의 북항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이제 북항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이제 뜨겁기 때문인데, 그런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북항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5: 상당히 좀 발빠른 사람이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이 북항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개인이 이 북항이의 그런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그 상표를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2: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미리 빼낸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5: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이게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연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주는, 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 기관보다 먼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 저희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EBS에서 그때 펭수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3자가 이제 출연했는데 그때 그건 거절됐어요. 이게 뭐 좀 비슷한 사람이니까 좀 다릅니까?
5: 일단은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이제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EBS보다 먼저 이제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오고 또 사용해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라든가 혹은 뭐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혹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번도 거절을 해야 된다 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 북항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연생물이 왔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막 짓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미 뭐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펭수와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2: 근데 명예홍보대사 위촉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은 홍보 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5: 사실 어려움이 있죠. 물론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시한 그 상표들, 그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이제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뭐 이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2: 샤플루언서네요.
5: 네, 그렇게 샤플루언서. 너무 귀엽게 예쁘게 잘 만들어 왔는데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혹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기를 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걸 통해서 뭐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에 반하는 그걸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뭐 추후에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이게 전망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그 이 제3자가 신청한 이번에 북항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좀 보세요?
5: 아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많은 시청자분한테 실망을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공익적인 목적 역시 또 생각을 하면은 뭐 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혹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연에 의해서 이런 야생 생물이 인기를 얻고 또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지금 출연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정한 사유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뭐 일단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북항이 모두의 북항인데 이제 한 개인이 상표권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부산 동구에서 북항의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별도의 이제 북항이 상어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런 거 공부한다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5: 아, 이 부분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단지 그 그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그런 사항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어라는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 북항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 상표권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어라는 그런 생물을 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북항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일체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네. 영화 암살자들 그리고 부산 북항 이슈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잘 들었습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노는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범죄 패턴을 오래 들여다본 경험 많은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0: 반복되는 범죄 패턴을 보면 세 건 모두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신변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9: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까요?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인근 산책로였습니다.
11: 걸으니까 좋다. 바람도 좋고.
12: 뭐야? 누구세요? 뭐야 저 사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9: 맨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다시 목격됐죠. 그게 끝도 아니었습니다.
13: 그 복면 쓴 알몸남은 아직이야?
14: 아이고 아직이야.
13: 아니 주변에 CCTV만 몇백 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
14: 그니까 비슷한 사건 몇 개 나와서 그놈인가 했는데 아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13: 또 나타나기 전에 잡아야 할 텐데.
9: 범행 지역 반경 1km 안에 있는 CCTV만 600대가 넘고 경찰은 CCTV와 DNA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봤죠.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이런 사건은 왜 이렇게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걸까요? 또 이 남성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0: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사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에, 이 차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뭐 남성 신고가 들어왔는데 세 차례나 들어왔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이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신고는 지난 6월 12일 밤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와 맞닿은 안산 자락길 산책로에서 알몸에 복면만 쓴 남성이 숨어있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7월 21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기숙사 뒤편 산쪽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뛰어다니다가 신고자를 보고는 산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8월 19일 밤 10시쯤입니다. 기숙사 바로 뒤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이 재학생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숲길 쪽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학교 보안팀이 복면을 썼고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112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정리하면 장소도 비슷하고 차림도 비슷하고 대략 한 달 간격에 모두 밤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세 사건이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와 DNA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알몸인데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하고요. 본인이 누군지 감추려고 준비를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의미가 큽니다. 이 복면을 썼다는 것 자체가 따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거나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다면 복면까지 챙겨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릴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옷은 어딘가에 벗어두고 인적 드문 상체로 풀에 숨어서 기다렸다. 이건 처음부터 들키지 않고 범행하고 끝나면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런 계획적인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또 복면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훨씬 키웁니다. 밤에 얼굴도 안 보이는 알몸이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수였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변명이 나오더라도 복면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 변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인 셈입니다.
0: 그리고 흔히 알몸남 사건이라 묶어서 부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했다는 행동을 보면 혐의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냥 신체를 노출한 경우, 뭐 바바리맨이라고 하기도 하죠. 알몸으로 숨어 있었던 경우, 또 실제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 먼저 그냥 신체를 노출한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알몸이나 신체 부위를 드러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노출 정도가 가볍거나 음란하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벌금 10만 원 이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알몸으로 숨어 있던 경우 숨어 있었으니 아무도 못 봤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책로처럼 누구든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숨어 있었더라도 그 장소의 구조상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 음란 혐의가 검토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사람 몸에 손을 댄 경우,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진 건 이른바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입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거부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 그런데 이 알몸으로 있었다고 해서 뭐 신체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잡힌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자꾸 보니 아 소변 보려고 그랬다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뭐 정말 소변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1: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연 음란죄는 꼭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즉 내 행동이 남들한테 음란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0: 본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을 본 흔적이 있는지, 몸을 돌리거나 가리려고 했는지, 사람이 오는 걸 알고도 계속 드러내고 있었는지, 노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정말 급해서 구석에서 잠깐 볼일을 본 거라면 공연 음란까지는 안 되고 노상 방뇨로 경범죄 범칙금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굳이 보란 듯이 드러냈다면 소변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 핑계가 아니라 현장 상황이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제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사건 장소 반경 1km 안에 CCTV가 600대가 넘게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몇 달 넘도록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게 의아하거든요. 그럴 거면 CCTV가 도대체 왜 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0: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답답해하십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반경 1km 안에 구청 CCTV만 630여 대, 학교 CCTV까지 합치면 6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다 찍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화질과 조명 문제입니다. 범행이 전부 밤 시간대였고 장소는 나무가 빽빽해서 학생들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은 CCTV 화면 속 모습이 옷을 안 입어서 하얀 마네킹처럼 보이고 복면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가렸고 옷도 없으니 인상착의로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산이라는 지형입니다. CCTV는 주로 도로나 건물 입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수풀에서 나와 숲길로 달아났습니다. 산속에서 옷을 입고 다른 길로 내려가 버리면 CCTV로는 연결이 끊깁니다. 이 일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로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6월, 7월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특정 강력범죄 전력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전과가 없다면 DNA가 있어도 누구인지까지는 바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범행 장소입니다. 기숙사 인근,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출입이 통제되는 기숙사 안쪽까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되면 처벌되는 죄명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0: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보도로는 기숙사 인근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학교 측도 캠퍼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니는 산책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과 공연 음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입카드나 도어락으로 통제되는 기숙사 안까지 계속 들어왔다면 얘기가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방은 물론이고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도 말입니다. 법원은 기숙사 공용 공간도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주거로 보고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행까지 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서 주거 침입 강제 추행으로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이 됩니다. 단순 강제 추행과는 처벌 수위가 그야말로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해도 복면의 알몸 비슷한 장소니까 저 사람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세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0: 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건은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건이 확실하다고 나머지 두 건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복면의 알몸, 같은 장소, 한 달 간격 이런 수법의 유사성은 분명 의미 있는 정황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 인근 홍제동에서 알몸에 망사 스타킹 차림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 등이 붙잡혔지만 복면남과 동일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객관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DNA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했다는 DNA와 용의자 DNA가 일치하면 그 사건은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CCTV에 찍힌 체형이나 이동 경로, 용의자에게서 나온 복면 같은 물건, 휴대전화 위치 기록, 범행 시간의 행적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7월 사건처럼 신체 접촉 없이 목격만 된 경우는 물증이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두 건은 유죄, 이 건은 무죄,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얼마나 세게

0: 드문 곳에서 불특정 여성을 노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까지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찰리 푸스의 서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0: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의 청명함은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뿌려지겠는데요. 다만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개천절인 토요일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상속도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반포나들목과 서초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서 있기 때문에 부근 유의가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차량이 많은 구간은 양재에서 반포까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을 좁힙니다. 계속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부천 지역으로 밀리는데요.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오고 가는 차량들 많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하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 물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0: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네,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빨간 명찰이 좋다. 이거는 사용 확정자, 그러니까 사용수들에게 부착되는 거죠. 이런 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더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더 무거워 보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이거 역시 일종의 허세의 발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정말 진심으로 속마음도 그렇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여러 가지 입장이 변경되고 그리고 또 반성문을 써냈다면은 그 반성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사형 선고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집행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과 걱정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고 반성문을 써내고 특히나 점점 더 반성하고 좀 더 뉘우치고 또는 기세가 좀 더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거 역시 허세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지금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장윤기 1심 선고 공판은 시작됐을 거고요. 곧 이제 형량이 전해질 텐데. 근데 지금 이제 피해 여고생의 유족 입장에서는 앞서 저희도 이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법정 최고형 사형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1인 시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시민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양형의 어떤 고려 요소가 될까요?
1: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전제를 할게요. 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예. 재판부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한 범행을 저지르고 좀 다수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경우에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확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판결문들을 좀 보면은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범행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도 괜찮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집행이 안 된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서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네.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 극악무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동안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게 또 그 후에 발생한 범죄들에 있어서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 지금 이 사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더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때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하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일종의 순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사형을 선고할 수도 과거였으면 사형을 선고하도 남을 범죄인데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선고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재판장, 재판부의 고민이 묻어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다만 현행법상 현행 무기징역 제도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즉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새로 만들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한다. 국회에 촉구한다라는 것을 이 판결문에 덧붙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국회에다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석방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데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피고인의 어떤 수형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가석방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언급을 적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형과 현재 무기징역 사이에 너무 거리가 간격이 커서 그래요. 그 중간 처벌이 생긴다면은 그래도 사형 대신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좀 너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 쪽에서도 고민이 크고 또 유족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장윤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미용사와 손님을 크게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검찰의 구형량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 7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7월 2일 오전 11시경이었는데요.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또 40대 남성 손님

0: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역 20년형이 나왔잖아요.
1: 예.
0: 살인 미수,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로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 건데, 이 사건은 좀 특히나 더좀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천만다행으로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1: 네.
0: 네. 생명을 건졌는데 전치 6주, 전치 8주의 큰 상해를 입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1: 그렇죠.
0: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예.
0: 여기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내가 피부염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모르겠다 라고 또 발뺌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피부염, 미용실 이용한 다음에 피부염이 생겨서 이렇게 칼을 휘둘렀다,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1: 네.
0: 소비자의 어떤 불만,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과거에도 전력이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의사를 또 흉기로 찌른 적이 있거든요.
2: 아오.
0: 그렇다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그런 범죄가 단순한 과격한 항의라든지 뭐 환불 요구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고,
2: 예.
0: 또한 만약에 출소한다면은, 사회로 돌아온다면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
1: 네.
0: 위험이 크다라고 보면서 20년,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도 10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체포 직후에 뭐 스스로 음독했다라고도 또 주장을 했는데, 실제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음독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0: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1: 예.
0: 부분인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스스로 뭐 목숨을 끊으려 했다, 또는 스스로 자해를 했다, 뭐 뉘우치면서 뭐 반성을 했다 등등등, 또는 본인이 자수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은 자기도 자포자기 상태였고, 뭐 다른 사람을 해친 다음에 멀쩡히 살려고 한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일부 작용.

0: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범행 후에 이렇게 수사기관을 농락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게 더 중한 형벌의 근거로 작용을 하면 했지 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런 발언을 하면 그러면 본인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법적인 지식도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0: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전과가 상당수가 있죠. 상당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전해 들었을 수가 있고 또 교류하는 사람들 역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역시 이미 알고 있었고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바라면서 뭐 초반에 좀 시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수사기관이 이 정도에 속진 않으니까요.
2: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용한 우체국 사칭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정상적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그런 우편물 도착 안내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위조 안내서입니다. 얼핏 봐서는 정말 비슷한데.
1: 너무 똑같죠.
2: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0: 가짜입니다. 가짜인데요. 실제로 이런 그 등기 우편물이 배송됐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정상 안내서를
2: 붙여놓고 가죠.
0: 붙여놓고 갑니다. 그리고 몇 번 이제 받지 않아가지고 이제 보관하게 되면 가서 찾아야 되죠. 그런데 마치 실제로 우편물이 온 것처럼 꾸며서 가짜로 이제 붙이는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저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위조 안내서 보면은 아래쪽에 지금 화면 하단 부분에 조금 보이는데요.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QR 코드가 조금 보이죠.
2: 저희 자막을 잠깐 빼주시겠어요?
0: 아랫 부분에 있는데 저 QR 코드가 가짜예요. 그래서 저거를
2: 저기에 나오는 콜센터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고요.
0: 그렇죠.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은 저것도 낚이는 거고. 그리고 또 아랫 부분에 있는 QR 코드를 가지고 또 접속을 하면 그거 역시 걸려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이 디지털을 이용한 피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홈페이지로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로 나와가지고 저거는 아니 우체국이잖아. 방공사에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실제로 저거 봤었는데 똑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은 속기 쉬운 거죠.
1: 자, 이 사기 일당의 뭐랄까요? 노력이 참 가상하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사실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게 내 집 문 앞에 붙여져 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더라도 색상이 좀 약간 다르죠?
1: 종이가 좀 다르네요.
0: 그런데 또 색상은 또 카메라 촬영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색상만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용지의 재질이 다르다. 그래서 저렇게 저런 일당들이 쓰는 종이는 대체로 일반 용지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종이도 똑같이 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수법을 쓸 수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붙일 때 실제 정상 안내서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1: 약간 스티커 재질 같은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게 하는데 저런 저 일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또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거든요.
2: 그러게요. 이거 보고 또 그걸 개발할 수도 있겠죠.
0: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은요. 일단 QR코드를 찍었을 때 곧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사이트의 주소가 일부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체국 실제 사이트 주소와 앞부분이 다르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아니 이거 제대로 신경 안 쓰면 다 속게 생겼어요.
2: 그러게요.
1: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면 이거를 과연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점점 더 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네요.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저희가 지금 우편물 얘기를 하다 하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김승원 의원의 청탁과 관련해서 제넨셀 창업주인 강모 씨

0: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모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1: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동물 실험 자료 조작, 그리고 부작용 발생 누락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앞서 이제 이번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신약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모 씨를 법정 구속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0: 예,
1: 들어왔습니다.
0: 앞서 저희가 이 강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기자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0: 네, 이번에는 좀 밝은 소식을 전해볼까요?
1: 네, 부산의 명물이 된 이른바 샤플루언서죠. 북항이가 어제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북항이를 먼 바다로 돌려보내는 유도작전, 일단은 실패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북항이를 소재로 한 각종 밈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북항이 알이 중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 북항아. 부산 찾아와서 고맙대. 이제 넓은 바다에서 몸 조심하게 지내래.
4: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입니다.
1: 네, 어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북항이에게 전해달라고 한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입니다. 화려한 샤크턴을 선보이며 부산을 들썩이게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위촉장은 북항이를 향한 작별 편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북항이를 먼 바다로 유도하는 작전이 실시됐지만 거센 물줄기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북항이는 여전히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항이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친수공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항이가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목격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야구의 진심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북항이 모양의 돔구장을 만들자라는 AI 영상도 제작이 됐습니다. 또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친수공원 인근의 한 카페는 이렇게 북항이가 커피 한잔 들고 있는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공원에 모여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1차 작전은 어제 보신 것처럼 좀 실시가 됐는데 실패를 했고, 10월 2일에 다시 이 작전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5: 성공을 바라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 의견이
5: 네.
1: 갈릴 것 같긴 해요.
5: 네,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라도 좀 밝은 걸또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이 북항이 저는 빨리 좀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0: 네.
5: 잘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0: 예.
5: 이유가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좀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개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 좁은 수로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5: 네, 그리고 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은 괜찮습니다만 이제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있는 게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며칠 동안은
0: 네.
5: 그렇다면 이거는 저 좁은 곳에서의 평소의 생활 환경과 다른 곳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먹이 활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10월 2일에는 잘 원래 있던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북항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북항이가 있는 곳과 가까운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해군 장병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힘차게 바다로 나섰습니다. 바로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연설문을 잘 만들어 봤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저도 오늘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킬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지스함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24년 전입니다. 그 첫 배가 세종대왕함이었고 대호 김종서함이 오늘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호 김종서함은 세종대왕 시절에 북방을 누비며 두만강까지 나아가 육진을 개척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 용맹함과 기계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를 우리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띄우는 이 전함은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또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입니다.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이곳 울산 미포에 모래밭, 바닷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시작한 우리 조선업이 이제는 그 어렵다는 LNG 운반선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해군 이지스함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우수한 품질, 정확한 납기, 확실한 후속 지원을 갖춘 우리 조선소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살인과 살인 미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또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사형을 선고해달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채원 양의 유족도 지금 1심 선고를 함께 방청한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에서 결국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 예, 손 변호사님, 저희가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모든 그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5: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또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죠.
0: 예.
5: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저 물론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또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가장 엄한 처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 항상 판결문마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고위 학생이잖아요. 참담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가 장윤기의 범행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당시 살인 범행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장윤기가 범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 허위 진술이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도 계속해서 해왔죠.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동기나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충격도 굉장히 컸잖아요. 또 인근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도 또 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럼 사형이 선고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법원의 선택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형은 영구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격리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징역은 일반 사회에서는 격리가 되지만 이제 교도소에 있고 그리고 또 가석방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형 검사의 사형 구형을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했어요.
0: 앞서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5: 그러면서 현행법상 종신형이 없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고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판결문에 많이 쓰는 그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여기 적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참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수의 피해자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아주 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전례들에 비추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정말 원통하고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싶지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더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4: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5: 역시나 현행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중간 단계의 형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다시 한번 판결문에 기재하면서 우리 사회에게 고민거리를 다시 한번 주었고 또 우리 국회의 고민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오늘 그 장윤기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재판부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주목이 됐었는데 특별한 언급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판결의 요지를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판결문에는 모든 내용이 이제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사건 오늘 판결이 선고된 장윤기의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는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 그리고 또 경찰 등의 행동들 사건 발생 후의 행동들이 직접 판단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형의 이유가 굉장히 자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판결문에 그 외의 내용들이 또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부분이 그 의미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판결문 입수해서 여러 가지 좀 꼼꼼히 검토를 해서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직접 찾아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뒤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사기와 직결된다며 반드시 챙겨달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1: 네,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0: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TMG 7의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군 간부 3명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오늘 오전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난 21일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부상 장병들을 직접 만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부상 장병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상자들의 예우가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겨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장병 가족들의 고충도 경청했는데요. 이들은 부상장병들을 이용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부상장병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은 일체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위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선 수색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군 간부 3명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북한 지뢰 폭발 당시 국군 보디캠 영상에는 참혹한 현장과 처절했던 대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시청한 국회의원들이 당시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 처절하게 밖으로 한 200m까지 안전지대까지 환자를 호송 해 나오는 작전이 예. 눈물겹더라고요.
3: 김병주 민주당 예. 의원입니다.
2: 그러니까 아. 대대장 같은 경우는 걸을 수가 없고 거의 하니까 간이로 이 그 만들어서 이 저 뭡니까 될, 것. 될 것을 간이로 나무로 해고 전투복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 응급지열하고 하는데 네 명이 들 수가 없으니까 좁은데 네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한 명은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부축해 오다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예. 내가 기어가겠다고 하고 대신 대대장을 그 모시고 오라 하면서 거기 또 언덕이지더라고요. 예. 언덕을 기어 오르는데 다리는 엄청 중상을 입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주고 아주 그 처절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저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 했더니 앞에 있는 국민의힘 앞에 있는 의원들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1: 여야는 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국회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예. 자, 먼저 북한의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4: 네, 북한이 언제 도발을 시인한 적이 있었느냐. 또 예상된 수순이다. 여야 모두 공통된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3: 김민석 민주당
5: 우리
3: 대표입니다.
5: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4: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여정 부장의 발언은 적반하장이 극치라며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았는데요. 국정원은 김여정 부장의 발언이 로키, 즉 절제된 기조로 발언하는 거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작극을 주장하는 건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조사와 후속 대처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우리 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숨김없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국민의힘은 윽박지르기와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만 주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유엔사의 조사 요구가 미뤄졌고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6: 권력의 안위를 위해 안보를 팔아넘긴
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밤늦게까지 현안 질의를 벌이며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논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무산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등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보고를 받았죠?
4: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국정원은 국회에 북한 관련 현안들을 보고했는데요. 야당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시작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건 포로 송환을 계기로 한국에서 무기 등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 거로 보인다는 게 정보당국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 보유국 인정 등 대화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대화는 APEC 전후 50%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포로 송환 문제와 지뢰 폭발 사건 등 내용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현안 질의에 실익이 없다며 불참해 국민의힘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7: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추 시장 1심 변론이 오늘 종결되죠?
8: 네, 기소 9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전 재판에서 추 시장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저버린 것이자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거라며 외곽을 봉쇄한 수뇌부, 무장 계엄군을 출동한 군 사령관에 상응하는 죄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재판은 조금 전인 2시부터 시작됐고 검찰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끝나면 추 시장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추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실까요? 좀 구형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8: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7: 네, 양측의 주장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8: 네, 특검은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로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알면서 이따른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밖 당사로 모이란 공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 사실은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자신의 협조도 없었다며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탓이란 입장입니다. 앞선 공판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서범수, 주진우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추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7: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내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립니다. 범죄 수사 대부분을 맡을 경찰이 맡게 되며 수사 전문성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일선 지휘관들의 기강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내일 진행되죠?
10: 네, 경찰청은 내일 오후 2시 경찰청 청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의 수사부서장과 일선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서장

0: 4급 이상 지휘관들을 전체 소집한 건 재작년 8월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일선 수사 책임자들을 한 곳에 전부 불러 모으는 건데 배경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다음 달 2일부터 자리 잡는 형사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입니다.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경찰이 전부 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늘어난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내일 회의에서도 김 직무대행이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력에 대한 조직 안팎의 우려를 불식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조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처리 의혹으로 잇따라 곤욕을 치렀던 만큼 업무 기강 확립도 재차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여성의 비명소리만 남기고 끊긴 전화를 그냥 넘기지 않고 긴급 출동해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로 성범죄를 막아낸 사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최고 단계 긴급 대응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종암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 탁구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탁구장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과 부침개를 팔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통시장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75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해 모두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소는 콩자반에 사용한 중국산 콩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두 곳은 돼지고기를 넣은 동그랑땡을 조리해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글로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RM이 박물관에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RM이 어제 박물관 후원단체인 국립중앙박물관회를 통해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0: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1: 네, 또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서 연이어 메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와 아시안게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영 선수, 오늘 아주 금이 환영했죠?
2: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조금 전낮 12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주봉 감독에 이어서 안세영 선수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동메달까지 메달 두 개를 목에 걸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죠. 예. 큰 대회를 마쳤다는 안도와 또 2연패를 달성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 뒤에는 여자 복식에서 명승부를 연출하며 금메달을 거머쥔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밝은 얼굴로 함께 입국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준비한 환영식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몰려서 이 안세영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기도 했고, 일부 팬들은 이 최초 2연패라는 글자가 적힌 풍선까지 준비해서 이 선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고요. 또 여자 단체전과 남자 복식, 또 남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과 이소희 선수의 입국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0: 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1: 안세영 선수입니다.
0: 미리 준비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세리머니 할 생각하면 또 조급해지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좋았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항저우 때는 은메달을 따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1: 백하나 선수입니다.
2: 운이 좋게 이번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선수들이 그 힘을
1: 이소희
2: 받아서 조금 더
1: 선수입니다.
2: 열심히 뛸수 있었고, 네,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고, 네,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3: 네, 그리고 어젯밤에 안세영 선수가 SNS 게시글 올렸는데 이것도 좀 화제라고요?
4: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면서 온 국민은 기쁨을 주는데 예. 누구보다 안세영 선수 본인도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 정확히는 오늘 새벽 1시쯤 지금 보시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예. 2연패를 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 박주봉 배드민턴 감독과 이현일 코치를 비롯해 트레이너와 스폰서, 팬, 또 가족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안세영과 같은 나라 국민님이 자랑스럽다. 또 이런 게 진짜 멋이다. 실력뿐 아니라 태도도 완벽하다는 팬들의 응원과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경기에 패자죠. 예.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가 경기 뒤에 한 인터뷰 내용도 화제인데요.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디펜스가 특히 素晴らしいですけど, 쇼트의 퀄리티도 높아요.
1: 안세영은 훌륭한 수비수일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공격 샷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입니다. 저도 스피드를 끌어올려 가끔은 공격적으로 맞설 수 있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녀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상대를
1: 야마구치 선수입니다.
6: 존중해 주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보기 좋네요.
4: 네, 그렇습니다.
6: 예.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좀 낯설기도 했는데 쿠라시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김민영 선수도 같이 입국했죠?
4: 그렇습니다. 쿠라시 종목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긴 김민영 선수도 함께 입국했는데요. 네. 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예인 쿠라시는 유도와 비슷하지만 상대를 맺히는 입식 공격, 그러니까 서서만 기술을 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로 처음 시상대에 올랐고요. 김민영이 이번에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영 선수의 입국 소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금메달 딴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또
1: 김민영 선수입니다.
7: 첫 번째로 금메달 따게 되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경기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그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이 경기 결과를 보고 들어왔는데 네. 양궁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네요.
4: 그렇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 박정윤 또 최용희조가 타이완을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결승에서 인도팀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예. 경기는 남녀 선수가 번갈아 총 16발을 쏘는 경기인데 여기서 157대 157로 비긴 뒤 예. 슈도프에 돌입했고요. 네. 슈도프에서 이 최용희의 두 번째 화살이 관역 9점에 꽂히면서 은메달이 확정됐습니다.
6: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 대회 연속 결승에 올랐지만 예. 첫 금메달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요. 또 직전 대회 우승팀인 인도는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 앞서 치러진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내면서 우리 컴파운드 대표팀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따냈고요. 이제 남자 단체전이 오늘 치러지거든요. 여기서 메달색이 가려지고 남녀 개인전은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6: 예, 아직 많은 금메달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양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1: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4: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오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3: 지금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엔 중부 대부분과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엔 5에서 10m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에 충청과 전북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온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등 중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쌀쌀하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0: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기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에만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지급된 금액만 한 해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요건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즉 약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자진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시 금액을 깎는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대폭 늘려 단기 입퇴사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점점 끼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는 그리고 밤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나서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 개천절인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연휴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 좀 더해가고 있는데요. 성산로 따라가는 길 차량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까지 비교적 짧게 지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그 영향도 조금 있고 교통량도 다소 몰리면서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다 가다 서다 하고 있고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5차로 쪽에서도 작업하는 구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한우는 성수 쪽으로 연이어 홍제 사이 3차로 쪽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점검 작업을 지나는 차량들이 2차로를 중심으로는 속도가 퍽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에게 조금 전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족과 유족 측의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9: 먼저... 채원이한테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 고 이채원 양 유가족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채원이 엄마입니다. 저희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산모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2009년 5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날은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이자 희망이었던 우리 채원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 작고 힘찬 쿵쾅거림에 가슴이 터질 듯 기뻤고 제 온 삶을 바쳐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새끼가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날 역시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그 어린이날에 내 아이가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도살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와 첫 심장 소리를 들려준 날로부터 정확히 17년이 된 어느 날 제 딸의 심장이 차디찬 바닥에서 외롭게 멈췄습니다. 17년 동안 세상을 다 준 것보다 귀하게 키운 내 새끼가 왜 그렇게 참혹하게 떠나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며 심장이 멈춥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8: 네,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의 절규 어린 그런 호소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판결에 이채원 양, 고 이채원 양의 가족은 다시 한번 숨지게 됐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가족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형은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덧붙였다는 점

0: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1: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근길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서울은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 지역에, 밤에는 충청과 전북 북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난뒤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3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20도, 전주 22도 등 내륙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개천절 연휴인 일요일과 월요일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 수리개는 도쿄 남쪽 바다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 도쿄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비바람이 불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아이치현에는 호우와 강풍 등 기상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막바지 야외 경기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옷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크게 쌀쌀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두툼한 겉옷과 재킷을 착용하는 등 옷차림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서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축사 이후 진수줄 절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진수줄 절단식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으로 여성 귀빈이 맞는 것이 관행입니다.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함정의 경우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역할을 맡아왔는데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손도끼를 이용해 전수줄을 절단했습니다. 또 바이킹들이 배를 진수할 때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다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풍습에서 유래해 샴페인을 깨트리는 인천 안전항의 기원 의식도 이어졌습니다.
2: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부대에서 사고 반년 전부터 무인 지뢰 탐지와 제거에 쓰이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병 안전을 언급하며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올해 관련 예산만 1,000억 원 넘게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최근 군 당국이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KR-1입니다. 직접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목함 지뢰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서 장병 안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4: 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함 지뢰와 같은 비금속 지뢰도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5: 방위사업청 관계자입니다.
4: 탐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속 기동할 수 있게끔 고출력 모터를 동원해서
3: 그런데 이 무인 로봇, 최근 DMZ 지뢰 사고를 당했던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에서 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대가 보급돼 DMZ 수색로 개척 임무가 있던 지난 21일에도 활용 가능한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 야전에 최초 도입된 KR-1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에 실제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했던 작전을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 이번 임무에서 해당 로봇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YTN 질의에 군 당국은 당시 사람 키보다도 높은 수풀 지형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7: 장병 안전을 위해 지뢰탄
5: 요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를 적극 홍보해왔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보안 과제가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3: 관련 예산 투입도 적극 이뤄지고 있는데 군은 올해 이 무인 로봇 양산과 실전 운용을 위한 예산을 1,132억 원 배정했고 내년에는 500억 많은 1,600억여 원 규모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8: 10여 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피해를 막겠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천억 원이 쓰인 무인 로봇이 사실상 배치 초기부터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사고 격리 조사와 함께 임무 전 로봇 투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0: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좁은 지역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실보다는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나온 우리 군의 공식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9: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에도
10: 합참 불구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9: 군사분 개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 네, 우리 군의 첫 대북 메시지인데 북측의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봐야 되죠.
11: 조사가 좀 지연된 측면이 예. 있죠. 그러나 이제 판단은 빨리 한 것 같다. 북측이라고
10: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1: 뭐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명백하게 북측 행위를 규정을 했고 그리고 북측에 상하는 조치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 네, 지금 뭐 우리 군의 입장도 이렇게 나왔고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11: 왜냐하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예. 양측의 비무장지대를 형성을 하는데 이거는 비무장지대 남쪽이잖아요.
0: 예.
11: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이고 매우 중대한 도발 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명백하니까 유엔서도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군 수도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 그 부상당한 장병들 예. 그리고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속하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11: 예, 신속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에서 소위 페이스메이커론으로 상당한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유화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리고 모든 원인은 북한이 뭐라고 하든 간에 소위 남북국경 요새화 작업이 원인이거든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 중에 일부로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위문 같은 경우도.
2: 네. 자, 지금 이렇게 그 우리 군의 입장도 나오고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도 나왔는데 지금 북한 어제 나온 북한 김여정 부장의 네. 입장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측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매우 빠르게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도 한 3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중간 발표 최종 결과도 아니잖아요.
0: 네.
11: 최종 결과 아직 사실은 엄밀히 보면 최종 결과는 발표가 안 된 겁니다. 최종 결과가 아닌 사실상의 확정 단계에서 했다는 점. 두 번째는 김여정이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당자였거든요.
0: 네.
11: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왔으니까 로우키로 가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0: 김여정이 나온 건 담화의 최고 수위예요.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수위를 보면 최고 수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했다는 거죠. 2015년에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유감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의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수위가 상당히 거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거칠지 않아요. 김여정의 평상시 담화를 보면 거의 절반이 욕설이거든요. 근데 이번 담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수위 관리를 좀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들이 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향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보면은 우리 군이 실지 사격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군은 이제 향후 우리 대응 조치 중에 하나가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화 작업하면서 지금까지 한 3, 40여 차례 월경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위협 사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병력들이 넘어오는 게 심각하게 위축을 받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고 사격을 하는 걸 경고하면서 그걸 적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반응하겠다 그랬지 지금 같은 경고 사격을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위는 만일에 정말로 우리가 자작극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 훨씬 거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걸 모를 리가 없다. 이 상황에서 상황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측의 수위, 대응 수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 나름 북한으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김여정 부장이 우리 군인들은 단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전 협정상에는 이게 군사 분계선,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미수복지국이고 또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론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북한도 조선은 하나다, 하나의 한반도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라는 중립적 용어거든요. 남측, 북측 그랬거든요. 남반부, 북반부, 남조선, 북조선. 그런데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론을 선언한 이후로는 이걸 국경화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 3월에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를 할때 한반도 전체를 그림을 보여주는, 지금 북한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한반도 이국가론은 명백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2: 앞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당시에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잠시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3: 둘째,
4: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2: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2015년 당시와 지금 사안이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0: 많이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 MDL 군사분계선은 사실 가상의 선이지 가보면 구분하는 선이 없어요. 200m 간격으로 1.5m 정도, 1m, 1.5m 사이에 표지판만 있거든요. 200m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200m 사이라고 그러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수치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뢰는 적외에서 10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근데 2015년은 그 MDL에서 400m 떨어진 추진 철책, 그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그냥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조사도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2015년 8월 4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8월 10일 날 오전에 우리 군이 북한 측 소행을 밝혔고 그날 바로 확성기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경고했고 그리고 북한 측이 네 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14.5mm 고사총, 그다음에

0: 5.1, 76.2mm 무반동총 평사포 4발을 여기에 아군이 29발의 이 자주포 155mm 자주포를 그 북한 지피 인근에 쐈고 북한이 준전지 상태를 선포했고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다가 곧바로 8월 22일부터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고 8월 25일 날 8.25 합의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얘기했던 북한 유감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남측 장병 두 명이 부상해 유감을 표명한다.
1: 유감. 예. 예.
0: 그러나 북한으로 본다면 사실상 사과죠. 이렇게 일단락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2: 자, 어쨌든 지금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해서 새롭게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이제 네 발의 그 지뢰가 좁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설이냐 유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은 매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 지뢰가 유실될 수는 있거든요. 예. 한번 상식적으로 땅에 2, 30cm 정도 박혀 있는 게 비가 온다고 유실된다? 거의 유실 안 됩니다. 그러나 뭐 토사 모래 지역이나 토사가 흘리거나 산사태가 나가 그럴 지형은 가능하지만 네. 저긴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설은 분명하고 의도적인 매설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건 북한 소행에 맞고 의도적인 매설은 맞는데 네. 이게 북한 측에서도 이미 수십 차례 MDL을 넘어와서 경고성 넘어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지뢰 매설 작업 중에 수차례 폭발이 있었고 북한 측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MDL을 구분 못하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 구분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건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북한 책임을 분명히 좀 물으면서 이게 극단적인 뭐 군사적 충돌이랄까요? 그 충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0: 그게 딜레마죠. 지금 뭐 확성기 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성기 방송이 양측 간의 포격전으로 이어졌거든요. 양측 다 긴장 때문에 합의로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확성기 방송은 그러니까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는 추가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 사격이나 위협 사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여기다 상황 조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태세 강화나 여러 가지 북한의 국경지대의 요새와 작업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 제재라는 건 사실상 통하지도 않고 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민 감정은 뭐 지금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지만 예. 이게 지금 거의 준전지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네. 과연 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응징. 그러니까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 한국이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데 네. 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북한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죠. 확성기 방송이나.
2: 네.
0: 그러나 그거는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졌다.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요 해법을 푸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2: 네.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이 나왔는데요.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1: 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뒤에 집결 장소를 번복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거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20년을 구형을 했고 추경호 시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20년이 구형이 됐고요. 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과는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부터 전해주시죠.
3: 네, 광주지방법원은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장윤기의 주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어린 여고생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사 과정에서도 순간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인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로 엄격한 요인을 갖춰야 한다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없더라도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아니며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2: 네, 하지만 사형을 촉구해온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3: 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유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또 한 번 죽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조화해 강력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4: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서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축사 이후 진수줄 절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진수줄 절단식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끈 듯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으로 여성 귀빈이 만든 것이 관행입니다.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함정의 경우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역할을 맡아왔는데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손도끼를 이용해 진수줄을 절단합니다. 또 바이킹들이 배를 진수할 때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에서 유래해 샴페인을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성원 청와대 대변인은 위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향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돼 살아남았다며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어디서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서 회복 후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군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부상 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여성의 비명소리만 남기고 끊긴 전화를 그냥 넘기지 않고 긴급 출동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구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로 성범죄를 막아낸 사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최고 단계 긴급 대응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며 칭찬과 격려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강현우 합참작전본부장은 오늘 대북 입장 발표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

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이 윽박 지르기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만 주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 현안 질의를 통해 이번 사고를 둘러싼 억측과 은폐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작전 지연이나 조작 주장은 군의 사기를 꺾는 무책임한 억측뿐일 뿐이라며 왜곡 주장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유엔 연설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군의 작전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모든 작전 계획은 합참과 유엔사가 추진해 왔으며 청와대는 어떤 의견도 준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더 무얼 기다리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엔 찍소리 못하고 음모론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관을 자처한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군 당국이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 해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라며 북한도 이에 발맞춰 자작극이라 매도하는 적반하장 극치를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소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 복식에서 동반 우승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벅차올랐고 무엇보다 2연패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경기를 충분히 펼친 것 같아 너무 만족한다면서도 아직은 전성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여자 단식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6%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76%로 넉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66%로 넉달 연속 오르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기 지표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축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는 4.88%로 7월보다 0.12%포인트 올라 11개월 연속 상승했고, 변동형 금리도 0.18%포인트 오른 4.53%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연말까지 5천 명을 목표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인력을 8천 명을 늘려 지난 7월 기준 직원 수가 2만 9천 명인 아이스가 5천 명을 충원하면 인력은 17%가량 또 증가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대부분 이민자 단속에 직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몇 달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일부 요원들은 주 7일 근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0: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키우던 강아지가 우울해한다면서 병원에 자주 찾아왔고 상담을 하다가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과 성향이 잘 맞진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위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다정 다감한 성격이 좋았고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친동생이 호주에 살고 있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죠. 남편도 영어 교육에는 동의했지만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2, 3년만 견뎌보자고 했고 저와 아이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더군요.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저는 호주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몇 년 후 귀국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 5년이 흘렀고 아이들도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아이까지 낳았고요.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히 편을 들 수 없는 게 아이의 교육 때문이긴 하지만 호주로 가셔서 그곳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나오셨어요. 귀국해서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에 접근금지까지 당한 상황인데 김수진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있다는 건 변명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종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막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혼외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에 그 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인데 이거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2: 사연자분께서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니까 네. 유책 배우자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1: 그쵸.
2: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거나
1: 네.
2: 이혼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1: 네.
2: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이 현저해서 그런 유책성이 점차 약화됐다라고 인정될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2: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혼외자의 출산이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지만 네.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를 했고 자녀들은 또 모두 성년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네. 사실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은 유책성 희석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2: 또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접근 금지 신청과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죠. 이제 남편이 형사고소한 것도 이제 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과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남편이 사연자분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벌금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요?
2: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제 두 사람이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2: 다만 이에 더해서 공동 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 상태를 상실했다라고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네.
2: 사연자분께서는 10년 이상 해외 거주하다가 귀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거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에 그냥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간 거면 주거침입은 안 되겠지만 이제 10년간 별거하고 이제 사연자분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이혼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재산 분할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는 맞으세요. 근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나요?
2: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3: 네.
2: 유책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네.
2: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3: 네.
2: 분할자의 유책 행위에 의해서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네.
2: 따라서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위자료 상당액이 고려되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오랫동안 별거를 해오셨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 그럼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러니까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네, 민법상 부부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 네.
2: 판례는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2: 따라서 별거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0: 3년까지는 다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은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쌍방의 생활 정도, 경제적 능력, 그다음에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연자 유책성이 부양료 액수에 영향을 미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양육비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이제 유책이긴 합니다만 자녀를 사실상 혼자 이제 키웠다면 남편한테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이제 과거 양육비가 되겠죠.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사연자분이 자녀들을 혼자 양육했다면 남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고요.
1: 네.
0: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이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다만 사연자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요. 또 자녀도 성년이 됐고 또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받아들여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부양료랑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사연자분이 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파탄의 경위가 참작이 돼서 금액이 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정가에 5배를 주고 이른바 암표를 샀습니다. 드디어 공연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검표원에게 암표인 게딱 걸려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전면 거부합니다. 돈 날리고 공연도 못본 기막힌 상황. 이렇게 공연도 못 봤다면 암표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표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거래했느냐인데요.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했는데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표였다면 판매자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대금 반환을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도 암표인 사실과 입장이 거부될 위험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판매처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티켓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비싼 돈을 날릴 위험뿐만 아니라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공연일수록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점점 끼면서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 충청과 전북 북부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재대로 일원자차도에서 서남나들목 사이 양방향 차가 많아 정체되고 있고요. 강남대로는 염곡사 거리에서 양재역까지 좀 둔하게 이동합니다. 서남지역 경인로는 역곡고가나 도림교 지나는데 속도가 약간씩 줄어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지금은 양방향 수월합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경부고속 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네,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 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5: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6: 강현우 합참 작전 본부장입니다.
5: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3: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순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A 리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 북한에 대해서 MDA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2: 아, 물론
3: 강신철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2: 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은 북한군 매설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5: 네, 지뢰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고 북한군은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며 이를 빌미로 실사격하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똑 닮은 한국의 저급하고 졸렬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낸 겁니다. 한국이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논립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주요 정황으로 지목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과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 지뢰 매설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취지를 읽힙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부대에 보냈고 우리 군 3군단 21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명분을 미리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7: 21사단 지역에서 계속해서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도 했습니다.
3: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7: 의도적으로 21사단 상군단 지역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6: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응 조치를 가정한 보복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우리 군과 유엔사의 최종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5: 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며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8: 네, 김성한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군 간부 3명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오늘 오전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난 21일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부상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부상 장병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함께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게도 부상자들의 예우가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장병 가족들의 고충도 경청했는데요. 가족들은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위문은 부상장병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일체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선 수색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 3명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북한이 언제 도발을 시인한 적이 있었느냐, 또 예상된 수순이다. 여야 모두 공통된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2: 국민의힘도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한 김여정 부장의 발언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북한은 지뢰 매설을 하며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입니다.
2: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았는데요. 국정원은 김여정 부장의 발언이 로키, 즉 절제된 기조로 발언하는 거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작극을 주장하는 건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조사와 후속 대처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우리 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숨김없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국민의힘은 윽박지르기와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만 주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유엔사의 조사 요구가 미뤄졌고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이적 행위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밤늦게까지 현안 질의를 벌이며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논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무산됐습니다.
1: 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등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보고를 받았죠?
2: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국정원은 국회에 북한 관련 현안들을 보고했는데요. 야당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시작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건 포로 송환을 계기로 한국에서 무기 등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 거로 보인다는 게 정보당국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 보유국 인정 등 대화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대화는 APEC 전후 50%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포로 송환 문제와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등 내용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현안 질의에 실익이 없다며 불참해 국민의힘 위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만 참석한 채 4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씨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지급한 6억 원이 김승원 전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청탁 알선 대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1: 심의상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0: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현장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어떻습니까?
6: 네, 광주지방법원은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주요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어린 여고생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사 과정에서도 순간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인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없더라도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아니며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에 정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0: 사형을 촉구해온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6: 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유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고 이태원 양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또 한 번 죽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제화해 강력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

0: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3: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2: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3: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2: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4: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혹시 무료 재테크 강연이나 유아 웨딩 박람회에서 공짜 선물에 이끌려 보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뜰살뜰 미래를 준비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정작 나에게 필요 없는 보험을 강요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키우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은요. 고지혈약을 먹고 있음에도 무사고 할인 건강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던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문가 두 분께 물어보고 답변까지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방송 내용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2: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관심이 꽤나 있죠. 특히나 요즘은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약 정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약을 드신다면 다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맞게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수십 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백만 원 줄어들일 수 있으니까 요 초점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로는 건강할 때 보험 점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보험사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는 질병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하고 점검하자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도 방송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등을 활용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암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소비자 경고를 발령한 이후에도 이른바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에서의 보험 영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0: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상품 가입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니 불안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준비된 무료 강연 막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뒤에 미끼 상품처럼 있는 것들 또 이것도 막 설명 듣다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얼레벌레 가입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 막 늘기 마련입니다. 강연 끝나고 선물 하나 받고 현장에서 보험 계약까지 하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요.
1: 네, 실제 이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부터 이어왔던 영업 방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스타 강사의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같은 이런 무료 강연처럼 혹하는 강연을 덧붙여서 바로 현장에서 보험 가입을 또 유도하고 있거든요. 또한 육아 박람회, 뭐 웨딩 박람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또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무료 강연이나 뭐 박람회에서 얻는 정보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이 몇십 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 네, 실제로 저희 와이프분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너무 듣고 싶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혹해서 상조보험을 가입하실 뻔 하셨는데
0: 되게 극존칭하시네요.
2: 맞아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불건전 영업을 피하는 방법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물론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험 상담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상품 가입이 너무 급하게 이어지는 경우에 이게 소비자에게는 결국엔 금전적인 피해가 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자 어떤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보험 상담을 원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요. 강연은 무료지만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소비자분들이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강의가 끝나기 전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석 거부와 중도 퇴장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현장을 떠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방송을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굿모닝 굿나이프 우리 담당 작가님의 아버님도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AI 강의가 열렸다고 해서 거길 신청하셨는데 막상 그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AI 강의가 아니라 그 상조회사 관련된
2: 맞아요.
0: 광고를 거의 메인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듣고 나서 그제서야 AI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냥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괜히 좀 까다롭나 나만 이런 생각을 좀 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근데 소심한 분들 귀 얇은 분들은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된 강연 자체가 좋을 테니까 이 좋은 강연을 내가 공짜로 들었나 맞아요. 싶어서 뭐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2: 그리고 저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에 25,800원밖에 안 하는데요. 크루즈도 탈 수 있고요. 상조도 되고요. 뭣도 되고요. 그럼 가입해야 안 해요.
0: 아,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또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도 비슷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보장 내역이나 가입 내역 자체에 좀 찜찜함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요청하시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짚어봤고요. 두 번째 어떤 거 주의하면 될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이 보험 가입을 권유를 받거나 가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해서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 상품 안내 자료나 또 문자, 녹취 자료가 있다면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저축 목적이나 목돈 마련용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상담하는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 상품 자료, 녹취 이런 문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하기도 합니다.
0: 결국에는 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물론이죠. 수도 있다는 네. 이야기신 거네요. 그럼 이런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말을 안 들어줄 거고요.
2: 네, 맞습니다. 각 민원 사례를 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해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좋은 보험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보험입니다 라고 해서 보험을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그 민원 사례 중에 하나는 계약 전체 담보가 100세까지다 라고 안내를 했는데 주계약만 100세까지고 나머지 중요한 특약은 뭐 30년 갱신형, 5년 갱신형, 80세 만기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금감원 사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소비자분들과 보험 상담을 할 때 몇 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며칠에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 그 후에도 몇 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 2,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 체결들은 반드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그 실제로 이 단기납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환급률이 120%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돈 만들기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상품들을 그 자리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서두르라 하는 또 메시지를 많이 남기세요.
0: 근데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10년째 환급률 뭐 120%짜리, 123%짜리 종신보험은 아직도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10년째 그 환급률이 더 높은 130%, 133%의 종신이 아닌 저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축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급률이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납입 기간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 보험과 보장은 겹치지 않는지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참 좋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별도로 가입하게 되는 금융상품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서둘러서 급하게 얼렁뚱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이게 필요한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확률이 많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내 건강과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이란 금융상품 나는 지금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점검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두 분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잇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0: 김포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내분께서 저희 굿모닝구나 옆에 들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병원 이력 생기기 전에 아프기 전에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이력 때문에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미뤄야 했고요. 남편분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여기 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3인 가족의 보험 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봤는데요. 한 회사로 모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독 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사로만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한 보험사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왜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 이력 때문에 보험 조정을 3개월 뒤로 미뤄야 했던 사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게요. 아니 보험회사가 이렇게나 많은데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가입하면 참 좋을 텐데
1: 그쵸?
2: 왜 굳이 그 많은 보험사에 그 많은 보험 상품 중 가장 비싼 걸로만 골라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1: 소비자는 모르죠. 소비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상담을 했던 담당자분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을 텐데요. 우선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른데요. 하필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비싸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청취자님 가족이 이와 같았는데요. 지금껏 지인 설계사분에게 보험 상담을 받아왔고 그 지인 설계사분이 A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A보험사의 상품으로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그런데 저희가 이제 A보험사를 포함한 10곳 보험사를 보험료를 또 비교를 실제 해봤더니 50대 남편분 건강체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동일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제일 저렴했던 곳은 8만 2천 원이었고요. 제일 비싼 곳은 10만 2천 원으로 똑같은 보장인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나 낮습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보험료는 무려 480만 원씩이나 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비교를 청취자분들이 하나씩 회사마다 일일이 알아보는 게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2: 그러게요.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뚝딱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10곳이 넘어가는 상품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검색해서 비교 분석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반드시 옆에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인 가족의 보험 점검 해보니까 좀 내용은 어땠을까요?
0: 일단 먼저 50대 남편분은 실손보험 1건, 건강보험 2건, 운전자보험 1건으로 총 4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사실상 보험료 수준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보험료 수준도 한 4만 원대로 괜찮았고요. 중요한 2020년 3월에 가입한 5만 1천 원짜리 건강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2: 이거 결국, 좋은 거네요.
0: 맞아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여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대장 점막내암까지도 똑같이 3천만 원까지 고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사실 이게 비갱신이었다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도 그걸 유지하라라고 했을 거예요. 김충남 전문가는. 그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갱신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험료가 가장 높아지는 그 연령대에 딱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씩 잘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갱신되는 시점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적인 비갱신형 보험으로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2: 그렇군요. 20년 갱신형의 상품이었지만 워낙 보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혹시 이 보험료 부담돼서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0: 또 최소한으로 비갱신형 안보험을 가져갈 수 있게끔 약간 복층으로 겹치기 좀
1: 맞아요.
2: 네, 맞아요.
0: 그쵸, 설정을 해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드린 건데요. 소비자분들에게 유리한 특약들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는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3만 원짜리 건강보험은 30년 납 90세 만기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3만 원?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봤더니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있는 일반 보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적립보험료가 추가로 5천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상해 사망 보험금도 많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기본 계약에 해당이 되는 상해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은 보험료가 만 5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그 외 불필요한 추가적인 담보로 만 5천 원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유병자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2: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해주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굳이 한 회사로 또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회사를 비교해 본 결과 유병자 무해지 보험으로 20년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고 여기다 보장을 넣었는데 아까는 뇌혈관 1천만 원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부정맥 500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만 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결국은 납입 기간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보장도 추가되는데 이거 조정 안 할 이유가 있나요?
0: 없죠. 사실
2: 네, 없죠. 네.
0: 보험료 똑같은데 보장은 더 늘어나고 네. 보험료 내야 하는 기간도 10년이야 줄일 수 있다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로 갈아탈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좀 아깝죠. 올해부터 고지혈약을 드셨기 때문에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보완을 해야 돼서 좀 보험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기존 20년 갱신 안보험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이 판매 중지된 상품이어서 유지를 하시되 비갱신형 오르지 않는 암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굿머니 굿라이프만의 기술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지혈약을 복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지혈약만 복용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유병자가 아니라 다른 병력이 없다면 암진단비 그리고 상해 관련 보장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분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가지고 건강치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결국은 고지혈약을 복용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던 일반적인 건강치 분들과 똑같이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1: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앞서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혈약을 복용하면 그 암 진단비를 일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맞는데요. 최근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2: 없다는 거죠.
1: 없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이 어떤 보험에 있어서는 유병력제에 해당되고 어떤 보험에 해당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가성비 있는 보험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도 꽤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갖고 계셨던 청취자분이 전문가 도움받아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받게 되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도움받아 보험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의 보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남편분의 보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어서

0: 싼 굳이 유병력자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응당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1: 네, 일단 남편분은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실손보험과 그리고 유사암진단비 3천만 원짜리지만 갱신형 암보험은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30년 납 3만 원짜리 내혈관 보험은 내혈관 허혈성 부정맥을 추가해서 20년 납으로 납입기간을 줄여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지혈약을 드셨지만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닌 10년 무사고 보험을 찾아서 암 진단비 5천만 원및 상해 특약만큼은 무사고 할인 건강체로 저렴하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는 지속적인 전이암까지 치료비 받는 비급여 암 치료비 그리고 내혈관 심혈관 치료비까지 만기까지 보장받게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이 보장만큼은 폭넓게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비 수술비까지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춰드렸습니다.
0: 오늘은 15만 원의 월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보장은 더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들인 거고요. 가끔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니 근데 그래도 굿모닝 굿나이프는 무조건 보험료 수준 다 낮춰주고 보장 넓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보험료만 보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그래도 이 설계 안에 동의를 하신 거겠죠?
1: 근데 사실상 이 남편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하는 상담들은 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암진단비를 더 원하시기도 하셨어요.
0: 아, 아까
1: 오히려
0: 보장을 원하셨군요.
1: 좀 말려드린 상태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갱신형 보험이 빠지고 나면 보험료는 20만 원대로 또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적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이력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땠을까요?
2: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병력이 조금 있으셔서 건강체로 알아보니까 기존의 통원 치료 이력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목이나 뭐 이렇게 허리 등 정형외과 치료 등이 많으셨고 횟수가 굉장히 많으셨던 데다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결국 유병자 간편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 30년 납 16만 원짜리 유병자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이나 이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걸로 납입 기간을 10년 줄여서 20년 납으로 변경을 하고요. 월 보험료는 17만 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또 신경정신과를 다녀오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정은 3개월 후로 저희가 미뤄서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3개월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 그 뒤에 따님과 아내분 어떻게 또 조정 결과가 나왔는지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사례 때문에 더 와닿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비싼 보험료 보장도 모른 채 줄줄 세게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5413번님인데요. 고혈압약 먹다가 지금은 먹질 않고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 가입될까요?
1: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 보험사의 질문사항 중에서 물어보는 기간 중에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혈압약을 하루 이틀 복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신 기간이 정말 5년 이내라면 건강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다행히 최근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 없이 혈압약만 드신다면 저렴하게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정확한 일단 기간이 중요할 테고.
1: 기간이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보험사의 손품을 팔아서 또 찾아야지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197번님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이거 꼭 필요한가요?
2: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0: 오, 그래요?
2: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위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친 부분에서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쳐서 후유장애를 얻게 된다면 가입금액에 그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만큼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높은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0: 근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지금 청취자님은 뭘 잘 알고 계셔서 3%라고 딱 얘기를
2: 맞아요.
0: 해주신 건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2: 맞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상해 장애 후유장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고 가장 아랫단계인 3%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보통 실제로 제가 보험금 청구해본 결과로는 그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제 절단되는 게 5% 정도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쉽게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라서
0: 그러네요.
1: 저는 막 요새 뭐 상해 후유장애 5억 플랜, 10억 플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2: 너무 과하죠.
1: 과하니까 그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내가 다쳤는데 이게 후유장애로 남기까지 그게 사실 엄청 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2: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아프게 될 또는 걸리게 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나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주게 될 사안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성비 있게 보장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지금 말 잘한 것 같나요?
2: 너무 잘했고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원보다 아니면 좀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칠 위험이 더 높잖아요.
0: 몸을 더 많이 쓰시는.
2: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시라면 가입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한 최소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가입을 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197번님께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과 후기들은 차차로 또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42번님, 5325번님, 1177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점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자,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8177번님. 김중남 팀장님, 김포에 바로 그 사람 접니다. 이제는 보험 아주 든든합니다. 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8177번님 방송 듣고 계셨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든든한 보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금융상품 꼭 갖고 싶다, 점검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그린데이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간 파란 하늘에 꽤 쾌청했는데요.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늦은 오후 시간 이제 퇴근 시간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위로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 으로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까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수원 부근 2차로엔 고장차가 있고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을 좁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밀리는데 매송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으로 조금 더 혼잡하고요. 서서울 요금소 부근 6차로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한 번 더 속도 내려갑니다. 현재 목포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한데요. 순산터널 부근에만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현분기점 부근 판교 쪽으로도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상암동 한양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한 한결의 기자, 류재화 변호사, 오늘 특별 게스트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현재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당내 상황 들어봅니다.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0: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암동 한약방. 유재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김한 한결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해서 DMZ 지뢰 폭발 부상 장병들 위로하고 합당한 보상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측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실사격 시 보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반응은 보였습니다.
2: 네,
0: 다만 이 서울의 강대극이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2: 표현이 굉장히 셌는데 우리 국정원 측은 책임 소재를 끊기 위해서 로키로 나온 거다라는 또 답변을 국회에 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뭐 표현의 인플레이션이야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본인들 게 아니다. 이런 측의 뭐 예상됐던 답변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0: 예. 자, 북한이 뭐 사실 우리가 뭐 북한을 정상국가로 하긴 어려우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대응책은 뭘까? 뭐 대통령도 오늘 그 부상 장병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보상 약속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2: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확성기를 설치하자, 보복하자 이런 얘기가 당장에는 뭐 듣기에는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시원한 대책일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져야 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고 이미 그게 이제 수년간의 과정에서 보면 실패한 전술이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럼 정석적인 대응은 남북 군사회담을 열고 거기서 이제 상호 간의 지뢰가 뭐 사실 이제 적군에게만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북한도 여기 이제 요새하는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생산적인 방식으로 뭐 지뢰 제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협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지금 뭐 회선조차 없으니까 북한이랑 연락을 할 그런 부분들이 요원하고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1: 막연하게 뭐 강경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세 분이 다친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분은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 강경한 대응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단호하고 상응하는 비례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효성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미 우리 측의 사고, 우리 측의 피해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0: 예예.
1: 그렇다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뭐 실효성을 생각해서 뭐 유엔사를 통한 어떤 절차적인 대응, 뭐 경고 조치, 뭐 사과 촉구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그러면 다음에 또 제2차, 제3차 도발이 없으려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이번에 김여정 부장 그 북한 노동당 부장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는 제가 성명을 보면서 물론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분이 과연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자작극을 펼쳤다면 우리가 MDL 이남에 우리 손으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026년 9월 21일 날 공격받았습니다. 공격받은 상태에서 사실 21일 날 일이 났는데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하면서 평화공존 청사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21일 날 사고 발생 이후에 장병들이 북한 목함 지뢰와 유사한 어떤 모양의 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까지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23일 날 평화공존 청사진을 얘기하다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군 통수권자가 뭔가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유엔에 가서 한가하게 뭐 평화공존을 운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부장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서 저는 지금 이 벌어진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단호하고 비례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실 비례적인 것은 이제 다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좀 여론에 이끌리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 분야가 특히 외교안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다가 파국을 맞은 결과들을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비례적인 대응은 필요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거기에 대한 외교적으로 또 유엔사에서 지금 정전협정 위반까지 우리가 이끌어낸 것도 외교적인 어떤 성과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당장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럼 똑같이 우리도 그럼 뭐 쏘고 뭘 할 것이냐. 이 비례적인 대응이라는 게 근데 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럼 또 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지뢰를 매설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더 강경하게 하라는 분도 있던데 그럼 뭐 우리가 미사일이라도 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사적으로 군인들이라든가 외교 당국자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이걸 정쟁의 도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0: 아니, 그래서 그 비례대응이 현실적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유재하 변호사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뭐 근데 지금 대화가 끊어져서 강력한 항의가 또 허공에 메아릴 수 있으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제 확성기를 당연히 틀어야 되고 다시 그 다음에 대북 전단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참수훈련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성기를 했을 때 북한이 맞대응하면은 그럼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받으니까 오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지역구죠 기자회견 열고 우리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심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대북 전단을 뿌리면 오물풍선이 네.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실효적 효과가 있겠느냐
2: 네.
0: 이런 생각. 그러면 어떤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뭐 인도나 파키스탄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그 결국에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이쪽에서 경계태세를 올리면 저쪽에도 이제 긴장이 걸리는 건 맞으니까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양국 간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 남북의 대치 상황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런 나라들과. 근데 이제 그런 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방법들이 별로 이제 뭐랄까 뭐 실효의 의미를 떠나서 그게 이제 보복의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정부랑 여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점이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아직은 마땅치 않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유엔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증거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이 일단 선행이 돼야 북한의 어떤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밟아야 되는데 국내 여론이나 국내 이제 야당은 그걸 이제 기다려주지 않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미 근데 우리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했고
2: 네.
1: 그리고 북한은 어쨌든 김여정 부장의 그 성명서로 자기네들은 뭐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국경이 어느 국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MDL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물론 추가적인 사실 확인 조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마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015년 북한 목함질의 도발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0: 틀었죠.
1: 재개했고
0: 예, 예.
1: 거기에 북한이 그냥 잠잡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북한이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고요.
0: 예.
1: 그래서 남북 간에 서로 사격이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런 어떤 굉장히 순탄치 않은

0: 순탄치만은 않은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북한의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가만히 아니 실효성을 따져가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북한이 지금 김여정 부장이 저렇게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뭔가 스스로 유감 표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쪽의 일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저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똑같이
1: 예.
0: 지뢰를 매설하자는 건 아니지만
1: 예.
0: 우리가 쓸수 있는 옵션들을 저는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유감 표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걸로 끝나서는 또안 되는 거거든요. 재발 방지가
3: 아,
2: 되게끔
3: 그럼요.
2: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외교안보에서 게임이론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게임이론에서는 티포텟이라고 해서 한 대로 갚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는 첫 장에는 나와요. 근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겨보면 뭐냐면 근데 거기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수위를 조금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위를 올리면 상대방도 더 수위를 올려서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전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위를 낮춰서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조금 이게 가라앉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외교안보 당국자들이나 국방부에서 굉장히 어떠한 수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좀 창의적인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미 이게 확성기가 맨날 나오는데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뭐또 오물풍선 날리고 들어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건 그것대로 또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확성기가 근데 진짜로 뭐또 실효성이 이제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대응을 이제는 좀 창의적으로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책임은 정부 당국에서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공은 정부 당국으로 넘어갈 텐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평양에 드론을 날렸잖아요.
3: 네.
1: 근데 북한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거든요.
3: 네.
1: 대응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3: 네.
1: 대응 안 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정부에게 이런 적 있었냐고 했을 때 국방장관이 처음에는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상응 조치를 똑같이 유재하 변호사 말처럼 똑같이 가서 지뢰를 심을 순 없으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또 쌓여 있는 게 적체되어 있는 또 갈등이 있었으니까 고민 좀
2: 이게
1: 해봐야 될것
2: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교 채널이나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외교력이 약해진 탓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굉장히 밀착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풍족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러나 대중 외교 채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1: 가동해서
2: 좀
1: 압박을 하게
2: 압박하기 위해서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1: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치도 좀 봐야 될 입장이긴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국정원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50%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50%
0: 저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이거 뭐 된다 안 된다 하나만한 얘기 같은데 어제 그 저희 방송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은 안 된다. 확 끊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얘기를 뭐 하긴 했었는데 또 박정원은 대북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때문이라도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할 텐데 박지원은 안 된다라고 하고 국정원이 50%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결국?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면 국정원 얘기를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뭐라고 매듭을 해야 되나 이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야 되나 뭐뭐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써야 되나 굉장히 좀 애매한 수치긴 해요. 근데 국정원이 50%로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근데 시기나 이런 거는 없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뭐 그렇게 방점을 거기다 더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그 근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채널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료가 판단을 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트럼프는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요구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하면 좋고 평양에 가서 하면 더 좋고 뭐 이런 그림일 텐데 북한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하노이 노딜이 난 이후에 북한이 이제 말하자면 외교라든지 이런 그 태도 변화가 굉장히 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엔 딜이 돼야 되는데 그럼 딜을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놓고 감안하면 그런 이제 무수한 조건들은 사실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 그리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김정은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0: 뭐 행사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국정원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1: 그 지금 외교안보 채널에 있는 당국자들, 우리나라 당국자들, 이게 사실 남북 대화가 아니라 북미 대화지
2: 예.
1: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미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보 당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트럼프 트루스 소셜 그걸
0: 아,
1: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대요. 야, 그걸 보고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북미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나 뭐 이런 것에 달려 있다.
2: 네. 예.
1: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알겠지만은 핵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제 없애는 그러니까 뭐 비핵화 이런 거를 조건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한 2, 30년을 지금 해왔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를
2: 아니
1: 이제
2: 그거는 트럼프
1: 모두가
2: 대통령이
1: 알고
2: 북한이
1: 있습니다.
2: 핵무기가 몇십 개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2: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1: 그렇죠.
2: 봐요.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입에 잘 올리는 걸 꺼려하지만 현실적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핵을 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백악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 북한이랑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어떤 타협점이 찾아진다라고 하면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3: 저는 이게 뭐 지금 남북 대화 채널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황에서
2: 예?
3: 북미 대화라도 열려서 한반도 평화에 좀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미 간에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회담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핵무기라든가 ICBM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막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김경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우리로서는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핵을 이고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그냥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뭐 심지어 동결시키고 감축시키고 폐기해야 된다는 목표 그 지향점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핵을 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국제 정책, 외교 정책에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완벽한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나요? 뭔가 굉장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만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대화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이런 식이라면 과연 그런 북미 대화가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이게 근데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는데 이거는 그 하노이 노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좋았던 남북 무드가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당시 정권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네, 뭐 어쨌든
2: 예.
0: 사후 관리가
2: 그럼요.
0: 안된 측면이
2: 예.
0: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밀린 숙제들이 겹쳐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지뢰 문제도 그렇지만 2023년 11월쯤에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선언합니다.
2: 예.
0: 그리고 이제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간 축적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불행한 사고인
2: 예.
0: 건데 그럼 그 2년 동안 정부는 무얼 했는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2024년에는 뭐 드론 날리고 이런 일까지 있었고 이제 그걸로 외환을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여기 누적이 되어 있는 결과값. 수로 지금 존재하는 거라서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확 가시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법이 지금 뾰족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문제는 북핵 문제는 이제는 풀 수가 없다. 그걸 없앨 수가 없다. 왜 그걸 없애고 싶었으면은 94년도에 진짜 폭격을 하든지 전쟁을 각오하고
2: 예.
1: 했었어야 했는데 그거 그때 이제 놓쳤고 북한은 그때 이후에 뭔가 제재나 뭐 이런 걸 찔끔찔끔하면서 하는 타이밍을 다 놓쳐고 북핵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좋든 싫든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북미가 그런 무드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좋든 싫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2: 예.
1: 대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차근차근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 정세에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그 강경 기조들 맨날 비핵화만 외치면서 대북 제재만 강화하는 식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그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 면피는 되고 예, 정치적으로 공격거리도 좀 삼지 않을 수 있고 예.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해온 20년 동안 해온 결과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북한이 결국 뭐 수기, 수십기를 핵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주의적인 예. 거를 감안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평화적인 어떤 그런 걸 지속적 지속 가능한 그런 걸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3: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보면은 그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1: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3: 아니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자는 것과
1: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온다.
3: 아,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고 예.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건데 예. 다만 여기에 그럼 이걸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갈 것이냐 그 방향성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제 생각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적인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김경현 변호사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그냥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대로 쭉 가자. 어차피 불가능한 거다 비핵화는. 이렇게 제가 들리기도 해서 정말 그게 맞나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발론 잠깐 하세요.
1: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건 간에 비핵화라는 목적은 우리가 존중은 해요. 이거 약간 평화통일 같은 거예요. 보면 헌법상 대통령이나 이런 거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여론조사 해보면 통일 필요 없다. 예. 그냥 이대로 살자. 라는 예.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통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한다 하지만 말뿐이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도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결국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못 만들게 하고 비핵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비핵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제재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쪽은 더 핵을 만들려고 더 거기에 목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20, 30년간 우리가 노력을 해왔는데 이 방안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2: 예.
1: 그건 그냥 그 정도입니다. 딱.
2: 아니 뭐 이게 사실 그 맨 처음에 대북 경제 제재를 미국이 강력하게 했을 때 지금의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주의자들이 굉장히 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제재 효과가 사실은 나타난 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는 북한이 밖으로 나와서 미국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회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던 건데 그때 잘 못 풀었잖아요. 네. 못 풀고 지금은 경제 제재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맞는 상황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대북 관계를 좀 정쟁으로 활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들어서면 대북 네. 정책이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그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어려운 문제여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체적 걸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이 또 암살자들 영화 이야기가 요즘에 시사 방송에서 영화 문제를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이게 논란이 심해지고 예. 뜨거운 것 같아요.
0: 그 애초에는 유튜브 몇몇 의원들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유통이 되다가 뭐 어제 정도 기점으로 해갖고 지상파라든지 신문 지상에도 이게 등장을 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뭐 굉장히 공세 수위 높이고 있고 뭐 오늘 패륜적 작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영화에 대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배우에 대한 공격 무슨 뭐 불매 운동 이런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제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아니,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2: 북한상이다 이건 뭐예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이 오늘 유해진 배우를 겨냥해서 얼굴 자체가 북한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2026년인데 가능한 수준의 비판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1: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 중국 자본이
0: 네 중국 자본 400억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작사가 그 이 영화 제작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중국 자본들이 이제 K컬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가 이제 공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호도해서 이 영화에 뭐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작사가 즉각 이제 사실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 지금 제작자랑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 같은데 네. 그 유경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그런 해석을 내릴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지금 저 사실 영화를 안 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대충 내용은 보면은 뭐 유경수 여사의 암살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중앙정보부가 뭐
2: 있는 거 아니냐
3: 뭐 그런 취지에 예, 그런, 있는 예, 것 같아 음모론인 예, 것 같은데 예,
2: 음모론이죠. 네네.
3: 그래서 뭐 영화사 측은 이게 창작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그게 절대 반지는 아니잖아요.
2: 예, 그럼요.
3: 어쨌든
2: 예.
3: 문제가 되는 표현을 하고 그게 지금 살아계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심대한 모욕과 어떤 가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왜 이게 이 문제가 가지고 이 많이 그 사실 시사 방송에 프로 출연하시는 분들은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를 실제로 잘 보지도 않고서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스타벅스 뭐 탱크데이 사건이라 탱크데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역사 폄훼 예. 이 논란이 있을 때 마치 민주 진보 진영에서 성역이 있는 것 같이
2: 예.
3: 5.18 광주는 성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그냥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선과 내로남불이 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알고 보면 북한군에 의해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2: 예.
3: 극우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죽음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적 영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어를 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전혀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지 않을 그런 소재인데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이 영화가 나오니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막 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질떨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역사의 어떤 음모론적인 어떤 냄새를 피움으로써 상업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상업성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이게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가 있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까지 근거 없이 왜곡해가면서 저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방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영화를 저도 안 봤는데 그냥 저는 깔끔한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과 대중에 맡기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예. 있어서 뭔가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뭐 이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사법에 맡기면 되는 일이고요.
2: 예.
1: 그리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거는 극도로 자제해야
2: 예.
1: 된다.
2: 예. 예.
1: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5.18이랑 항상 또 비교를 하는 그런 또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전 성립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게 항상 권력 구도 하에서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예를 들면 제가 재벌 회장 뭐 아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시장에서 그냥 어렵게 콩나물 팔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할머니를 같은 표현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거는 강자와 약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의혹 제기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인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약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약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도 잘 모르고 이러시기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해도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힘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런 거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조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한적으로 권력이 예. 대입해가지고 구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자에 한정돼야 되는 것이 강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면은 강자가 오히려 남용이 되는 것이다. 근데 5.18 같은 경우에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조롱을 이렇게 막 하는 거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 있어서 허위 왜곡이나 과장이 있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고 하는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 권력에 있어서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 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 그 네,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죠. 결국은 이게 상업 영화니까 안 좋은 영화면 대중이 선택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법적 문제는 이게 사자 명예훼손 관련이 있으니까 네. 유족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결말을 박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결말을 안 내렸기 때문에

0: 이죠.
1: 예,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가서도 아마 어떤 결말 나진 않을 것
0: 그리고 이미
1: 같고.
0: 이제 예. 뭐 그때 그 사람들이나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들이 법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내로남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내로남불을 타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보기에는 이게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이게 뭐냐면 2011년 12년도에 변호인이라든지 광해 같은 영화 개봉했을 때 이후에 국정원이 움직여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박근혜 그 특검에 박근혜 그가 국정농단 특검에서 다 처벌이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취재기자였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재판도 지켜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영화계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1: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기자님, 기업인들은 좌파가 많을까 우파가 많을까?
0: 그러니까요. 제가
1: 우파가 많잖아요.
0: 그래서
1: 그러면 예술 창작인은 좌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뭐그 부분을 얘기하면 영화를 흔히 설명할 때 남의 돈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해요. 자기 돈으로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상업영화 감독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게 회수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자본에 의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째로 뭔가 역사 왜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점들에서의 뭐 공방은 오고 갈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전개되는 분위기는 굉장히 과하다.
1: 아니,
0: 너무.
1: 그래서 제가 유저분에서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고. 내로남불 말씀해 주셨는데, 머릿속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이념 전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게 더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건 문세강이 단독범이다. 중장에서 발표한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번 영화가 처음이
0: 아니죠.
1: aniko. KBS, MBC, SBS 다큐멘터리 다 다뤘고 각종 연구자료도 많고 책으로도 많이 다뤘어요. 뭐 죄송하세요. 저도 한 15년 전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문세강이 단독범이 아니라고 한 증거를 여기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10몇 가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0: 가능한
1: 삼지
0: 적이 없었죠.
1: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 결말이 당연히 박전 대통령이 지지했을까? 그런 결말은 아니죠. 다만 중정 발표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영화는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 영화 결말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패륜적인 걸로 가느냐?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좀 커진 것
0: 그렇죠.
1: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대화조차 되지 않는 극한 대립 때문에 이게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단순히 이제 영화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상, 그 영화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보다도 진짜 내로남불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까 김교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크게 세 가지 제가 딱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겨나요. 첫 번째는 이게 표현의 자유 관련된 문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 사람들의 시장에,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권력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근데 예전에 그 스타벅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표면 논란 있을 때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스타벅스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거 권력이 개입한 겁니다.
1: 정권은 아니고 민주당 차원에서.
2: 민주당,
1: 예.
2: 당 차원에서.
1: 예.
2: 정권은 제가 보기엔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는 그럼 표현의 자유가 그럼 강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 따로 있고 약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 따로 있습니까? 전그 얘기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그리고 그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대체 누가 하나요? 그것도 좀 굉장히 뭐랄까요? 한쪽에만 치우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약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약자라면 지금까지 약자라면. 그 당시에 그 스타벅스 논란이 불거졌을 때그 많은 분들이 5.18 광주는 성역이다라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이제 성역화돼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자, 강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로남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없어. 이제
3: 한 말씀만.
1: 안 돼, 안 돼.
3: 알겠습니다.
1: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추석 연휴를 염두에 두고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박스오피스 1위 했고 어제는 2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다시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했다고요. 그래서
0: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1: 야당에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다 뭐지 하고 오히려 그럴 역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광고 듣고 옵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선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와이튼 라디오 이동희 뉴스생명선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1부와 마찬가지로 김한 기자, 유재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째를 맞았는데 그 공약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5: 네.
4: 뭐 물론 뭐 기간은 돕긴 네. 합니다만은 100일 안에라고 해야 되나요?
5: 100일 안에 뭐 네. 따박따박 올리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4: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38.7, 국민의힘 39.4,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 탄핵하고 아직 이제 한 2년 됐나요?
5: 네, 2년은 아직 안 됐죠.
4: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양당 격차가 더블스콰 이상 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역전됐다?
5: 네.
4: 그러면은 아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잘하는 것도
5: 네 아닌데
4: 아닌데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 어째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말하기도 좀 그걸 핑계로 내기도 못하잖아요.
5: 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성적이 나와 성적표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TF도 꾸리고 뭐 민티도 시작했고 뭐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임 당대표 시절보다는 당무와 관련된 업무가 좀 안정화되고 다변화된다는 평가는 당내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몇몇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또 이런 과정들도 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공약했던 따박 막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도 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티에 매일 나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노출보다는 좀 민주당의 성과를 내는 거. 그래서 뭐 기억해 보시면 이제 뭐 을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민생 관련된.

0: 역량이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다라고 자평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당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김민석 대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할게 그전 정청래 대표 시절은 외곽 스피커들 김어준, 뭐 유시민
0: 네.
1: 또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조국까지 정청래 대표한테 우호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에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이 비우호적이거든요. 연일 조국 혁신당은 각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대표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오르락 그래도 오를 수 없는 거 아니냐.
2: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특징이 좀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1: 아, 집안 싸움
2: 네,
1: 싫어하죠.
2: 그 집안 싸움 그 내부에서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긴데 계속 민주당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오히려 더 지금 막 수그러들기보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국민들한테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이렇게 막 오르거나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장동혁 대표가 좋아가지고 그걸 국힘을
1: 그건
2: 지지하는 거야.
1: 그렇다고 보기 좀
2: 그거는
1: 어렵죠.
2: 예, 많이 어렵죠. 오히려 뭐 국힘에도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국민들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자유로운 걸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고 뭐 세금 내렸으면 좋겠고 뭐 이러한 정치적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그냥 국힘을 찍게 만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힘하니까 장동혁, 윤석열, 윤어게인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연상이 되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전 김민석 대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책적인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은 좀 뒷받침하고 민심을 수렴해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데요. 당대표로서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분열을 수습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이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잘 손발이 안 맞아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되면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됐잖아요.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생으로? 아닙니다. 그 민주진보진영 내의 분열을 본인이 수습하고 그래서 뭔가 대통령을 한 원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손팔 걷어붙이고 유시민 작가 일개 평론가랑 지금 1대1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대통령이 본인 SNS에다가 대통령의 친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댓글 달아달라고 하고 마치 손가락 혁명군을 재소환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 진영 내부의 일부 계파 뭐팀 정청래든 팀 김어준이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동안 당대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통합, 조국혁신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반발 세력들과의 어떤 설득, 내지 뭐 조율 문제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는 거죠. 결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진보진영 내에 그것도 특정 뭐 친명 계파의 수장처럼 전락시키는 걸 저는 김민석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버퍼로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2: 예,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대화로 해가지고 풀면은 풀릴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유시민 작가라든가 올 돌아올 생각들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1: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뭐 그렇게
2: 그렇죠.
1: 반응이
2: 그렇기
1: 나왔으니까.
2: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지금 잘안 되는 영향이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어쨌든 민생이나 이런 거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젠다를 이제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면서 민생을 견인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좀 집중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안 합쳐진다고 하면은 새로운 축을 그어가지고 재편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거 축이 뭐 새로운 축이 뭐 개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게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뭐 지금 경찰 개혁 추진단 이런 거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형사 사법 체계를 좀더 안전한 구조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어젠다를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0: 계속
2: 이제 조국 혁신다 이나 뭐 저쪽에 이제 매달리기만 해서는 이건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정치가 좀 부끄러운 게 우리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다. 그것보다 상대 정당이 네. 못해서 반사이익으로 네. 우리한테 오는 게 더 많거든요.
0: 저쪽이 싫어서 하는 투표가 네. 많죠. 네.
1: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다가 빠졌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활용하면은 좀 벌릴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밖에 있는 한동훈 이준석 불러 모아서 저 빅텐트 좀 만들고 우리 보수가 다 뭉치자. 근데 네. 절대 요원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장동영 네. 체제가 안 될 것 같단
0: 대통령
1: 말이에요.
0: 이 대통령 지지율의 회복 탄력성은 발생할지 못한다고 제가 볼 때 그 일을 안 발생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냉담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표본을 구성하거나 이런 거에 보통 가는 콜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냉담한데 이게 이제 누가 옳고 그르냐 난 누구 편이다 이거가 아니라 아까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 싸움 자체에서 나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층들이 굉장히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제 뭐 한 어제 그제 정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이제 그 문제를 그만 두고 거리를 좀 두고 대통령다운 일을 좀 하는 거 대통령스러운 일을 좀 하는 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김적 대표도 굉장히 의식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좀 그 내려놓고 이제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당 대표 선거도 좀 당스러운 일을 하는 거 집권 여당스러운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좀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3: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석 대표는 물론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정무적인 측면, 정치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방향성이 뭐 이른바 반면그룹, 뭐 쿠어 지지층 여러 어떤 별명이 있어서 제가 뭘 선택해야 될지 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을 이렇게 좋게 유화적으로 해서 끌려올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완전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민심의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그분들이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가 됐고 오랜 기간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적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내부 분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공언했듯이 철저히 뭐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을 운영하면 저는 그래도 뭐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민주당은 알겠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총선 이기고 대선 이깁니까?
3: 그렇지 않죠. 네. 네, 그거는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약간 반등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반사이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 힘으로 뭐 총선이나 대선 승리로 만들어내려면 보수 진영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강력하게 승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통합의 걸림돌인지를 지금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장동원 대표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점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목소리는 조금 더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합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서 2020년 총선 좋은 결과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 예. 장동혁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나 경쟁에서는 이길 줄 몰라도 총선이나 대선은 결국은 중도층 이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극우 보수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는
3: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의문점이시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3: 근데 이제 내년 가면 이제 찬바람 네. 불고 하면 네. 이제 2028년 총선에 이제 저희가 성큼 다가가게 되고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실정을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장대호 대표 얼굴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광범위에 퍼지고 있습니다.
2: 이제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가지고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누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지지층에서만 너무 기대지 말고 중원으로 나가야 되고 진짜 정책, 진짜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어젠다로 막 던지고 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회만 가봐도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정책 얘기를 좀 합니다. 예.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민생 살려야 되고 하는데 아무도 안 써주고 유튜브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날 몰라. 근데 그러다가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뭐 큰 소리 한번 팍 지르고 막 하면은 유튜브 막 몇십만 뷰 나오면 쇼츠가 그냥 막 뜨면서 지지율 올라 인지도 올라가거든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 아, 쇼츠가 문제네.
2: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정책적인 거나 민생적인 걸 던지기 시작을 하면

0: 는 자기 원래 있었던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에서 또 싫어해. 그러면서 뭐 죄수상하다 막 이게 화해하려고 그러는 건가? 중도로 가려고 그러는가? 우리 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도 사실 뭐그 올공이나 이런 데 가면 좌파라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참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 아니,
0: 네,
1: 우리 그 김한 기자가 예전부터 취재를 해봤으니까 옛날에는 아뭐 청문회도 뭐 현역 불패 얘기가
2: 네.
1: 있었고 뭐 국정감사장이든 어디든 국회에서 막 싸우다가도 끝나면 또 악수하고 한잔하고 서로의 아픔도 이해하고
2: 네.
1: 근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2: 아예 뭐 거의 없죠.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카메라만 꺼져도 아 살살해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주고받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예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대방 그 상대 정당 의원이 뭐 하는지 질의하는지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이제 보좌관 보내갖고 그게 이제 사실 완전히 룰이 깨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김대표 대표가 뭐 초반에는 뭐 목욕탕도 좀 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정치 시절에 그러니까 일종의 낭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완전히 깨진 것 같고 예전에는 여의도 앞에 식당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따로 기자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도 뭐 합석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아예 상상하기 어렵고 뭐좀 훨씬 더 거칠어지고 삭막해진 거는 맞죠.
3: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치는 원래 좀 본질적으로 싸움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그러니까 전쟁 그
1: 그러니까
3: 자체를 위한 싸움이냐, 권력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싸움이냐, 아니면 뭔가 국민한테 득이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느냐, 그게 저는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보는데 싸움 다만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 싸움이 좀더 극단적으로 된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정치는 싸움이고 정치는 싸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김어준 씨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사랑하는 시간, 사랑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낭만의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리 뭐 저도 뭐한 20년 가까이 뭐 이렇게 평론하고 한때는 종편 가서 뭐 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끝나면 또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평론가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세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르겠어요. 김규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자, 지금까지 김한 한결 기자, 류지아 변호사, 또 김기현 변호사랑 함께했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생 성원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0: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차츰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한낮에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퇴근길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 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성남 외곽 쪽으로 가는 길도 수서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정릉 램프를 못 간 지점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연희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 부근에 고장차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민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앞서 1부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단합과 통합의 근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한 최성민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을 모신다고 예고했습니다.

0: 있는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우리 최특권 단장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1부에서 잠깐 언급된 여론조사 고지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였고요. 민주당 38.7, 국힘 39.4, 당 지지율이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지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우선 100% 자동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석 대표 체제 들어서서 이제 최전 의원께서 당대표 특보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생소해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이 특보단장이라는 게?
1: 이게 뭐 이제 상설 조직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특보단은 지금 7명 정도 특보들이 있고 저하고 김교웅 의원님이 이제 단장인데 예. 그러니까 상설 조직이 아니니까 주로 대표의 일종의 뭐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0: 뭐 민심 청취도 하실 테고
1: 뭐 그건 당연한 거고
0: 정책 이야기도 하실 테고 예. 예. 그 아까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했습니다만은 국힘이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약간 앞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지지율도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접전 양상으로 예. 돌입을 한 거고 예. 뭐 이기는 것도 나오고
0: 맞습니다.
1: 국힘이 이제 이기는 것도 예. 나오고 민주당이 이기는 것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팽팽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예. 들어간 거고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지방선거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10여 프로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조금 높은 예. 이런 걸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총선이 2년 전에 치러졌고 2년 후에 다시 치러질 텐데 2년 전 총선은 범여권이 지금 범여권이죠. 180. 야권, 범야권이 120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상당 부분 의석을 잃을 것 같다. 물론 뭐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1: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좋은 전망보다 조금 어두운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잠깐 사이였잖아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 전당대회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예. 당 지지율도 이런 상황으로 왔고요. 그런데 반등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괜찮다 하고 이제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점들이 조금 얽혀 있는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반등하고 그래서 총선 전망을 좀 잘 희망적으로 열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잘 안 보이는 시점이다. 예.
0: 2020년 총선 때 그 이제 특보 단장님 민주당의 핵심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잖아요.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상황도 코로나 이후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북 관계는 뭐 전혀 오늘 뭐 이번에 DMZ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대화 창구 완전 단절된 상태. 다만 경제 효과 숫자로 나오는 경제는 아주 좋습니다. 역대 최고로 치러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민생까지 퍼지느냐 그건 시간의 문제가 좀 달려 있으니까 대외 여건은 좋지 않다. 거기다가 뭐 아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 이란 전쟁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반등할 기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1: 우선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경제적 성과 뭐 이게 빛이 안 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됐었거든요. 가령 뭐 중도 확장이라든가
0: 예, 예. 초기에
1: 조금 더 확장적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내부 문제거든요.
0: 아하.
1: 그러니까 확장해야 되는데 발목이 잡히는. 그런데 이 발목이 그냥 잡힌 게 아니고 조금 이게 지뢰들이 조금 이렇게 묻히고 터지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성과들도 정치적인 문제로

0: 특히 내부적인 문제로 조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건 엄청난 성과거든요. 경제 성장률 뭐 OECD에서 최고로
1: 최고죠.
0: 전망하고 있고 그것도 조정 상향 조정했잖아요. 3.7%까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주가도 그래요. 주가도 그렇고 대선 당시만 해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정말 5천 포인트 갈수 있을지 근데 지금 뭐 7천이 꺾어졌느니 뭐니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제도 야 3.7% 성장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성장이라는 개념도 이제 철회할 때가 됐고 질 좋은 저성장 이렇게 가자는 의견도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분명히 이게 대기업 중심의 효과. 그런데 대통령 일정은 주로 삼성, 대기업, AI 뭐 이렇게 이제 강조되고 가다 보니 이게 이제 온기가 이 성과의 온기가 바닥으로 흐르는 이런 것에 대한 일정 및 정책 통로 이런 것들이 잘안 보였었던 그런 원인들이 이런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 그뭐 저희가 방송에서 정부 관계자도 인터뷰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의 경제 성장률, 다음에 역대 최고의 주가 지수, 역대 최고의 수출액, 역대 최고의 무역 수지, 또 외환 보유고, 또 역대 최고의 1인당 GDP 숫자 너무 좋은데 밑으로 온기가 안 퍼진다. 근데 정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시간 지나면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밑에까지 훈기가 돈다. 인정하고. 다만 첫 번째 진단하셨던 내부적 문제에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뿌려치는 형국이거든요. 상대방 쪽에서. 그럼 이거를 내부적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많아요.
0: 아,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들이 목표 상실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이게 대한 목적이 뭔지 정치적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들 관점에서 아쉬운 점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걸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자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감정선들이 충돌하는 양태로 내부 갈등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해법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순방 가셔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직설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뭔가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온게 대통령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내부에서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제가 그런 건데 내부에서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것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이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합과 단합의 근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 공격하는 당사자들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유심 작가도 이건 뭐잘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했다. 지금 그런 말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거의 뭐 능멸적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좀안 된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뭐 김어준 씨를 포함한 그쪽 진영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 뒤에 대통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 또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끝없는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노선 투쟁이 아니고 뿌리 깊게 박힌 친명 친문의 어떤 반목이 아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당대회 친명 친문이 세게 붙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될 때 뭐 친문의 그 막 다른 또 남다른 주자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갔었는데 지금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다. 그 저의 진단이 맞다면 이건 해결 안 될 것 같게도 보이는데.
0: 저는 거의 정확한 지금 말씀이시라고 보는데요. 예, 예. 이제 10년 전으로 최소한 반명 정서라는 것은 10년 있었죠? 전으로 예, 예,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예. 이게 정청래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유시민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10년 전 2016년 당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뒤로 소위 말해서 친문 대권 주자가 사실상 없었어요.
1: 사라졌죠. 예, 예.
0: 그리고 반명이 주로 친문 의원들이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체포동의안 이호 전국, 사법리스크 이호 전국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했던,
1: 예.
0: 가결에 동의했던 예. 그런 이제 반명 친문 의원들. 리더십 경쟁이 아니고 체포동의안 사법리스크로 당권을 한번 이렇게 엎어치게 하려는 이런 걸로 사실은 리더십 경쟁에서 그냥 아예 친문이 져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주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상대는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다 모였던 거죠.
1: 예, 예, 예.
0: 이게 이제 지방선거 전당대회 거치면서 분화가 돼서 결과론적으로 10년 전의 그 뿌리 이 양태로 지금 대체적으로 되돌아간 형국이고 그 정점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1: 예.
0: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어준, 유시민, 조국까지를 이렇게 한 네. 묶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게 정말 뭐 당이 깨지는 상황에 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고민도 당대표도 할 것 같고 단장님도 하실 것 같은데요.
0: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 단합의 근력이 취약하다. 이럴 때는 일단은 헬스장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1: 예, 예. 어떤 뜻입니까?
0: 네, 그래서 먼저 자기 근력을 키우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1: 예.
0: 지금 이제 감정의 대립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럴 때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헬스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거는 서로 이런 식의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안에서 어떻든 몸을 하나로 합쳐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울타리를 일단 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저는 헬스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나 혹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뭐 이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반응 많이 하잖아요.
1: 예,
0: 송영길
1: 예.
0: 대표도 하시고 예. 뭐 당 대표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이 이성적 내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충돌하는 거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감정과 꽤 유래가 깊은 한 10년 전에 이런 이제 대립의 형국으로 다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반응을 하지 말고 근력을 통합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통합의 울타리를 먼저 구성하고 빨리 하는 것이
1: 빨리 하는 게.
0: 좋겠다.
1: 그게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목이 점점 커지니까 어려운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1: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꺼낼 때 하고 지금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합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여론을 보면 그때보다 지금 반대가 훨씬 높아졌어요.
0: 그렇죠.
1: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또 진영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지금 DMZ 북한 지뢰 사건이 뭐 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병들이 또 다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북한 지뢰로 밝혀졌고 다만 오늘 김여정 의원이 이제 이게 남측의 뭐 자작극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이걸로 대여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대처를 취해야 할까?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금 확성기 다시 틀자, 그다음에 대북 전단 보내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맞대응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일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예전에는 대화로도 했으니까 항의하고 뭐 유감표명 받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이 단절을 돼버렸잖아요 대화가. 방법이 마땅찮은 것 같은데.
0: 지금 이제 그동안의 이제 변화를 보면 북한이 두 개의 국가 예. 이걸 분명히 했잖아요.
1: 적대적 이 국가겠죠. 예.
0: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아니고 하나의 영토의 개념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지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럴 때는요, 정부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야당의 공세라든가. 그래서 지금 중간 발표인데 지금 북한 지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박근혜 당시에 목함 지뢰 사건 때도 그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1: 예.
0: 그 이 저기 뭡니까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400m 우리 남쪽으로 와서 이게 터진 문제인데 그때도 6일 걸렸어요. 이게 조사하고 뭐 지금은 더 예민한 지역이거든요. 예. 진입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두벅두벅 우리 이 입장대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가면 되는데.
1: 근데 국방부에서 지금, 벌써 얘기해버렸는데요?
0: 지금 조금 이렇게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 정부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 물론 야당의 공세가 있고 북한에 왜 아무 소리 못하느냐 예. 대응 못하느냐 이런 예. 게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기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안 된다.
1: 예.
0: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해나 위협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능하면 오히려 또 남북관계를 다시 또 진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는다. 이런 기준을 분명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소거법이 필요해요. 확성기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대응 수단을 일단 하나 제껴놓고 확성기를 하게 되면 뭐 박근혜 우리 당시 회상해 보면 조준 타격을 하잖아요. 예, 조준 사격을 예. 그러면서 우리도 대응하게 되고 그야말로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갔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회상해보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 확성기 하지 말라고
1: 예.
0: 우리 국민들이 막 그냥 하소연을 하고 예.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 원칙이에요.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단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성기는 일단 제껴놓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는 것이 맞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
1: 야당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잠수 작전도 다시 시작해라라고 하는데
0: 이럴 때 되면은 하여튼 준동하는 일단의 인물과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의 기조가 어떻다. 그럼 그 반대편에서는 굴종이니 뭐 심지어 친북이니 막
1: 예,
0: 이렇게
1: 예.
0: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도 우리의 평화 노선이라든가 굳건한 안보를 전제로 하되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있잖아요.
1: 예.
0: 그 북한이 그냥
1: 예,
0: 우리
1: 예.
0: 연평도 때렸을 때 그때 우리 대응이 뭐였죠? K9이었어요. 그것도
1: 예.
0: 세대는 고장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보의 간사였는데요. 이게 해안포에서 쏘면은 공대지로 쏴야죠. 비행기 띄워가지고 전투기
1: 예,
0: 띄워가지고
1: 예, 예.
0: 때려야 그게 보복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비례 대응도 안 되는 거예요.
1: 네. 이명박 정권
0: 때죠. 옥사포로 쏜 거
1: 예,
0: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게 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저쪽도 큰 소리만 쳤지 실제로 뭐 대응한다는 게 위험성만 가중시키는 그런 대응이었고 우리는 평화기조 또 이것이 확전을 방지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가능하면 이것을 또 모멘텀으로 삼고 예, 예. 이런 기조를 분명히 이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1: 예. 야당 언론의 공세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예,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나아가라.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뭔가 대화의 물꼬가 좀 터져서 뭐 이번 사건 같은 거 유관 표시도 받고 재발 방지도 약속 받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걸로 다시 대화가 시작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나만 하여튼 정부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자 그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좀 권옹을 치르고 있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까지 다 이제 사표를 쓴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 후임에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곧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이것이 바닥경제, 민생경제로 이전되는 예. 이게 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메시지, 기획, 정책의 방향 속에서 제시될 수 있었거든요.
1: 예.
0: 당장은 그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기업이라든가 반도체, AI 이런 일정만 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바닥 일정, 민생 일정도 조금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장이라는 게 대부분 경제통을 예, 예, 정책실장으로
1: 예.
0: 했어요.
1: 예.
0: 윤석열 때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었고 뭐 3개월 만에 비서실장으로 가고 뭐 정책실장 있고 밑에 경제수석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경제에만 방점을 찍어서 소위 말해서 사회 분야 정책이 상대적으로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성과가 바닥으로 흐르는 신호를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
1: 예, 예. 꼭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네. 경제 수치가 너무 좋으니까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하셔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4: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4: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1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수장은 선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검찰청 폐지 이틀 앞두고 검찰 중간 간부들은 주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가지 않은 첫 번째 길인데 그 가지 않은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교통안전 1분 턱.
20: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1: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입은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사단이 무인으로 지뢰를 탐지하거나 제거가 가능한 로봇을 보유하고도 임무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YTN에 육군 25사단이 지난 3월 이후 폭발물 탐지 제거나 지뢰 탐지 작전에 쓰이는 로봇인 KR-1 두 대를 보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군은 DMZ 사고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8일에 공개한 영상에서 KR-1이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여줄 것이라 홍보했고 방위사업청도 지난 3월부터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금속지뢰와 비금속지뢰인 목함지뢰를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수색로 개척 임무에 무인 지뢰 탐지 로봇이 투입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YTN의 질의에 임무 지역은 키보다 높은 수풀이 있는 환경이라 무인장비 기능이 발휘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씨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지급한 6억 원이 김승원 전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청탁 알선 대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씨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임상시험 승인으로 제넨셀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직 선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선임 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대외비 문건에 선관위 특검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검의 독립성을 짓밟은 중대한 국헌 문란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토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 보인다며 특검과 내통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에겐 일일 보고냐며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관련 수사와 특별 감찰을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야권 일각에서 청와대와 특검 간 정보 공유 의혹을 제기한 걸 두고 선관위 특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SNS 1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억하고

0: 결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6: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7: 범죄 패턴을 오래 들여다본 경험 많은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8: 반복되는 범죄 패턴을 보면 세 건 모두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신변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7: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까요?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인근 산책로였습니다.
19: 걸으니까 좋다. 바람도 좋고.
20: 뭐야? 누구세요? 뭐야 저 사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17: 맨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다시 목격됐죠. 그게 끝도 아니었습니다.
21: 그 복면 쓴 알몸남은 아직이야?
22: 아이고 아직이야.
21: 아니 주변에 CCTV만 몇백 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
22: 그니까. 아니, 비슷한 사건 몇 개 나와서 그놈인가 했는데 아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21: 또 나타나기 전에 잡아야 할 텐데.
17: 범행 지역 반경 1km 안에 있는 CCTV만 600대가 넘고 경찰은 CCTV와 DNA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봤죠.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이런 사건은 왜 이렇게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걸까요? 또 이 남성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0: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사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에, 이 차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뭐 남성 신고가 들어왔는데 세 차례나 들어왔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이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신고는 지난 6월 12일 밤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와 맞닿은 안산 자락길 산책로에서 알몸에 복면만 쓴 남성이 숨어있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7월 21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기숙사 뒤편 산 쪽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뛰어다니다가 신고자를 보고는 산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8월 19일 밤 10시쯤입니다. 기숙사 바로 뒤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이 재학생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숲길 쪽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학교 보안팀이 복면을 썼고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112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정리하면 장소도 비슷하고 차림도 비슷하고 대략 한 달 간격에 모두 밤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세 사건이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와 DNA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알몸인데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하고요. 본인이 누군지 감추려고 준비를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의미가 큽니다. 이 복면을 썼다는 것 자체가 따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거나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다면 복면까지 챙겨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릴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옷은 어딘가에 벗어두고 인적 드문 상체로 수풀에 숨어서 기다렸다. 이건 처음부터 들키지 않고 범행하고 끝나면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런 계획적인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또 복면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훨씬 키웁니다. 밤에 얼굴도 안 보이는 알몸이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수였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변명이 나오더라도 복면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 변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인 셈입니다.
0: 그리고 흔히 알몸남 사건이라 묶어서 부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했다는 행동을 보면 혐의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냥 신체를 노출한 경우, 뭐 바바리맨이라고 하기도 하죠. 알몸으로 숨어 있었던 경우, 또 실제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 먼저 그냥 신체를 노출한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알몸이나 신체 부위를 드러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가 문제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노출 정도가 가볍거나 음란하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벌금 10만 원 이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알몸으로 숨어 있던 경우, 숨어 있었으니 아무도 못 봤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책로처럼 누구든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숨어 있었더라도 그 장소의 구조상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 음란 혐의가 검토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사람 몸에 손을 댄 경우,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진 건 이른바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입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거부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 그런데 이 알몸으로 있었다고 해서 뭐 신체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잡힌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자꾸 보니 아 소변 보려고 그랬다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뭐 정말 소변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1: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연 음란죄는 꼭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즉 내 행동이 남들한테 음란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객관

0: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을 본 흔적이 있는지, 몸을 돌리거나 가리려고 했는지, 사람이 오는 걸 알고도 계속 드러내고 있었는지, 노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정말 급해서 구석에서 잠깐 볼일을 본 거라면 공연 음란까지는 안 되고 노상 방뇨로 경범죄 범칙금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굳이 보란 듯이 드러냈다면 소변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 핑계가 아니라 현장 상황이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제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사건 장소 반경 1km 안에 CCTV가 600대가 넘게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몇달 넘도록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게 의아하거든요. 그럴 거면 CCTV가 도대체 왜 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0: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답답해하십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반경 1km 안에 구청 CCTV만 630여 대, 학교 CCTV까지 합치면 6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다 찍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화질과 조명 문제입니다. 범행이 전부 밤 시간대였고, 장소는 나무가 빽빽해서 학생들이 휴대폰, 손전 등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은 CCTV 화면 속 모습이 옷을 안 입어서 하얀 마네킹처럼 보이고, 복면이 어떤 것인지조차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가렸고 옷도 없으니 인상착의로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산이라는 지형입니다. CCTV는 주로 도로나 건물 입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수풀에서 나와 숲길로 달아났습니다. 산속에서 옷을 입고 다른 길로 내려가 버리면 CCTV로는 연결이 끊깁니다. 이 일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로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6월, 7월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특정 강력범죄 전력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전과가 없다면 DNA가 있어도 누구인지까지는 바로 알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범행 장소입니다. 기숙사 인근,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출입이 통제되는 기숙사 안쪽까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되면, 처벌되는 죄명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0: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보도로는 기숙사 인근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학교 측도 캠퍼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니는 산책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과 공연 음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입카드나 도어락으로 통제되는 기숙사 안까지 계속 들어왔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방은 물론이고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도 말입니다. 법원은 기숙사 공용 공간도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주거로 보고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행까지 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서 주거 침입 강제추행으로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이 됩니다. 단순 강제추행과는 처벌 수위가 그야말로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해도 복면의 알몸 비슷한 장소니까 저 사람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세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0: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건은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건이 확실하다고 나머지 두 건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복면의 알몸, 같은 장소, 한달 간격, 이런 수법의 유사성은 분명 의미 있는 정황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 인근 홍제동에서 알몸에 망사 스타킹 차림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 등이 붙잡혔지만 복면남과 동일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객관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DNA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했다는 DNA와 용의자 DNA가 일치하면 그 사건은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CCTV에 찍힌 체형이나 이동 경로, 용의자에게서 나온 복면 같은 물건, 휴대전화 위치 기록, 범행 시간의 행적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7월 사건처럼 신체 접촉 없이 목격만 된 경우는 물증이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두 건은 유죄, 이 건은 무죄,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얼마나 세게 처벌받냐 이거거든요.

0: 현재 알려진 내용들을 전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세 건이 모두 한 사람 소행으로 인정되고 추행 두 건과 공연 음란 한 건이 유죄가 된다는 가정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강제추행인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1.5배까지 올려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을 보면 기습추행이 한 번이고 초범의 피해자와 합의까지 됐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복면을 미리 준비한 계획성,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된 점, 밤에 인적 드문 곳에서 불특정 여성을 노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까지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찰리 푸스의 서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0: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쌀쌀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기온은 22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청담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이고,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주춤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한강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역대 최대인 63조 2천억 원으로 전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지난 4월 추경 편성 때보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 기금에 추가로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을 반영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4월 추경 예산 때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세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

0: 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세수를 반영한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인세는 세수가 대폭 증가하며 52조 원 늘어난 136조 원, 소득세는 152조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 영향으로 부가세는 89조 원, 증권거래세는 1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예측됐습니다. 초과 세수가 60조 원을 넘기면서 화룡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초과 세수 규모는 56조 2천억입니다. 추가 세수로 적립되는 162조 원에 초과 세수분을 모두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18조 원이 넘게 됩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 대응 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을 늘리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영일 부총리 주재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온석입니다.
1: 한국 프로야구 창립 기획 자료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KBO가 출품한 프로야구 창립 자료는 모두 18페이지 분량으로 조직 구성과 연고지 배정, 선수 수급과 처우, 경기 일정, 재무 계획 등이 손글씨로 담겨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프로야구 창립 자료는 프로야구 출범이 사회적, 국가적 비전을 담은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할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근현대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가 10년 가까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장부 조작을 해왔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발표를 인용해서 맨시티가 지난 2009에서 2010 시즌부터 9시즌에 걸쳐 허위 계약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마스터스 프리미어리그 최고 경영자도 독립적인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맨시티의 광범위한 장부 조작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 지나면서 오늘 밤까지 중부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지만 비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낮아지겠고 철원은 8도로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서울 기온이 20도, 전주 2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달 만에 모두 한 달 전에 비해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1: 수출이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내 산업활동 지표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자동차 업계 여름 휴가는 7월 말이었지만 올해는 8월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현대차 파업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 자동차 생산이 24.8% 줄었고 후방 산업인 고무와 플라스틱 생산이 1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도 생산이 2.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4.8% 줄면서 국내 전산업 생산은 1.3% 감소했습니다.
3: 반도체 같은 경우 보통 계약이나 납기 일정에 따라서
4: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입니다.
3: 재고량 조정을 통해서 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0: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생산보다는 기존 재고를 이용해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1: 소매 판매는 1.8% 줄며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4.5% 감소했는데 승용차 생산이 줄고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끝난 영향입니다. 특히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1.6% 감소해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비 투자 역시 7월 선박과 항공기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달 9.5%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건석달 만입니다. 다만 건설업 시공 실적인 건설 기성은 한달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2: 수출 내수 양극화보다는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경제 내 부문가의 양극화, 반도체
3: 현대경제연구원
2: 수출이
3: 연구
2: 좋으면 그게 내수 쪽으로
3: 본부장입니다.
2: 파급 영향이 미친다? 그게 아닌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코스피 하락과 건설 수주의 감소 영향으로 하락해 고금리 고물가 속 양극화 심화가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당장의 축소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4: 우리 정부는 추가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던 사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2천억 달러, 2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어디에 투입할지 공개할 거란 예고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40억 달러, 73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한국 투자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거라고 앞질러 공언해 왔습니다.
3: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초대형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아주 대단한 사업입니다.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특히 이번 백악관 발표에는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데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서두르는 건 설리번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5: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이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의 임상시험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7: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8: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7: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0: 입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게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직 선임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선임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멸한 자료들에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2년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합니다. 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또 내부 기강을 다잡을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2: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들이 내일 경찰청에 집결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일선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새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지휘관들이 전부 모여 얼굴을 맞대는 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취임했던 재작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으로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을 지휘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로 읽힙니다. 회의에서 김 대행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사력에 대한 의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4: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3: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2: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 준비되는 등 경찰권 통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부실 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의혹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건 회피 제도와 사건 문의 금지, 수사 심사관 배치 등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업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휘관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일말의 선처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 귀가하던

0: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장윤기는 두 눈을 뜨고 책상만 응시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격리에 종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장윤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 항소해 주실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피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2: 유가족 측
1: 그리고
2: 법률
1: 사건의
2: 대리인입니다.
1: 중대성, 참혹성 등을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0: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3: 네, 앞서 보신 대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언젠가 장윤기가 사회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건 정의가 아니라면서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법정에서는 고 이채원 양 어머니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5: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 판결은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여야 합니까?
2: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4: 그동안 유족은 물론이고 10만 명 넘는 시민이 장윤기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도 장윤기가 사회에 나올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 가석방의 가능성이 무기징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2: 유가족 측
6: 저희
2: 법률
6: 입장에서 좀
2: 대리인입니다.
6: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4: 유족들은 반성 없는 장윤기 태도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 동료에게 성적 취향을 언급하는 등 반성문을 세번낸 것과는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경찰관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도 불거져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5: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너와 함께할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사랑한다, 재원아.
4: 유족들은 딸을 살해했고 두 명을 더 해치려 한 장윤기가 사회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법 정의인지 묻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7: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 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9: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2: 강현우
9: 부상을
2: 합참
9: 당한
2: 작전 본부장입니다.
9: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8: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0: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11: 물론입니다.
10: 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11: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침을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8: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 전방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시기와 수법에서 10여 년 전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닮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2년 전부터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 중인 차단물 공사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13: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담화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4: 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2: 윤건영 민주당 간사입니다.
12: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2: 이물출 경남대 교수입니다.
15: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2: 대외적 상황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7: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이 희생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임종덕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 재검토와 MDL 이남에 남은 지뢰 관련 군사적 조치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는 이상 결의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성준 위원장은 추가 협의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17: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16: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8: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19: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20: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입니다.
19: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은 불참을 했습니다.
18: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단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1: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이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어떤 표결 방해 행위도 소속 의원들에게 이 표결 불참을 강요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면서 이같이 밝힌 뒤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요즘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이렇게 거리나 공원을 뛰는 러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세대

0: 세대들 사이에서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 뒤 SNS에 오운완, 즉 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도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열풍에도 30대 남성의 60% 가까이가 비만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도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28%, 40대 여성은 31%가 비만이었는데 모두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함께 조사된 건강 행태를 보면 이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영양소 가운데 지방을 섭취하는 비중도 남녀 모두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조사보다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남녀 그리고 30대 여성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닝이나 오운완, 반짝 유행에 그치거나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저녁엔 잠깐 밖으로 나가서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201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복식에서 동반 우승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듣는 애국가에 너무 행복하고 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말했고 여자 복식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의 아쉬움을 토론해서 너무 기분 좋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3: 안세영 선수입니다.
2: 미리 준비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세리머니 할 생각하면 또 조급해지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좋았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4: 저희가 항저우 때는 은메달을 따서 백하나 선수입니다. 아쉬웠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이번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5: 너무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3: 이소희 선수입니다.
5: 그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열심히 뛸 수 있었고 네,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1: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가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행에 성공했습니다. 엄지성이 두 골을 모두 도왔고 또 역시 유럽파인 이영준과 배준호가 연속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6: 대표팀은 5백을 세운 중국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전반 23분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중국의 왕위둥이 절묘한 트래핑에 이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던 이영준이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강상윤을 투입하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의 역습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대표팀을 구한 건 역시 엄지성과 배준호 두 해외파였습니다. 배준호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결승행을 결정지은 역전골입니다. 남은 10여 분을 잘 지켜낸 선수들은 2-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23세 이하에서 중국에 당한 2연패의 사슬도 끊어냈습니다. 대표팀은 토요일 저녁 열리는 결승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비핵화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8: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죠. 그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0: 그러나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덕분에 자신의 임기 동안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1: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0: 김 위원장과 트럼프입니다.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지 않겠다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 신변도 안전할 것이라는 점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8개월로 접어든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겁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고 유가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북한은 왜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치는 가운데 오는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청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정보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APEC 회의 전후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는 것은 판은 깨지 않겠다는 속내로 국정원은 유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나란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 북한은 사고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오늘 북한을 상대로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첫 번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 강현우 합참 작전 본부장입니다.
5: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분 개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 네, 합참 작전 본부장의 이 발표를 지금 듣고 왔는데 일단은 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김여정 부장의 담화 이후에 뭐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성명 정도는 뭐 최종 조사 끝나 나와야 되는데 뭐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만큼 우리가 뭐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의지를 보여준 뭐 잘한 성명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메시지의 수위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3: 뭐 지금 이 정도 수위겠죠.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뭐 거의 뭐 북한 지뢰로 판명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 네. 이후에 또 하나의 뭐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예. 근데 뭐 애초에 일단은 이게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밝혀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밝혀왔는데 지금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상응하는 조치 이게 과연 뭡니까?
3: 유엔사도 오늘 판단한다고 표현을 했죠. 예. 아직까지 최종 조사 결과는 뭐 다음 주나 빠르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상응한 조치라는 게 보면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할 건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대북 확성기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어떤 수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열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합참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대북 확성기가 가동이 됐었는데 확성기의 심리전 방송을 듣고 넘어온다기보다는 확성기 자체에서 나오는 뭐 북한의 최고 존엄을 좀 이미지로 훼손시키고 체제를 비난한 데서 북한군이 극도로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보면 고사포로 가잖아요. 그걸 쏘지는 않지만 확성기 쪽으로 겨누기도 했었고 확성기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뭐 허공에 발사함으로써 네. 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한 도발도 해서 예. 우리가 대응사격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성기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지금 당장 꺼내야 될 건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1단계 가장 이 사안에서 중요할 건 뭐냐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그 국경선 이제 MDL이지 않습니까? 요새 작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를 저지하는 이제 수단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고사격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DMZ 내에 우리가 수색과 매복 정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군이 우리가 근처에서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면 뭐 심적인 압박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또 한 게 우리가 또 DMZ대가 감시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뭐 이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유엔사가 승인할지 모르겠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비무장 정찰 드론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감시 활동을 많이 강화하는 거죠. 지금은 거의 그 지역을 유성해밖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0: 그러면 이제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유엔사가? 그런 방법을?
3: 사안 우리가 또 설득을 해야죠. 뭐 비행은 다 유엔사가 승인하니까 뭐 그럼 또 유엔사가 막 그 정도 승인해주면 뭐 비무장 지대네 비무장 드론이 진입해서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한 압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어느 정도의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충무부장이 근데 우리 군의 발표를 뭐 광대성 자작극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글쎄 뭐 좀 다 궤변이죠. 뭐 쉽게 말 궤변인데 뭐 2015년도에 지뢰 도발 때도 북한이 분명히 여기다 유감 품했는데 오늘 그것도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3: 그리고 뭐 초점은 세 가지죠. 자작극이다. 두 번째는 국경선 요새야 작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요새야 작업을 방해할 시에는 우리는 군사적인 어떤 무력 수단을 사용하겠다. 난 위협을 한 건데 하나의 그 하이브리드 심정과 유사하다 보죠.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좀 위협적인 담화를 꺼낸 게 아닌가. 그 앞으로 이제 미원사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 조사 결과를 이제 곧 발표할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통보할 것이고 네. 북한에 항의할 것인데 아마 그거 나온 이후에 또 담화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0: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김여정 그 부부장의 발언 자체가 좀 그래픽으로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2015년에 이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한다. 뭐 이게 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당시에 이 북한은 고위급 합의에서 지뢰 도발에 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과한 사건을 지금 이 사건에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3: 뭐 글쎄요. 뭐 보니까 뭐 남한이 자체가 조작하는 놈들이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때 어떤 사과도 다시 뭐 인정을 안 하는. 뭐
3: 네, 인정 안 하죠. 그 이것 자체는 또 북한 내부로 나가는 담화는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지금 뭐 본인 메시지죠. 정당성, 국경선 요새화의 작업에 대한 명분을 좀 쌓기 위해서 그 날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네, 이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보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질 사격의 경우에는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경고 사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3: 뭐 충분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MDL에서 북한이 우리 집에 넘어오는데 우리가 굳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뭐 직접 공격을 안 해도 경고 사격을 통해 해야 되는데. 결국 오늘 21사단 지역을 콕 집었죠, 따지고 보면.
1: 네.
3: 거기를 콕 집어서 아주 그냥 그쪽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술적 반격수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게 좀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일종이 아닐까 좀 생각되는데,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 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네.
3: 우리도 충분히 뭐 축구장 3개를 광역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그 뭐 스마트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다량장 로켓이 있습니다. 이거 화력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만큼 무기체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그 북한의 어떤 심리전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이 매설한 지뢰이다 이제 이런 성명이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 성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과 관련된 내용만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데 지금 이 어떤 실질 사격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실질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언급한 거겠죠.
3: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과거에도 보면은 확성기 사례를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0: 예.

0: 확성기 같은 경우는 무력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체만도 북한이 이제 우리 쪽으로
1: 확성기에다가 이제 그
0: 조준했는데 조준은 조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수척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 존엄을 훼손하는 방송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되게 올리는 하나의 좀 모습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확성기도 콕 집었잖아요, 그죠? 우리 또 확성기 또 공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위협을 하는 거죠. 그 싫다는 겁니다, 확성기가. 예.
1: 그러니까 확성기가 싫다고는 했지만 또 국정원의 이 평가를 봤을 때는 로우키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기조다 이렇게 평가를 또 내놨습니다. 북측의 의도도 어쨌든 속내는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0: 아, 글쎄요, 뭐 저는 뭐 로키라고 좀 보진 않는데.
1: 아, 로키라고 국정원의 해석권이 약간 다르게 보시는군요.
0: 뭐 너무 좀 순화해서 좀 해석한 것 같아요. 네. 뭐 저 다만 보면은 이제 그 의도는 명백하잖아요. 앞으로 국경선 요새하자고 계속 할 거야. 우리 방해하지 마. 한 순간 우린 공격하겠어라는 호전적인 건데 왜 이거를 로키로 하는지 좀.
2: 그러면 국정원은 왜 로키로 판단을 했을까요?
0: 뭐 글쎄요, 뭐 그 조사한 사람의 마음이 달린 건데 뭐 일단은 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뭐 정부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어떤 발표가 아닌가. 뭐 해석의 여지는 또 여기겠죠. 국정원의 해석이 또 틀다는 거 아닙니다.
1: 담화의 뭐. 주체가 이제 북한 군부가 아닌 김여정 약간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로키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0: 아, 글쎄, 뭐, 김여정이 과거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냥 뭐, 김여정이 굳이 뭐 이런 민생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차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여정 부장이 나와서 이런 호전적인 성명을 발표할 정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번 사례뿐만 아니죠.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국정원의 해석과 좀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2: 일단 이제 국정원에서는 로우키 그러니까 절제 기조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동일하지 않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일단 저희가 앞서 그 보도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 지뢰 탐지 제거 로봇 두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임무에는 이제 투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로봇 홍보도 하고 실전에 뭐 교육도 하고 했을 텐데 이걸 이제 투입을 왜 안 했을까요? 보통 이런 게 투입이 안 됩니까?
0: 먼저 말씀드리면 뭐 합참이 공개한 이제 그 수색도 통로 개척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제 소형 로봇입니다. 유사한 로봇은 전 세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합참이 공개한 이제 바디캠에 찍힌 이제 수색 통로 개척의 옆에 숲을 보시죠. 사람 키보다 높죠. 그런 걸 통과, 저런 유사한 로봇이 저런 수포를 통과할 수 있는 로봇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로를 어느 정도 개차가 난 뒤에 이제 수포를 네. 다 제거한 다음에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데 지뢰 제거를 하는데 이런 수포이 있으니까 사람이 먼저 어떤 낫이나 이런 것들로 제거하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로봇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간 저거는 군사적인 상식이 좀 저렇게 판단하는 건 좀 부족 한 거는 저는 생각되는데
2: 그래서 목함지뢰 뭐 90%를 탐지한다 이렇게 이제 뭐 강조를 하기도 했던데요.
0: 그건 기동로잖아요. 어제도 뭐 강시혁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수풀과 잠복이지만 저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전 세계 저런 유사 로봇들이 그런 저런 수풀을 해치면 갈 수 있다면 우리 뭐 수출을 열심히 해야죠. 예. 저런 거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1사단에 뭐 얘는 뭐 지뢰 도발 통문 나 기억하시면 거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 없고 그런 데는 잘 기동을 하죠. 예. 그건 뭐 원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런 지역은.
1: 사실상 이제 현지의 지형 또 수풀이 우거진 그 상황에서는 이런 로봇도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네요.
0: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거죠. 저도 네.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경선 지뢰 제거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대부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파괴통이라고 하는 폭발물로 해가지고 일대를 폭파시켜서 뭐 돌출된 지뢰들을 제거하고 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뭐 이런 뭐 지뢰 탐지 장비도 보면은 수풀이 있으면 위에 또 지표면 투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지면과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면에 떠버리면 잘 안 보이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뭐 세계 기준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2: 예.
0: 뭐 지형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일단은 뭐 제거 로봇을 보유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호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사...

0: 했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0: 거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3: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2: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3: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2: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4: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고 내일 10월부터는 날씨가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그 밖의 중부지역에도 비구름이 확대가 되겠고요.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뚝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산자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왕십리역에서 도서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정체가 대부분 풀렸는데요. 강남순환로는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한 4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올림픽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반대편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판교에서 청계터널, 장수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4: 네, 강현우 합참작전본부장의 대북 입장 발표 들어보시죠.
5: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강현우 합참참모본부
6: 작전본부장입니다.
5: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3: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

0: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 지뢰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고 북한군은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빌미로 실사격하면은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똑 닮은 한국의 저급하고 졸렬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낸 겁니다. 한국이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논립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주요 정황으로 지목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과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 지뢰 매설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취지를 읽힙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부대에 보냈고 우리 군 3군단 21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명분을 미리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21사단 지역에서 계속해서 경고 방송도
4: 김일수
3: 하고
4: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3: 일부러 특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21사단 상군단 지역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2: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응 조치를 가정한 보복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우리 군과 유엔사의 최종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은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황명성 의원은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밝힌 합참의 단호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 지뢰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에서 함께 조사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김여정 총무부장이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더 뭘 기다리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고 음모론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관을 자처한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장병들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 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6: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5: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 재판부는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7: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8: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7: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게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10: 의원들과 함께
11: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입니다.
10: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불참했습니다.
9: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단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원은 추 시장에게 국헌 문란죄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걸 두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어떤 표결 방해 행위도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강요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며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특검이 DMZ 사고와 북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로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고 귀국한 안세영 선수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아직은 전성기가 아닌 것 같다며 갈 길이 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3: 배드민턴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를 축하하는 풍선 선물을 받고 더욱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4: 이번 아시안게임도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13: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 세계 선수권 대회, 2024 파리 올림픽,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2연패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14: 배드민턴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4: 안세영 선수입니다.
14: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3: 24년 만에 아시안 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낸 이소희 백하나는. 항저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5: 저희가 항저우 때는 은메달을 따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이번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16: 네, 저도 이제 하나 말대로 저번에 이제 은메달의 아쉬움을 이번에 좀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13: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인 유태비는 깜짝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7: 물론 저도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은 했어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13: 이제 선수들은 2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의 꿈을 품고 다시 한번 달립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0: 우리나라 컴파운드 양궁 혼성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인도에 아쉽게 져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박정윤과 최용희 선수가 짝을 이룬 혼성 대표팀은 인도와의 결승전에서 157대 157로 비긴 뒤 슛오프에서 19대 20, 1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3개 대회 연속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또 컴파운드 양궁 여자 단체팀은 2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희성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국 양궁 컴파운드 종목을 위해 협회가 더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양궁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시상에 나선 이후 컴파운드 종목은 인도가 강팀이고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더 훌륭한 방법으로 훈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협회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가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행에 성공했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두 골을 모두 도왔고 역시 유럽파인 이영준과 배준호가 연속골로 승부를 갈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8: 대표팀은 5백을 세운 중국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9: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고

0: 끌려갔습니다. 전반 23분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중국의 왕위둥이 절묘한 트래핑에 이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던 이영준이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강상윤을 투입하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의 역습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대표팀을 구한 건 역시 엄지성과 배준호 두 해외파였습니다. 배준호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결승행을 결정지은 역전골입니다. 남은 10여 분을 잘 지켜낸 선수들은 2-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23세 이하에서 중국에 당한 2연패의 사슬도 끊어냈습니다. 대표팀은 토요일 저녁 열리는 결승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9월 30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 이 하이패츠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0: 히마리라는 이름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히마리가 없니?
0: 히마리 맞죠.
1: 맞습니다. 지금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예요. 2011년 일본에서 태어났고 올해 나이가 겨우 15살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9월 25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첫 번째 연주를 담은 음반 데뷔를 발표했습니다. 13살 때 녹음한 거라고 하네요.
0: 방금 들은 쇼팽의 야상곡도 바로 그 새 음반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13살 때 베를린 필과 연주를 했다니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이 히마리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이었대요. 13살 때보다. 신동이란 말을 들으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대요.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6살 때 이미 프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2022년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라고 해요.
0: 아 이런 거 보면은
1: 천재가 있어.
0: 제2의 인생 이런 거 있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몇 회 차냐 이렇게.
0: 클래식 음악계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신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에는 그런 연주자들이 많았죠.
1: 아무래도 그 첼로는 악기가 크니까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은 그래도 어린이가 하기에 그리 크지 않으니까 좀 가능하나 싶은 게 아닌가 싶고 저희 신동을 조금 보면 장영주 씨가 있고 아까 히마리 씨 있었잖아요. 네. 일본에 또 미도리 씨가 있고 히마리 미도리. 이 장영주 씨는 8살 때, 미도리 씨는 11살 때 뉴욕필과 연주했고요.
0: 신동이라는 말이 어린 연주에게는 굉장한 찬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히 10살로 사는 게 아니고 20살도 되고 30살도 되고 40살도 되고 하고 70살도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신동이 등장했지만 성인이 된 뒤에 세계적인 연주자로 남는 분들은 별로 없대요.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이제 미도리 씨랑 장영주 씨는 신동으로 출발했는데 그 수식어를 넘은 거고요. 자기가 자기 수식어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렵죠.
0: 어렵죠. 히마리도 이제 막 그 긴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난해에 세계적인 음반사 데카 클래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히마리 씨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역대 최연소 여성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계약과 함께 처음 발표한 음악이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이었고요.
0: 비제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선율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화려한 바이올린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기교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곡인데 이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기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기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예, 앞에서 미도리와 장영주를 이야기했는데 히마리에게도 지난해 그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이었어요.
0: 히마리가 그때도 겨우 13살이었어.
1: 맞아요. 네. 2025년 3월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나섰습니다. 히마리는 이 무대로 베를린 필 정기 연주회에 협연한 역대 최연소 아시아인 솔리스트가 됐습니다.
0: 장영주가 베를린 필과 협연한 것이 언제였죠?
1: 1994년 장영주 씨도 13살이었어요. 아하. 근데 몇 달 차이였대요. 그걸로 히마리 씨가 최연소 타이틀을 가져갔고 장영주 씨는 그때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했고 31년 뒤에 2025년 13살의 히마리가 그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주가 이번 음반에 수록된 거고요.
0: 그럼 이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에니에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히마리의 바이올린,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키우던 강아지가 우울해한다면서 병원에 자주 찾아왔고 상담을 하다가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과 성향이 잘 맞진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위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다정 다감한 성격이 좋았고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친동생이 호주에 살고 있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죠. 남편도 영어 교육에는 동의했지만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2, 3년만 견뎌보자고 했고 저와 아이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더군요.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저는 호주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몇 년 후 귀국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 5년이 흘렀고 아이들도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아이까지 낳았고요.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히 편을 들 수 없는 게 아이의 교육 때문이긴 하지만 호주로 가셔서 그곳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나오셨어요. 귀국해서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에 접근금지까지 당한 상황인데 김수진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있다는 건 변명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종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막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0: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혼외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에 그 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인데 이거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분께서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니까 유책 배우자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거나 이혼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이 현저해서 그런 유책성이 점차 약화됐다라고 인정될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혼외자의 출산이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지만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를 했고 자녀들은 또 모두 성년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은 유책성 희석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접근 금지 신청과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이제 남편이 형사고소한 것도 이제 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과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남편이 사연자분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벌금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주거침입죄가 될수 있을까요?
1: 이혼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제 두 사람이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더해서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 상태를 상실했다라고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10년 이상 해외 거주하다가 귀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거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에 그냥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간 거면 주거 침입은 안 되겠지만 이제 10년간 별거하고 이제 사연자분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이혼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재산분할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는 맞으세요. 근데 이런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나요?
1: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유책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자의 유책 행위에 의해서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위자료 상당액이 고려되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오랫동안 별거를 해오셨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 그럼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러니까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민법상 부부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다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은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쌍방의 생활 정도, 경제적 능력, 그다음에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연자 유책성이 부양료 액수에 영향을 미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양육비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이제 유책이긴 합니다만 자녀를 사실상 혼자 이제 키웠다면 남편한테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이제 과거 양육비가 되겠죠.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사연자분이 자녀들을 혼자 양육했다면 남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고요.
0: 네.
1: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이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0: 네.
1: 다만 사연자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요. 또 자녀도 성년이 됐고 또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받아들여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부양료랑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사연자분이 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파탄의 경위가 참작이 돼서 금액이 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정가에 5배를 주고 이른바 암표를 샀습니다. 드디어 공연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검표원에게 암표인 게 딱 걸려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전면 거부합니다. 돈 날리고 공연도 못 본 기막힌 상황. 이렇게 공연도 못 봤다면 암표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표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거래했느냐인데요.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했는데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표였다면 판매자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대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도 암표인 사실과 입장이 거부될 위험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판매처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티켓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비싼 돈을 날릴 위험뿐만 아니라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공연일수록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광주와 대구 16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평소보다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여의교 부근 일대로 서행이 남아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는 양방향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밖에 강남 순환로에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장병들이
0: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3: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1: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4: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5: 물론입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5: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0: 감시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시기와 수법에서 10여 년 전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닮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북한군은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지뢰 폭발 당시 국군 보디캠 영상에는 참혹한 현장과 처절했던 대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시청한 국회의원들이 당시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처절하게 밖으로 한 200m까지 앉은
4: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환자를 후송해 나오는 작전이 예. 눈물겹더라고요.
4: 예, 예.
3: 그러니까 대대장 같은 경우는 걸을 수가 없고 거의 하니까 간이로 만들어서 절 것을 간이로 나무로 해고 전투복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4: 예.
3: 그 응급지열하고 하는데 네 명이 들 수가 없으니까 좁은데
4: 네네.
3: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한 명은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부축해 오다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4: 예.
3: 내가 기어가겠다고 하고 대신 대대장을 모시고 오라 하면서 거기 또 언덕이지더라고요.
4: 예.
3: 언덕을 기어 오르는데 다리는 엄청 중상을 입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4: 예.
3: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주고 아주 그 처절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4: 네.
3: 그 상황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저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 했더니 앞에 있는 국민의힘 앞에 있는 의원들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1: DMZ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여야는 적반하장이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2: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지뢰 폭발의 책임을 남측에 뒤집어 씌우는 북한 김여정 성명에 여도야도 들끓은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보다 자작극 운운하는 태도를 더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고
6: 자작극 운운하면서
7: 국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5: 국민의힘은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을 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8: 북한의 김여정은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전면 부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입니다.
5: 발뺌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야당은 물론 신중론을 유지해오던 여당까지 발끈한 건데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제각각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고리로 전 정권 책임론으로 역공을 폈고
3: 초기에 딱 잘못했을 때 확실히
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입니다.
3: 그때 경고사격만 하고 말았어요. 내란을 꿈꾸면서 생강 공밭대가 있었잖아요.
5: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본질이라며 늑장조사 은폐 의혹을 띄우는 데 부심했습니다.
9: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7: 국민의힘
9: 요구는 철저히 미뤄졌고 현장 조사는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5: 소관부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집했지만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방적 소집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10: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은폐 의혹에 전 정권 책임론까지 책임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정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기는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0: 하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1: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담화에 대해
2: 유영하 국회 정보위 간사입니다.
3: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2: 윤건영 국회 정보위 간사입니다.
3: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0: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4: 정전협정 이번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2: 이물출 북한 입장에서는
4: 유엔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0: 대외적 상황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5: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부대에서 사고 반년 전부터 무인 지뢰 탐지와 제거에 쓰이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장병 안전을 언급하면서 직접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 올해 관련 예산만 1천억 원이 넘게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왜 투입을 안 했던 걸까요?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 최근 군 당국이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KR-1입니다. 직접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목함 지뢰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서 장병 안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함 지뢰와 같은 비금속 지뢰도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펌치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속 기동할 수 있게끔 고출력 모터를 동원해서
7: 그런데 이 무인 로봇, 최근 DMZ 지뢰 사고를 당했던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에서 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대가 보급돼 DMZ 수색로 개척 임무가 있던 지난 21일에도 활용 가능한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 야전에 최초 도입된 KR-1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에 실제 운영 부대를 대상으로 이용 및 정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했던 작전을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7: 이번 임무에서 해당 로봇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YTN 질의에 군 당국은 당시 사람 키보다도 높은 수풀지형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10: 장병 안전을 위해 지뢰탐지 무인 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왔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보안 과제가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7: 관련 예산 투입도 적극 이뤄지고 있는데 군은 올해 이 무인 로봇 양산과 실전 운용을 위한 예산을 1132억 원 배정했고 내년에는 500억만은 1600억여 원 규모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피해를 막겠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천억 원이 쓰인 무인 로봇이 사실상 배치 초기부터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사고 격리 조사와 함께 임무 전 로봇 투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6: 재판부는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의 임상시험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1: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12: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11: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게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전직 선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선임 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시장금리가 오른 점을 토대로 향후 주담대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3: 예금은행 대출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 4.66%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기지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 등이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변동형 금리는 석 달 연속, 고정형 금리는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출 비중은 고정형이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고정형의 대출 비중 상승은 지난달 변동형 금리의 상승폭이 고정형보다 더욱 컸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상승폭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 9월 달의 경우에도
2: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입니다.
14: GDP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13: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4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4.76%를 기록하는 등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도 4.3%로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0: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면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7개월 만에 오른 1.19%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0: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혹시 무료 재테크 강연이나 유아 웨딩 박람회에서 공짜 선물에 이끌려 보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뜰살뜰 미래를 준비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정작 나에게 필요 없는 보험을 강요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키우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은요. 고지혈 약을 먹고 있음에도 무사고 할인 건강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던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문가 두 분께 물어보고 답변까지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방송 내용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2: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관심이 꽤나 있죠. 특히나 요즘은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약 정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약을 드신다면 다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맞게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수십 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백만 원 줄어들일 수 있으니까 요 초점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로는 건강할 때 보험 점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보험사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는 질병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하고 점검하자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도 방송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등을 활용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이어지자 암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소비자 경고를 발령한 이후에도 이른바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에서의 보험 영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상품 가입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0: 또 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재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준비된 무료 강연 막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뒤에 미끼 상품처럼 있는 것들 또 이것도 막 설명 듣다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얼레벌레 가입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 막 늘기 마련입니다. 강연 끝나고 선물 하나 받고 현장에서 보험 계약까지 하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요.
1: 네, 실제 이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부터 이어왔던 영업 방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스타 강사의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같은 이런 무료 강연처럼 혹하는 강연을 덧붙여서 바로 현장에서 보험 가입을 또 유도하고 있거든요. 또한 육아 박람회, 뭐 웨딩 박람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또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무료 강연이나 뭐 박람회에서 얻는 정보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이 몇십 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 네, 실제로 저희 와이프분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너무 듣고 싶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혹해서 상조보험을 가입하실 뻔 하셨는데
0: 되게 극존칭하시네요.
2: 금융감독원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이뤄지는 불건전 영업을 피하는 방법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물론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험 상담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상품 가입이 너무 급하게 이어지는 경우에 이게 소비자에게는 결국엔 금전적인 피해가 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자 어떤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보험 상담을 원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요. 강연은 무료지만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소비자분들이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강의가 끝나기 전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석 거부와 중도 퇴장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현장을 떠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방송을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굿모닝 굿나이프 우리 담당 작가님의 아버님도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AI 강의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를 신청하셨는데 막상 그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AI 강의가 아니라 그 상조회사 관련된
2: 맞아요.
0: 광고를 거의 메인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듣고 나서 그제서야 AI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냥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괜히 좀 까다롭나 나만 이런 생각을 좀 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근데 소심한 분들 귀 얇은 분들은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된 강연 자체가 좋을 테니까 이 좋은 강연을 내가 공짜로 들었나 맞아요. 싶어서 뭐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인 거군요.
2: 그리고 저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에 25,800원밖에 안 하는데요. 크루즈도 탈 수 있고요. 상조도 되고요. 뭣도 되고요. 그럼 가입해야 하네요.
0: 아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또 하게 되죠.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도 비슷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보장 내역이나 가입 내역 자체에 좀 찜찜함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요청하시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짚어봤고요. 두 번째 어떤 거 주의하면 될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이 보험 가입을 권유를 받거나 가입을 하게 된다면

0: 하면 반드시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 상품 안내 자료나 또 문자, 녹취 자료가 있다면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저축 목적이나 목돈 마련용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상담하는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 상품 자료, 녹취 이런 문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하기도 합니다.
1: 결국에는 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도
2: 물론이죠.
1: 있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그럼 이런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말을 안 들어줄 거고요.
2: 네, 맞습니다. 각 민원 사례를 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우회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좋은 보험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보험입니다라고 해서 보험을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그 민원 사례 중에 하나는 계약 전체 담보가 100세까지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주계약만 100세까지고 나머지 중요한 특약은 뭐 30년 갱신형, 5년 갱신형, 80세 만기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금감원 사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소비자분들과 보험 상담을 할때몇 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며칠에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그 후에도 몇 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 2,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 체결들은 반드시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 실제로 이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환급률이 120%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돈 만들기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그 상품들을 그 자리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막 서두르라는 또 메시지를 많이 남기세요.
1: 근데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10년째 환급률 뭐 120%짜리, 123%짜리 종신보험은 아직도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10년째 그 환급률이 더 높은 130%, 133%의 종신이 아닌 저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축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급률이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납입 기간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 보험과 보장은 겹치지 않는지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참 좋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별도로 가입하게 되는 금융상품은 다시 한번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서둘러서 급하게 얼렁뚱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이게 필요한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확률이 많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내 건강과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이란 금융상품, 나는 지금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점검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두 분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잇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김포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내분께서 저희 굿모닝구나 앱을 들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병원 1억 생기기 전에 아프기 전에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1억 때문에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미뤄야 했고요. 남편분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여기 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3인 가족의 보험 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봤는데요. 한 회사로 모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독 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사로만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그래서 오늘은 한 보험사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왜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 1억 때문에 보험 조정을 3개월 뒤로 미뤄야 했던 사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보험회사가 이렇게나 많은데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가입하면 참 좋을 텐데
1: 그쵸?
0: 왜 굳이 그 많은 보험사에 그 많은 보험 상품 중 가장 비싼 걸로만 골라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1: 소비자는 모르죠. 소비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상담을 했던 담당자분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을 텐데요. 우선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른데요. 하필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비싸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청취자님 가족이 이와 같았는데요. 지금껏 지인설계사분에게 보험상담을 받아왔고 그 지인설계사분이 A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A보험사의 상품으로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런데 저희가 이제 A보험사를 포함한 10곳 보험사를 보험료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50대 남편분 건강체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동일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제일 저렴했던 곳은 8만 2천 원이었고요. 제일 비싼 곳은 10만 2천 원으로 똑같은 보장인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나 났습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보험료는 무려 480만 원씩이나 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비교를 청취자분들이 하나씩 회사마다 일일이 알아보는 게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0: 그러게요.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뚝딱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10곳이 넘어가는 상품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검색해서 비교 분석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반드시 옆에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인 가족의 보험 점검 해보니까 좀 내용은 어땠을까요?
2: 일단 먼저 50대 남편분은 실손보험 1건, 건강보험 2건, 운전자보험 1건으로 총 4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사실상 보험료 수준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보험료 수준도 한 4만 원대로 괜찮았고요. 중요한 2020년 3월에 가입한 5만 1천 원짜리 건강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0: 이거 결국 좋은 거네요.
2: 맞아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여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대장 점막내암까지도 똑같이 3천만 원까지 고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사실 이게 비갱신이었다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도 그걸 유지하라라고 했을 거예요. 김충남 전문가는. 그죠?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갱신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험료가 가장 높아지는 그 연령대에 딱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씩 잘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갱신되는 시점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적인 비갱신형 보험으로 요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20년 갱신형의 상품이었지만 워낙 보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혹시 이 보험료 부담돼서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또 최소한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을 가져갈 수 있게끔 약간 복층으로 겹치기 좀
1: 맞아요.
2: 네, 맞아요.
0: 그쵸, 설정을 해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드린 것

0: 인데요. 소비자분들에게 유리한 특약들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는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3만 원짜리 건강보험은 30년 납 90세 만기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3만 원?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봤더니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있는 일반 보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적립보험료가 추가로 5천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상해 사망 보험금도 많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기본 계약에 해당이 되는 상해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은 보험료가 만 5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그외 불필요한 추가적인 담보로 만 5천 원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유병자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1: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해주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굳이 한 회사로 또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회사를 비교해 본 결과 유병자 무해지 보험으로 20년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고 여기다 보장을 넣었는데 아까는 뇌혈관 1천만 원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부정맥 500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만 원으로 간행했습니다. 결국은 납입 기간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보장도 추가되는데 이거 조정 안할 이유가 있나요?
2: 없죠,
1: 네, 없죠.
2: 사실.
1: 네.
2: 보험료 똑같은데 보장은 더 늘어나고
1: 네.
2: 보험료 내야 하는 기간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로 갈아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좀 아깝죠. 올해부터 고지혈약을 드셨기 때문에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보완을 해야 돼서 좀 보험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기존 20년 갱신 암보험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이 판매 중지된 상품이어서 유지를 하시되 비갱신형 오르지 않는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굿머니 굿라이프만의 기술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지혈약을 복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지혈약만 복용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유병자가 아니라 다른 병력이 없다면 암 진단비 그리고 상해 관련 보장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분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셔가지고 건강치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결국은 고지혈약을 복용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던 일반적인 건강치 분들과 똑같이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0: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앞서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혈약을 복용하면 그암 진단비를 일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맞는데요. 최근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1: 없다는 거죠.
0: 없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이 어떤 보험에 있어서는 유병약제에 해당되고 어떤 보험에 해당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가성비 있는 보험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도 꽤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갖고 계셨던 청취자분이 전문가 도움받아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받게 되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도움받아 보험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2: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의 보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남편분의 보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어서 비싼 굳이 유병력자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응당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1: 네,

0: 일단 남편분은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실손보험과 그리고 유사암 진단 비 3천만 원짜리지만 갱신형 암보험은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30년 납 3만 원짜리 내혈관 보험은 내혈관 허혈성 부정맥을 추가해서 20년 납으로 납입기간을 줄여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지혈 약을 드셨지만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닌 10년 무사고 보험을 찾아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및 상해 특약만큼은 무사고 할인 건강체로 저렴하게 고생을 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는 지속적인 전이암까지 치료비 받는 비급여 암치료비 그리고 내혈관 심혈관 치료비까지 만기까지 보장받게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이 보장만큼은 폭넓게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비 수술비까지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춰드렸습니다.
1: 오늘은 15만 원의 월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보장은 더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들인 거고요. 가끔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니 근데 그래도 굿모닝 굿나이프는 무조건 보험료 수준 다 낮춰주고 보장 넓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보험료만 보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그래도 이 설계안에 동의를 하신 거겠죠?
0: 네, 사실상 이 남편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하는 상담들은 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암 진단비를 더 원하시기도 하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보장을 좀 원하셨군요.
0: 좀 말려드린 상태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갱신형 보험이 빠지고 나면 보험료는 20만 원대로 또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적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이력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땠을까요?
2: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병력이 조금 있으셔서 건강체로 알아보니까 기존의 통원 치료 이력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목이나 뭐 이렇게 허리 등 정형외과 치료 등이 많으셨고 횟수가 굉장히 많으셨던 데다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결국 유병자 간편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 30년 납 16만 원짜리 유병자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이나 이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걸로 납입기간을 10년 줄여서 20년 납으로 변경을 하고요. 월 보험료는 17만 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또 신경정신과를 다녀오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정은 3개월 후로 저희가 미뤄서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3개월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 그 뒤에 따님과 아내분 어떻게 또 조정 결과가 나왔는지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사례 때문에 더 와닿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비싼 보험료 보장도 모른 채 줄줄 세게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0945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5413번님인데요. 고혈압약 먹다가 지금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 가입될까요?
1: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 보험사의 질문사항 중에서 물어보는 기간 중에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혈압약을 하루 이틀 복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신 기간이 정말 5년 이내라면 건강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다행히 최근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 없이 혈압약만 드신다면 저렴하게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확한 일단 기간이 중요할 테고.
1: 기간이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보험사의 손품을 팔아서 또 찾아야지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197번님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이거 꼭 필요한가요?
1: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2: 오, 그래요?
1: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위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친 부분에서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쳐서 후유장애를 얻게 된다면 가입금액에 그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만큼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높은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0: 근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지금 청취자님은 뭘 잘 알고 계셔서 3%라고 딱 얘기를 맞아요. 해주신 건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1: 맞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상해장애 후유장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고 가장 아랫단계인 3%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보통 실제로 제가 보험금 청구해본 결과로는 그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제 절단되는 게 5% 정도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쉽게 받으시는 건 아니라서
0: 그러네요.
3: 저는 막 요새 뭐 상해 후유장애 5억 플랜, 10억 플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1: 너무 과하죠.
3: 과하니까 그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내가 다쳤는데 이게 후유장애로 남기까지 그게 사실 엄청 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아프게 될 또는 걸리게 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나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주게 될 사안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성비 있게 보장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지금 말 잘한 것 같나요?
1: 너무 잘했고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원보다 아니면 좀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칠 위험이 더 높잖아요.
0: 몸을 더 많이 쓰시는
1: 맞아요. 분들.
0: 맞아요.
1: 네. 이제 그런 분들이시라면 가입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한 최소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가입을 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197번님께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과 후기들은 차차로 또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42번님, 5325번님, 1177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점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자,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8177번님. 김중남 팀장님, 김포에 바로 그 사람 접니다. 이제는 보험 아주 든든합니다. 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8177번님 방송 듣고 계셨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든든한 보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금융상품 꼭 갖고 싶다, 점검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그린데이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0: 한낮 기온도 22도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인데요. 밤 시간 이용해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동교를 못간 지점 2, 3차로 두개 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장한교 이전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원릉교에서 상계교까지는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도 영동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강남순환로도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우리 군과 유엔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6: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7: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6: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5: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순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8: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9: 물론입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9: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북한이 매설했다는 전날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4: 북한군은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며 이를 빌미로 실사격을 한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똑 닮은 한국의 저급하고 졸렬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0: 담아내낸 겁니다. 한국이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주요 정황으로 지목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지뢰 매설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부대에 보냈고 우리 군 3군단 21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명분을 미리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21사단 지역에서 계속해서 경고방송도 하고
2: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 일부러 특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21사단 3군단 지역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0: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응 조치를 가정한 보복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우리 군과 유엔사의 최종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담화를 낸 건 로우키, 즉 절제 기조로 담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보고에서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주로 군부였지만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담화를 통해 이번 폭발 사고를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건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여야는 적반하장이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4: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지뢰 폭발의 책임을 남측에 뒤집어 씌우는 북한 김여정 성명에 여도야도 들끓은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보다 자작극 운운하는 태도를 더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고
6: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5: 국민의힘은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을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7: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서로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입니다.
5: 발뺌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야당은 물론 신중론을 유지해오던 여당까지 발끈한 건데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제각각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고리로 전 정권 책임론으로 역공을 폈고
8: 초기에 딱 잘못했을 때
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입니다.
8: 그때 경고 사격만 하고 말았어요. 내란을 꿈꾸면서 생강 공밭대가 있었잖아요.
5: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본질이라며 늑장조사 은폐 의혹을 띄우는 데 부심했습니다.
9: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는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현장 조사는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5: 소관부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집했지만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방적 소집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은폐 의혹에 전 정권 책임론까지 책임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은 위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0: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향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부상 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부대에서 사고 반년 전부터 무인 지뢰 탐지와 제거에 쓰이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장병 안전을 언급하며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올해 관련 예산만 1,000억 원 넘게 배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최근 군 당국이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KR-1입니다. 직접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목함 지뢰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서 장병 안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 경희사업청 관계자입니다.
3: 비금속 지뢰도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험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속 기동할 수 있게끔 고출력 모터를 동원해서
2: 그런데 이 무인 로봇, 최근 DMZ 지뢰 사고를 당했던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에서 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대가 보급돼 DMZ 수색로 개척 임무가 있던 지난 21일에도 활용 가능한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야전에 최초 도입된 KR-1 폭발물 탐지 제거
4: 로봇은 육군 25사단 관계자입니다.
5: 실제 운영 부대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정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했던 작전을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임무에서 해당 로봇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YTN 질의에 군 당국은 당시 사람 키보다도 높은 수풀 지형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6: 장병 안전을 위해 지뢰 탐지 무인 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이를
4: 유용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6: 실전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보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2: 관련 예산 투입도 적극 이뤄지고 있는데 군은 올해 이 무인 로봇 양산과 실전 운용을 위한 예산을 1,132억 원 배정했고 내년에는 500억만은 1,600억 여원 규모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피해를 막겠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천억 원이 쓰인 무인 로봇이 사실상 배치 초기부터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사고 격리 조사와 함께 임무 전 로봇 투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 내용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2천억 달러, 2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어디에 투입할지 공개할 거란 예고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40억 달러, 73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한국 투자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거라고 앞질러 공언해왔습니다.
8: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초대형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아주 대단한 사업입니다.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특히 이번 백악관 발표에는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데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서두르는 건 설리번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알래스카 LNG 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대근 기자입니다.
9: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0: 하이리스크 사업이고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11: 김정관
10: 것은
11: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10: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9: 앞서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하고 원전 8기를 짓는 사업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 있습니다.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건데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 상업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LNG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한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는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LNG 구매처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신 보도대로 우리 정부가 이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1,200억 달러를 합쳐 1,96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정부 스스로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민주당 김성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2: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13: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12: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게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일말의 선처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14: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11: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0: 장윤기는 두 눈을 뜨고 책상만 응시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격리에 종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장윤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 항소해 주실 것을
2: 성창훈 유가족
1: 거고요.
2: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 피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처목성 등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0: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3: 장윤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법정을 나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목숨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통곡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4: 제 딸의 심장이 차디찬 바닥에서 외롭게
2: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4: 17년 동안 세상을 다 준 것보다 귀하게 키운 내 새끼가 왜 그렇게 참혹하게 떠나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며 심장이 멈춥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꿈만 떠온 재훈이가 그 무서운 순간에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도하여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늘로 간 재훈이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6: 의원들과 함께
7: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은 불참했습니다.
5: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단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8: 특검이
2: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입니다.
8: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걸 두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중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어떤 표결 방해 행위도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강요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며 이같이 밝힌 뒤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아침 공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계절의 시계는 밤사이 한 달가량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차가운 대륙의 공기가 비구름 뒤를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10: 비구름 뒤를 따라 북서쪽 5km 상공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2: K-웨더
10: 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9: 당장 아침 출근길부터 공기가 부쩍 차가워집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은 10월 하순의 날씨입니다. 특히 개천절 연휴까지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 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고 대관령과 강원 일부 지역은 0도 가까이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데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도 무척 클 것으로 보여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도 걸리기 쉽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황금 연휴를 지나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3: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2: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0: 자, 들으신 것처럼 합참 작전본부장이 단호하게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받아내기 위해 당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위고
3: 실제 예.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4: 환경과 물적 조건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가진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력 도발이나

0: 이런 거를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1: 예.
0: 두 번째는 북한이 가진 게 없고 사실 핵 말고는 잃을 게 없는 불량 국가이고 그래서
1: 예.
0: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나 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뭐 그런 집단이고 제가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인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던 걸 보도로 보니 김정은은 내 친구다.
1: 예.
0: 내가 있는 이상 김정은은 괜찮다.
1: 예.
0: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뭘 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고
1: 예.
0: 있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랑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일 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를 보면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1: 그렇군요.
0: 말씀드립니다.
1: 당위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치 않다. 그렇게 보셨고. 지금 북한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뭐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2: 그렇네요.
1: 예.
2: 지금 뭐 김여정 부장 이제 입장 발표에 의하면 자작극이고
3: 김경률 전
2: 나아가서는
3: 국민의힘
2: 2010년 고발에
3: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대해서도 이제 있어 왔던 인정했던 그런
1: 예.
2: 내용조차도 이제 번복을 한
1: 2015년
2: 상황인데,
1: 당시에 유감을 표명했었죠.
2: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2: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하원기 의원께서 말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뭐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상의 어떤 규정과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역관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상이하잖아요. 그런 여러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은 좁혀가지고 작전본부장의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실제로는 이제 처음 듣는 건데 이제 이렇게 화면
1: 네.
2: 문구로는 말고 우리 이제 군사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고 북측의 도발에 대한 적어도 군부 내군 우리 군사 내에
1: 예.
2: 어떤 수칙이 있을 텐데 북측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수칙의 한 단계일 수 있나 하는 좀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일상생활에 비유해 본다라면
1: 예.
2: 뭐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뭐 우리 오늘 장윤지 씨에 대한 어떤 선고도 1심 선고도
1: 예,
2: 있었습니다만은
1: 무기징역.
2: 예.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조치라든가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 넘어서 어떤
1: 아하.
2: 즉각되는 조처가 따라야 될 텐데 이게 상대방에게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낮은 수준의 행위에 대한 뭐 요구 혹은 처벌이 될 텐데 조금
1: 예.
2: 그런 면에서 인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적어도 우리나라 군부 내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조금은
1: 아하.
2: 의아스럽다 이런
1: 그렇군요.
2: 말씀을 좀 드리고
1: 그러니까 조금
2: 싶습니다.
1: 전에 이제 작전본부장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았고
2: 예.
1: 단호하게 들렸고
2: 네네.
1: 했으나 내용상 사과 요구? 이것 가지고 될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중에서 첫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까지 포함한 국방부 장관이나 군 당국의 강력한 규탄 메시지 이런 건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 요구하는 건 규탄 메시지가 아니라 소위 액션 플랜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김경률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춰보면 아까 장윤기 뭐 사건도 있었지만 뭐 이를테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칼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 그렇게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뒤그 사람이 피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안에서 경찰이 누구였냐면 기존에 자유주의 질서가 있을 때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적 토대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1: 네.
0: 저희가 MDL 이북을 넘어가서 지뢰를 매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전병력을 투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장병에 대한 희생이나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1: 네.
0: 선택하기가 어려운 옵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1: 예.
0: 방향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질서들이 해체함에 따라서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사정임을 국민들도 야당도 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좀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1: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는 데는 역시 이제 한 목소리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 대응 방법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상응하는 조치라는 말뿐인 립서비스로는
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5: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4: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그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1: 예,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 이야기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지뢰는 지뢰로 대응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아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한 네,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2: 뭐 우리 진 의원님은 조금 뭐 많은 뭐랄까요 논란도 불러일으켰었지만은 어제 발언이 있었고 좀 보니까 오늘 아침 발언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혹은 미온적인 것을 떠나서 넘어선 그런 것 조차로도 들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 뭐 제가 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유보하면서 역시 이제 야권에 뭐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조금 편을 들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어져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적 입장으로도 보여지지만 말씀처럼 조금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예.
2: 뭐 말씀처럼 이제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리고 참수 훈련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조차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난점도 있을 텐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이와 같은 적어도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군인들이 나서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갈래를 타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그러니까 뭐 저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려면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되긴 합니다. 북한 세게 규탄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노한 국민들 귀에는 이제 시원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정부 때 이제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게 뭐였냐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되는 걸로 되갚았죠. 북한이.
1: 예. 예.
0: 그 강경한 대응을 윤석열 정부 내내 했지만 돌아오는 건 오물풍선 그리고 뭐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무인기 그 용산 대통령실 주변 막 맴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집권했을 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에서 많이 곤혹을 치렀고요.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무슨 김정은 참수훈련에 착수하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안보를 정쟁 아이템으로 삼기 시작하면 국가 공동체가 많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1: 예.
0: 서로 집권했을 때 이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고 있다면 안보에는 예. 여야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 이제 2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뾰족한 대응이 없다. 근데 이제 11년 전에 2015년 목함지뢰 그때는 이제 그 대북 확산기를 이제 즉각 틀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이제는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게 네.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대응 방송을 또 하고 네. 지금 효과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은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한편에 이제 딜레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또 대응을 하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받는 건 이제 우리 이제 민간인이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반론을 또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제 젊은 장병들이 이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지금 아까 지적하셨지만 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0: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자유진영이라든가 과거 우리 천하만 한때는 이제 많은 이제 우방들끼리 공동 보조가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많은 이제 국제 간의 협력 조사,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조사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뭐랄까요? 도덕적인 규탄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늘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좀 뜬금없고, 왜 쟤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규탄, 진영별로 세계적인 진영 내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불가능하다라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최소한의 자구책,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자구책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보복 조처들은 조금 필요치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이게 이제
0: 딜레마는 충분히
1: 우리
0: 인정합니다.
1: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한심한 논쟁들을 여기서 재탕할 이유는 없으니까 제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빼고 한 1년 타임라인으로 치면은 2025년 9월에 이미 이게 위성으로 식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승 합참의장 얘기로는 2025년 10월에 이미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유엔사가 사실은 조금 미적거렸죠. 유엔사가 사실은 말이 유엔사지.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관
2: 네, 그렇죠.
1: 그
2: 같은
1: 겸직하는
2: 사령관이
1: 조직이잖아요.
2: 겸직하죠.
1: 사실상 미국 측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 11월 17일 어떻게 했냐면 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해요. 이게 요 문제 때문이거든요. 의제 하나가 MDL 위치인식 차이 해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넘어와서 막그 지뢰매설하고 있는데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 판문점에서 만나서 조율하자. 이게 하나의 의제였고 두 번째 의제는 이거 조율 안 하면 DMZ 내에서 우발 충돌 일어난다. 그러면 둘다 피해 일어나니까 이거 방지해야 된다. 요거 논의하자고 이제 그때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무응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하고 물론 유엔사는 좀 미온적으로 굴었습니다. 뭐 중화기 배치 안 됐으면은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이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간헐적으로 나오던 뉴스들이. 그래서 9월 14일에 지뢰매설 가능성을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사고가 났던 9월 21일에 유엔사와 합동조사용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유엔사나 미국 측에도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군에만 전부 다 책임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2: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했고 군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여야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 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메시지가 안 나올까요?
0: 그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세 분이 다 이제 동의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야의 구분도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인식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조금은 불만이라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어떤 태도? 이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뭐,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체포령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때 조금은 미온적인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추측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2: 좀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제 어제입니다. 29일인데. 그런 게좀 부담이 됐을까요? 어떻게?
1: 물론 그럴 겁니다. 그 사실 남북 뭐 합동훈련, 연합훈련 이거 축소한 게 남한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가 한 거고 이번 유엔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이 기울어져 있고 미국이 저런 식으로 비합리적 입장으로 나오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 그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과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또그 패싱 나가는 거에 대한 딜레마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물적 조건과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신중해지고 또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이 어제 X에 올린 일일 종합 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이 단속 성과를 홍보하려고 이제 올릴 이제 화면인데 이게 선.

0: 청와대 특검 보고하고 이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1일 종합 상황 보고, 저 오른쪽 위에 대외비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것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던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재검표, 지금 바로 저 부분인데요. 한 문장의 윗부분만 지금 이제 쭉 보이고 있는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논란을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대응도 청와대 측에 이제 대응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랄까 뭐 의심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외비 문건이 이와 같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이에 대한 이제 청와대의 태도가 뭐였었냐면 대통령은 괜찮다. 예.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래의 내용들로 이제 추정컨대 예. 선관위 특검을 대통령이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뭐랄까요 특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독립성을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들이 특별한 어떤 선관위 활동 중에 일부만을 경찰이 보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국민들로선 좀 궁색하죠 예. 조금 뭐랄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 야 대통령 그래도 괜찮다 이것은 과거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투표장에서 대통령께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휘두른 거 난 괜찮아 했던 그 실제 발언들 예. 두 번째는 이걸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너무 이렇게 나중에 짜맞추기식의 그런 것들 아닌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국민들의 눈에 보이고 들린 사안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제 궁색한 변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은 예.
0: 그러니까 내용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윗부분만 보였던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하고 뒤에 다섯 글자가 더 있는데 요거 이제 해석을 못 하고 이렇게만 네. 본다면은 마치 선관위 특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청와대의 오늘 해명은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서 충돌 우려가 사라졌다. 그런 내용의 경찰의 치안 보고 내용일 뿐이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저기 김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점이 두 개인데 대외비 도장이 찍힌 저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 업무 규정상의 1급, 2급, 3급 뭐 비밀 유지에 법률적으로 구속받는 저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래 등급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하는 대외비 문서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저게 그런 거잖아요. 공직 기강으로 묶는 규율인데 청와대 내부에 네. 청와대 내부에 있는 뭐 직원들 고위 공직자들은 전부 다 공직 기강으로 묶이는데 대통령만 예외라고 하면. 기강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거는 처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될 것 같고 예. 내가 부적절하게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게 나는 그 기밀 문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수치나 통계 수치나 아니면 대외비는 해제하고 올렸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담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1.1 상황 보고인데 저게 특검 수사 자료는 실제로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한 것은 저 문장이 완결된 문장이 뭔지를 공개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고요.
0: 마지막 다섯 개 단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2: 그러니까요. 저게 청와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공개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공개돼도 괜찮은 문건인데 청와대 내부의 공직 기강으로 묶는 규율이라면. 대통령께서 저거 그냥 한 줄 뭔지를 공개해버리면 그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침마다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 문건이 이제 그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데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추 시장 강하게 반발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법리와 사실, 증거에 기초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추경호 시장이 계엄 비상계엄 당일날 뭐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요 논란이 이제 한참 있었죠. 요게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그렇게 이제 특검은 보고 20년을 구형을 한 건데. 네. 예.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야기와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이제
4: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1: 뭐 중대성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을 다 국민들도 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판단이 내려졌고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여러 가지 적용된 법률에 대한 세세한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저 역시 어떤 특검에 이 예.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20년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20년이라면 뭐 적어도 제 생각으로 내란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하게 이제 복무했다라는 건데 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 추경호 전 대구시장의 이 내란 종사와 관련해서 완전히 네. 무죄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 그렇군요. 추경호 의원도 추경호 의원인데 지금 이제 일단 선거는 이제 다음 달로 1심이지만 1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지금 국민의힘 위기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 재판도 이따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예. 홍준표 전 시장은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당 해산을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4: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뭐 전 상근 부대변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대 정당에서 네. 정당 해산 막 으름장 놓는 건 별로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법률적으로 정당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창당하면 어차피 다시 그분들 그대로 의원 원내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해산하고 말고는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지 법으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추경호 시장께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휘해서 그다음에 본회의장으로 이끈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휘할 의무가 있는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황상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 몇 번 하고 난 뒤에 그걸 방해한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되고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데리고 본회의장에 정확하게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추경호 시장이 그거 하나 판단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뭔가 납득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특검은 내란 주요 임무 정사 혐의로 묶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네. 재판부가 증거에 입각해서 타당하게 예. 합리적으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결심이 있었고 이제 다음 달 10월에 이제 선고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 경찰청이 2년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또 내부 기강을 다잡을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들이 내일 경찰청에 집결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일선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지휘관들이 전부 모여 얼굴을 맞대는 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취임했던 재작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으로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을 지휘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로 읽힙니다. 회의에서 김 대행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사력에 대한 의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6: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5: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 준비되는 등 경찰권 통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부실 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의혹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건 회피 제도와 사건 문의 금지, 수사심사관 배치 등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업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휘관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두고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 검사,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었던 윤 검사는 사의 표명 즈음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차장 검사도 글을 올려 밖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항상 응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건데 나머지 합동 수사본부도 자연스레 소멸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 수사팀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8: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
4: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7: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족 등을 향한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피의자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운영 종료는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의 합수본 활동에 증거 능력 등 위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9: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합동수사본부의
4: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10: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7: 나머지 검경 합수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관이 합수본은 특검이 출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금융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합수본도 오는 금요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11: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에 한정해 검사가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수사 준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일반 송치 사건 처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합동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0: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아무 보완 대책 없이 모레 시행을 앞뒀다며 정부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원총회를 내일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백 상태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문 폐차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의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감히 지명 철회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금명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뉴스 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과 멕시코 순방에 앞서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청을 앞두고 패를 무르는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본인이 눈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후폭풍이 스크린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에 유튜버들이 리뷰 영상을 삭제하고 출연 배우가 광고하는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SNS엔 비난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불똥은 영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에까지 튀었습니다. 주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업체의 햄버거를 사지 말자는 불매 주장까지 등장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했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관련된 곳까지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자극적으로 다룬 콘텐츠들도 온라인에 쏟아지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 이런 악질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2: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1: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끄집어내서 선동을 한다. 사탄도 울겠다. 사탄도 울겠어.
0: 여기에 감독 퇴출이나 영화 상영 중단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작품에 대한 비판과 제재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공격할 수 있는
2: 최창렬
3: 거예요.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3: 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든지 이걸 법률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건 좀 별개 문제 아닌가요?
0: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SNS 시대.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쉬워졌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3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인가 좌익 선전영화 후원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영화의 중소기업은행은 20억 원, 한국산업은행은 펀드 출자로 4억 원을 투자했고 제작사에는 중소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 5천만 원, 산업은행 펀드엔 140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주도로 노후화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들이 2년 9개월여 만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구와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공급 규모는 18,000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민 제안을 거쳐 상향식으로 이뤄졌으며 후보지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사 비율은 대부분 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시장금리가 오른 점을 토대로 향후 주담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예금은행 대출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 4.66%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기 지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 등이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변동형 금리는 석 달 연속, 고정형 금리는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출 비중은 고정형이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고정형의 대출 비중 상승은 지난달 변동형 금리의 상승폭이 고정형보다 더욱 컸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상승폭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9월달
2: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입니다.
6: 20bp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5: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4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4.76%를 기록하는 등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도 4.3%로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을 통틀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면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7개월 만에 오른 1.19%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요즘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이렇게 거리나 공원을 뛰는 러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 뒤 SNS에 오운완, 즉 오늘도 운동 완료 인증샷 올리는 것도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열풍에도 30대 남성의 60% 가까이가 비만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도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

0: 이상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30대 여성은 28%, 40대 여성은 31%가 비만이었는데 모두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함께 조사된 건강 행태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영양소 가운데 지방을 섭취하는 비중도 남녀 모두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조사보다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남녀 그리고 30대 여성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닝 그리고 오운완이 반짝 유행에 그치거나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저녁엔 야식보단 잠깐 밖으로 나가서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며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관련형 일반 담배 흡연율이 30% 가까이 감소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관련 제품의 흡연율은 23.9%에서 17%로 29% 감소한 데 반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3%에서 4.8%로 109%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재작년보다 1%포인트 감소했지만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49.5%로 2.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 부산의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의 귀향이 실패했죠. 그물을 제작해서 다시 유도작전에 나서기로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 상어나 고래가 얕은 바다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대대적인 구조작업이 벌어지는데 자칫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독일 북부 해안가 모래톱에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멈춰 있습니다. 독일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혹등고래 팀입니다.
3: 고래가 기력을 회복해서 스스로 헤엄쳐 갈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연구소 전문가입니다.
2: 한 달이 넘게 얕은 바다에 갇힌 팀이는 여러 번의 구조작업이 실패로 끝나자 결국 바지선까지 동원해 서식지인 노르웨이 앞바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3: 상륙 후에 며칠 동안 스스로 215km나 이동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주 환경부 장관입니다.
2: 지난 2022년에는 프랑스 센강의 숨은 부근에서 벨루가 고래가 고립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벨루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끌어올려 구조에 나섰지만 상태가 나빠지면서 끝내 안락사됐습니다.
3: 이송 도중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곤란 상태여서 분유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의사입니다.
2: 물론 무사히 구조에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석호에 갇힌 백상아리 그레텔은 보름여 만에 무사히 바깥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그레텔을 보기 위해 석호 일대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거나 배로 쫓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북항이에 대해 한 시민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전산에 지난 25일 개인 명의로 북항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표 출원 심사관 배정에 보통 6달 정도가 걸리고 최종 심사 결과 통지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묻니다. 대치동 학원가 등 5곳이 대상인데요. 제도 운영 첫날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4: 젊은 여성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대치동 학원가를 가로지릅니다. 한창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시간이어서 인파 사이를 지나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5: 킥보드 없는 걸로 이용하는 도로라서 이 팜플렛 내용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6: 네, 몰랐어요. 네.
4: 킥보드 없는 거리 정식 운영 첫날이지만 아직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이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서울시와 강남구, 경찰이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습니다.
7: 여기 블럭은
8: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7: 택수 업계에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평소에 타면은 좀 잘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4: 서울 대치동 학원가와 연신내 로데오 거리, 위례 트랜짓몰 보행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기존 시범 운영 지역이던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까지 더하면 모두 다섯 곳에 이릅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두 명이 마주오던 모녀를 덮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고려해 킥보드 없는 거리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제한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개도만 해도 킥보드 위협이 많이 줄었다는 시민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당분간 단속보다는 개도와 홍보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글로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RM이 박물관에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RM이 어제 박물관 후원단체인 국립중앙박물관회를 통해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RM의 후원금은 국립중앙박물관회가 박물관 소장품을 사거나 기증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0: 한밤중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 아찔한 사고를 낸 건 치매를 앓는 80대 운전자였는데요. 당시의 역주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9: 한적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강한 불빛이 나타납니다. 쏜살같이 내달리는 역주행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0: 가운데 분명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나도 100km 정도 달리고 그 차도 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9: 80대 A씨가 몰던 차량은 한밤중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7km나 역주행하다 결국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A씨와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부딪히기 직전 방향을 틀면서 정면 충돌은 피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0: 얼마나 놀랐는지 죽사했을 목격자입니다. 것 같은데 그 속도에 정면 충돌을 했으면.
9: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뻔한 아찔한 사고를 낸 A씨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A씨 가족은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을 불송치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당시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술에 약을 타서 남편을 살해하려던 태권도장 40대 여직원과 범행을 도운 20대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장의 20대 여관장 B씨와 남편을 죽일 방안을 모의했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B씨가 약물을 탄 소주병을 마련했고 A씨가 집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우편함을 통해 전달받아 남편이 마시게 하려던 겁니다. 이후 B씨가 흉기로 A씨 남편을 다치게 해 경찰에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예비와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출소한 뒤 5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관장에게 폭행당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협박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내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 아파트 40층 높이 상공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초고층 빌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남성. 발 아래 안전망 하나 없이 오로지 허리에 연결된 안전줄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내딛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데 줄 위에 그대로 들어눕기까지 합니다. 강심장의 주인공은 줄타기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건너간 최초의 인물, 에스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입니다. 얀 루스가 내일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와 코리아나 호텔 옥상을 잇는 외줄타기에 도전합니다. 외줄은 160m 길이로 지상 120m 높이에 설치되는데요. 이곳에서 걷고 뛰는 건 물론 다양한 고난도 묘기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이 같은 고공 슬랙라인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건 처음입니다. 슬랙라인은 두 지점 사이에 설치한 평평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걷거나 뛰고 회전하는 스포츠인데요. 루스는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에 세 차례나 오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테랑 선수에게도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3: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바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줄을 고정하고 설치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걸을 때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0: 내일 공연은 오후 1시와 4시 각각 30분씩 진행될 예정이고 별도의 입장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광화문 대형 전광판,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선 루스가 기존의 기술에 한국 전통 줄타기에서 받은 영감을 접목해 색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얀 루스의 거대하고도 아찔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21일 서부전선 북한 지뢰 폭발 당시 국군 보디캠 영상에는 이 참혹한 현장과 처절했던 대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신청한 국회의원들이 당시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6: 처절하게 밖으로 한
3: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환자를 후송 그해 나오는 작전이 예. 눈물겹더라고요.
12: 예, 예.
6: 그러니까 대대장 같은 경우는 걸을 수가 없고 거의 하니까 간이로 이그 만들어서 이저 뭡니까 들 것. 것을 간이로 나무로 해고 전투복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2: 예.
6: 그 응급지열하고 하는데 네 명이 들 수가 없으니까 좁은데
12: 네, 네.
6: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한 명은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두 부축해 오다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12: 예.
6: 내가 기어가겠다고 하고 대신 대대장을 그 모시고 오라 하면서 거기 또 언덕이지더라고요.
12: 예.
6: 언덕을 기어 오르는데 다리는 엄청 중상을 입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12: 예.
6: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주고 아주 그 처절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12: 예.
6: 그 상황에서도 전우회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저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 했더니 앞에 있는 국민의힘 앞에 있는 의원들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1: 경찰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 2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일반 이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0: 지뢰를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 대통령과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2: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1: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북한이 올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 20여 회, 9월은 30여 회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 한 달의 경우 30번 넘게 침범이 이루어져 사실상 매일 월선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등의 순으로 대응을 하는데 최근엔 순찰조로 보이는 북한군의 월선에 경고 사격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비핵화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당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4: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덕분에 자신의 임기 동안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4: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3: 김 위원장과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지 않겠다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 신변도 안전할 것이라는 점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8개월로 접어든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4: 전쟁은 곧 끝날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고 유가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북한은 왜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일말의 선처를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1: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장윤기는 두 눈을 뜨고 책상만 응시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격리에 종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장윤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6: 지금 판결에 대해서 검찰 항소에
4: 유가족
6: 주실 것을
4: 법률 대리인입니다.
6: 드릴 거고요. 피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참혹성 등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1: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서 후원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무죄 근거로 내세우는 걸 두고 명태균 씨가 명백한 오독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명 씨 측은 오늘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명 씨는 해당 진술서에서 김한정 씨가 제출한 자신과의 통화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이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2021년 3월 4일에 당 후보로 확정됐고 김 씨와의 통화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면서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기존 언론 기득권자들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진실을 알리고 살려주고 이끌어준 건 모두 SNS라고 부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현장 방문, 루즈벨트식 노변 정담, 유튜브 생방송이든 형식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우리나라에선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딴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테러를 당했죠. 타이완에선 지난 5월 말 시진핑 풍자 공연장에 오물을 뿌린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 노란 봉지에서 무언가 꺼내 던지자 흰색 액체가 터져나옵니다. 페인트에 섞은 분뇨를 뿌리고 달아난 겁니다.
4: 우린 내가 엄청 심했습니다. 메탄가스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옆집에서도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인가 봤습니다.
7: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코미디 클럽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주석을 풍자하는 만담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추가 특별 공연이 열린 곳입니다.
4: 헌법을 바꾸어 황제를 칭하고 악법을 강행해 홍콩 봉기를 일으켰고 그해 연말에는 우한 폐렴도 생겼죠. 타이완 코미디언입니다.
7: 타이완 검찰은 오물을 투척한 궈 씨와 범행을 사주한 류 씨 등 붙잡힌 두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212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의 탄압 범죄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4: 류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권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7: 지난 추석 연휴 첫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도 비슷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1: 중국인 피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본국으로 도망쳐 해외 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둘러싼 국가적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현지 시간 29일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는 득보다 폐해가 더 많았다며 오는 11월 계획된 영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 파트너들과 영국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생각하는 여러 옵션을 제시하겠다며 합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불을 지르고 학교를 봉쇄하면서 경찰과 유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프랑스 전역의 수백 개 학교에서 긴 수업 시간과 열악한 학습 환경, 교사 부족 등에 항의하며 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여름 폭염에도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수면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며 교육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고 귀국한 안세영 선수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또 전성기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배드민턴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를 축하하는 풍선 선물을 받고 더욱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3: 이번 아시안게임도
4: 안세영 선수입니다.
3: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2: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 세계 선수권 대회, 2024 파리 올림픽,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2연패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3: 배드민턴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성기라고
4: 안세영
3: 하기에는
4: 선수입니다.
3: 아직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 24년 만에 아시안 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낸 이소희 백하나는 항저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 저희가 항저우 때는 은메달을 따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이번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6: 네, 저도 이제 하나 말대로 이번에 이제 은메달의 아쉬움을 이번에 좀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2: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인 유태비는 깜짝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 물론 저도 조금 가능성이
4: 선수입니다.
7: 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은 했어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선수들은 2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의 꿈을 품고 다시 한번 달립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0: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가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행에 성공했습니다.
1: 엄지성이 두 골을 모두 도왔고 역시 유럽파인 이영준과 배준호가 연속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8: 대표팀은 5백을 세운 중국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전반 23분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중국의 왕위둥이 절묘한 트래핑에 이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던 이영준이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강상윤을 투입하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의 역습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대표팀을 구한 건 역시 엄지성과 배준호 두 해외파였습니다. 배준호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결승행을

0: 결정지은 역전골입니다. 남은 10여 분을 잘 지켜낸 선수들은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23세 이하에서 중국에 당한 2연패의 사슬도 끊어냈습니다. 대표팀은 토요일 저녁 열리는 결승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에만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지급된 금액만 한 해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요건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즉 약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잦은 퇴사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시 금액을 깎는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대폭 늘려 단기 입퇴사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9월 3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 이 하이패츠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0: 히마리라는 이름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히마리가 없니?
2: 히마리 맞죠?
1: 맞습니다. 지금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예요. 2011년 일본에서 태어났고 올해 나이가 겨우 15살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9월 25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첫 번째 연주를 담은 음반 데뷔 를 발표했습니다. 13살 때 녹음한 거라고 하네요.
0: 방금 들은 쇼팽의 야상곡도 바로 그 새 음반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13살 때 베를린 필과 연주를 했다니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이 히마리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이었대요. 13살 때보다. 신동이란 말을 들으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대요.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6살 때 이미 프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2022년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라고 해요.
0: 아 이런 거 보면은
1: 천재가 있어.
0: 제2의 인생 이런 거 있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몇 회 차냐 막 이렇게.
0: 클래식 음악계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신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에는 그런 연주자들이 많았죠.
1: 아무래도 그 첼로는 악기가 크니까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은 그래도 어린이가 하기에 그리 크지 않으니까 좀 가능하나 싶은 게 아닌가 싶고 저희 신동을 조금 보면 장영주 씨가 있고 아까 히마리 씨 있었잖아요. 네. 일본에 또 미도리 씨가 있고 히마리 미도리. 이 장영주 씨는 8살 때 미도리 씨는 11살 때 뉴욕 필과 연주했고요.
0: 신동이라는 말이 어린 연주자에게는 굉장한 찬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히 10살로 사는 게 아니고 20살도 되고 30살도 되고 40살도 되고 하고 70살도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신동이 등장했지만 성인이 된 뒤에 세계적인 연주자로 남는 분들은 별로 없대요.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이제 미도리 씨랑 장영주 씨는 신동으로 출발했는데 그 수식어를 넘은 거고요. 자기가 자기 수식어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렵죠.
0: 어렵죠. 히마리도 이제 막 그 긴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난해 세계적인 음반사 데카 클래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히마리 씨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역대 최연소 여성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계약과 함께 처음 발표한 음악이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이었고요.
0: BJ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선율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화려한 바이올린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기교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곡인데 이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기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게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예, 앞에서 미도리와 장영주를 이야기했는데 히마리에게도 지난해 그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이었어요.
0: 히마리가 그때도 겨우 13살이었어요.
1: 맞아요. 네. 2025년 3월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나섰습니다. 히마리는 이 무대로 베를린 필 정기 연주회에 협연한 역대 최연소 아시아인 솔리스트가 됐습니다.
0: 장영주가 베를린 필과 협연한 것이 언제였죠?
1: 1994년 장영주 씨도 13살이었어요. 근데 몇 달 차이였대요. 그걸로 히마리 씨가 최연소 타이틀을 가져갔고 장영주 씨는 그때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했고 31년 뒤에 2025년 13살의 히마리가 그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주가 이번 음반에 수록된 거고요.
0: 그럼 이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에니에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히마리의 바이올린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목요일 푸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범죄 도와요.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훈이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제 식구를 감싸겠다고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행태에 의문을 참을 수 없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아직까지 저에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채원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고 그 차갑고 무서운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너와 함께할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사랑한다, 태연아.
2: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3: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건데 나머지 합동수사본부도 자연스레 소멸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5: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4: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족 등을 향한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피의자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운영 종료는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의 합수본 활동에 증거 능력 등 위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6: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4: 나머지 검경 합수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관이 합수본은 특검이 출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금융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합수본도 오는 금요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에 한정해 검사가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수사 준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일반 송치 사건 처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합동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전국 수사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경찰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0: 최우선으로 삼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고 귀국한 안세영 선수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아직은 전성기가 아닌 것 같다는 겸손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배드민턴 안세영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를 축하하는 풍선 선물을 받고 더욱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3: 이번 아시안 게임도 일본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굉장히 2연패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2: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3 세계 선수권 대회, 2024 파리 올림픽,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2연패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3: 배드민턴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 24년 만에 아시안 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낸 이소희 백하나는 항저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 저희가 항저우 때는 은메달을 따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이번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5: 네, 저도 이제 하나 말대로 저번에 이제 은메달의 아쉬움을 이번에 좀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2: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인 유태비는 깜짝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 물론 저도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은 했어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선수들은 2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의 꿈을 품고 다시 한번 달립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0: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가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행에 성공했습니다.
1: 엄지성이 두 골을 모두 도왔고 역시 유럽파인 이영준과 배준호가 연속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7: 대표팀은 5백을 세운 중국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전반 23분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중국의 왕위둥이 절묘한 트래핑에 이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던 이영준이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강상윤을 투입하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의 역습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대표팀을 구한 건 역시 엄지성과 배준호, 두 해외파였습니다. 배준호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결승행을 결정지은 역전골입니다. 남은 10여 분을 잘 지켜낸 선수들은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23세 이하에서 중국에 당한 2연패의 사슬도 끊어냈습니다. 대표팀은 토요일 저녁 열리는 결승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0: 아시안게임이 종반으로 향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 양궁과 유도 등이 시작됐습니다.
1: 양궁 컴파운드에서 박정윤이 혼성과 여자 단체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냈고 유도 장세윤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8: 양궁 컴파운드 혼성 단체 결승. 157대 157로 맞선 슈도프에서 박정윤이 10점. 인도 선수들도 차례로 10점에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용의 화살이 9점에 꽂히면서 우리나라가 은메달, 인도가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어린 시절 내려놓았던 활을 성인이 돼서 다시 잡은 박정윤은 박예린, 강현섭 함께 나선 여자 단체전에선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역시 준결승에서 인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3, 4위전에서 타이완에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15살 중학생 강현선은 우리나라 양궁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유도 첫날엔 여자 52kg급의 장세윤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 번 만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일본 선수를 준결승에서 꺾고 결승에 오른 장세윤은 반대로 세 번 모두 승리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카담 보엘바를 맞아 연장에서 세 번째 시도를 받고 아쉽게 패했습니다. 레슬링 그레코로마녕 최중량급의 김민석은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메달의 역사를 썼습니다. 가슴 근육 파열에도 수술을 미루며 열정을 불태운 김민석은 16강전 패배 이후 패자부활전과 동메달 결정전을 거쳐 귀중한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은 볼더링 결승에서 첫 과제를 0점을 받았지만 2, 3번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속도를 겨루는 여자 스피드 4에선 정지민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1: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지뢰의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뢰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고 북한군은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며 이를 빌미로 실사격하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지뢰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똑 닮은 한국의 저급하고 졸렬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낸 겁니다. 한국이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주요 정황으로 지목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지뢰 매설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취지를 읽힙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부대에 보냈고 우리 군 3군단 21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명분을 미리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21사단 지역에서 계속해서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일부러 특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21사단 상군단 지역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2: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응 조치를 가정한 보복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우리 군과 유엔사의 최종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5: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담화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4: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7: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4: 대외적 상황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0: 2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1: 군과 유엔 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2: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4: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5: 물론입니다.
4: 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5: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이 올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에 20여 회, 9월은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상습적으로 월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9월에 한 달의 경우 30번 넘게 침범이 이뤄져 사실상 매일 월선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이 남측 지역에 조성한 지뢰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지점 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추가지뢰 매설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부대에서 사고 반년 전부터 무인 지뢰 탐사와 제거에 쓰이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병 안전을 언급하며 직접 대대적 홍보도 했고 올해 관련 예산만 1,000억 원 넘게 배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6: 최근 군 당국이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KR-1입니다. 직접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목함 지뢰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서 장병 안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함 지뢰와 같은 비금속 지뢰도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험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속 기동할 수 있게끔 고출력 모터를 동원해서
6: 그런데 이 무인 로봇, 최근 DMZ 지뢰 사고를 당했던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에서 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대가 보급돼 DMZ 수색로 개척 임무가 있던 지난 21일에도 활용 가능한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야전에 최초 도입된 KR-1 국방은 탐지제도 로봇에 실제 운영 부대를 대상으로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했던 작전을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6: 이번 임무에서 해당 로봇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YTN 질의에 군 당국은 당시 사람 키보다도 높은 수풀 지형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9: 장병 안전을 위해 지뢰탐지 무인 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왔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보안 과제가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6: 관련 예산 투입도 적극 이뤄지고 있는데 군은 올해 이 무인 로봇 양산과 실전 운용을 위한 예산을 1132억 원 배정했고 내년에는 500억만은 1600억 여원 규모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피해를 막겠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천억 원이 쓰인 무인 로봇이 사실상 배치 초기부터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사고 격리 조사와 함께 임무 전 로봇 투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11: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10: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6: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0: 치하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1: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포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순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3: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4: 물론입니다.
3: 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4: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북한군이 남측 지역에 조성한 지뢰 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 지점 외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추가 지뢰 매설 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 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군 전방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 가차없이 보복하겠다며 대응지침은 이미 국경부대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며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6: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담아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7: 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5: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8: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5: 대외적 상황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0: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푸게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1: 이처럼 DMZ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여야는 적반하장이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지뢰 폭발의 책임을 남측에 뒤집어 씌우는 북한 김여정 성명에 여도야도 들끓은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보다 자작극 운운하는 태도를 더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고
3: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2: 국민의힘은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을 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4: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입니다.
2: 발뺌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야당은 물론 신중론을 유지해오던 여당까지 발끈한 건데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제각각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고리로 전 정권 책임론으로 역공을 폈고
5: 초기에 딱 잘못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경고사격만 하고 말았어요. 내란을 꿈꾸면서 생강 공밭대가 있었잖아요.
2: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본질이라며 늑장조사 은폐 의혹을 띄우는 데 부심했습니다.
6: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는 철저히 미뤄졌고 현장 조사는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2: 소관부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집했지만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방적 소집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7: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은폐 의혹에 전 정권 책임론까지 책임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른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입은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사단이 무인으로 지뢰를 탐지하거나 제거가 가능한 로봇을 보유하고도 임무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YTN에 육군 25사단이 지난 3월 이후 폭발물 탐지 제거나 지뢰 탐지 작전에 쓰이는 로봇인 KR-1 두 대를 보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군은 DMZ 사고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8일에 공개한 영상에서 KR-1이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여줄 거라 홍보했고 방위사업청도 지난 3월부터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금속 지뢰와 비금속 지뢰인 목함 지뢰를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은 위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향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부상 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9: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가 일단

0: 3천억이 된 건 제 판단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1: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단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아침 공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있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은 10월 하순의 날씨입니다. 특히 개천절 연휴까지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 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고 대관령과 강원 일부 지역은 0도 가까이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데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도 무척 클 것으로 보여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도 걸리기 쉽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황금 연휴를 지나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뢰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고 북한군은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며 이를 빌미로 실사격하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똑 닮은 한국의 저급하고 졸렬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낸 겁니다. 한국이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주요 정황으로 지목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지뢰 매설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취지를 읽힙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부대에 보냈고 우리 군 3군단 21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명분을 미리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21사단 지역에서 계속해서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도 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일부러 특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21사단 상군단 지역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2: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응 조치를 가정한 보복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우리 군과 유엔사의 최종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5: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담아야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4: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7: 정전협정 이번 행위로 명확하게

0: 판단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눈치를 더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 대외적 상황 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푸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2: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강현우 합참장전본부장은 어제 대북입장 발표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8월과 9월 두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 20여 회, 9월은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상습적으로 월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9월에 한 달의 경우 30번 넘게 침범이 이뤄져 사실상 매일 월선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이 남측 지역에 조성한 지뢰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 지점 외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추가 지뢰 매설 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 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한 540억 달러를 포함할 것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의 이번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8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텍사스주의 6기가와트급 발전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테일러 로저츠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고 알래스카의 엄청난 자원 잠재력을 해제하며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르네상스를 가속하겠다는 취임 첫날 공약을 실현할 주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4: 하이리스크 사업이고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의원님 알다시피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앞서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서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하고 원전 8기를 짓는 사업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 있습니다.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건데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 상업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LNG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한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는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LNG 구매처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신 보도대로 우리 정부가 이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1,200억 달러를 합쳐 1,96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정부 스스로 수익성의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일단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8: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친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2: 물론입니다.
1: 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2: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감시 태세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북한이 올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 분계선 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에 20여 회, 9월에 30여 회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북한군이 남측 지역에 조성한 지뢰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 지점 외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추가 지뢰 매설 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 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 전방 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 가차없이 보복하겠다며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 부대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담화를 낸 건 로키, 즉 절제 기조로 담화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주로 군부였지만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담화를 통해 이번 폭발 사고를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 주장한 건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3: DMZ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여야는 적반하장이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4: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지뢰 폭발의 책임을 남측에 뒤집어 씌우는 북한 김여정 성명에 여도야도 들끓은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보다 자작극 운운하는 태도를 더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고
6: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5: 국민의힘은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을 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7: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입니다.
5: 발뺌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야당은 물론 신중론을 유지해오던 여당까지 발끈한 건데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제각각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고리로 전 정권 책임론으로 역공을 폈고
8: 초기에 딱 잘못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경고사격만 하고 말았어요. 내란을 꿈꾸면서 생강 공밭대가 있었잖아요.
5: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본질이라며 늑장조사 은폐 의혹을 띄우는데 부심했습니다.
9: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는 철저히 미뤄졌고 현장 조사는 증거를 훼손할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5: 소관부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집했지만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방적

0: 소집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1: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은폐 의혹에 전 정권 책임론까지 책임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 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5: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4: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1: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3: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특검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7: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불참했습니다.
6: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8: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3: 우리
4: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3: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2: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0: 국무원은 북한이 서둘러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에 대해 로우키, 즉 절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이번 사고를 우리 측 자작극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당장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3: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4: 유영하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이 자작극이라고
4: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5: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2: 로우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6: 정전협정 이번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4: 이말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6: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2: 대외적 상황 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푸게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8: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7: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9: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임상시험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

0: 가해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1: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0: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게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익제보자 A씨가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권력 연락을 해 그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2년여 만에 전국 경찰수사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을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전국 경찰수사지휘관들이 오늘 경찰청에 집결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일선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새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지휘관들이 전부 모여 얼굴을 맞대는 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취임했던 재작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으로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을 지휘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로 읽힙니다. 회의에서 김 대행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사력에 대한 의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과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5: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3: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 준비되는 등 경찰권 통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부실 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의혹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건 회피 제도와 사건 문의 금지, 수사 심사관 배치 등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업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휘관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 검사,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윤 검사는 사의 표명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차장 검사도 글을 올려 밖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항상 응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6: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일말의 선처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장윤기는 두 눈을 뜨고 책상만 응시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격리에 종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장윤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2: 2심 판결에
3: 송창은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2: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피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참혹성 등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1: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0: 이렇듯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언젠가 장윤기가 사회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건 정의가 아니라며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습니다. 나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법정에서는 고 이채원 양 어머니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5: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3: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5: 이 판결은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여야 합니까?
4: 그동안 유족은 물론이고 10만 명 넘는 시민이 장윤기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도 장윤기가 사회에 나올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 가석방의 가능성이 무기징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4: 유족들은 반성 없는 장윤기 태도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 동료에게 성적 취향을 언급하는 등 반성문을 세 번 낸 것과는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경찰관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도 불거져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5: 하지만
3: 고 이채원 양
5: 엄마
3: 어머니입니다.
5: 아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너와 함께할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사랑한다, 재원아.
4: 유족들은 딸을 살해했고 두 명을 더 해치려 한 장윤기가 사회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법 정의인지 묻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7: 가을비가 그친 뒤 오늘부터는 아침 공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0: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계절의 시계는 밤사이 한 달가량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차가운 대륙의 공기가 비구름 뒤를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9: 비구름 뒤를 따라 북서쪽 5km 상공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8: 당장 아침 출근길부터 공기가 부쩍 차가워집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은 10월 하순의 날씨입니다. 특히 개천절 연휴까지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0: 일부 지역은 올 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고 대관령과 강원 일부 지역은 0도 가까이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데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도 무척 클 것으로 보여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도 걸리기 쉽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황금 연휴를 지나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역대 최대인 63조 2천억 원으로 전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지난 4월 추경 편성 때보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 초과 세수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을 반영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4월 추경 예산 때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세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세수를 반영한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인세는 세수가 대폭 증가하며 52조 원 늘어난 136조 원, 소득세는 152조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 영향으로 부가세는 89조 원, 증권거래세는 1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예측됐습니다. 초과 세수가 60조 원을 넘기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초과 세수 규모는 56조 2천억입니다. 추가 세수로 적립되는 162조 원에 초과 세수분을 모두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18조 원이 넘게 됩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 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을 늘리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영일 부총리 주재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온석입니다.
4: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0: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10월 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중에서 2악장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허바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10월 1일 목요일 듀에토에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중에서 2악장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허바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클래식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1: 방금 들으신 곡도 이 국군의 날과 어울리는 음악이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중에서 방금 들은 2악장에는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같은 타악기가 등장하면서 당시 군악대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0: 국군의 날에 어울리는 클래식 두 번째 곡은 실제 전투를 음악으로 옮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1: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곡은 아니네요.
0: 네, 이 곡 발표됐을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제목이 바로 웰링턴의 승리인데 여기서 웰링턴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활약했던 영국의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1813년 스페인의 비토리아 전투에서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연합군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크게 물리쳤는데 바로 그 승리를 기념해서 베토벤이 만든 웰링턴의 승리입니다.
1: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 이를 기념하는 작품이니까 엄청난 인기를 끈 것도 당연한 일이겠네요.
0: 1813년 나폴레옹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빈에서 열린 전쟁 부상병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에서 초연됐습니다. 전쟁과 승리를 그대로 음악으로 그려낸 이 작품이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1: 그럼 이 곡도 들어봐야겠네요.
0: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맞붙는 전투를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승리 교향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중 2부 승리 교향곡 들어봤습니다.
1: 오늘 마지막 곡도 나폴레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과 러시아 원정, 이 러시아군의 승리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0: 베토벤의 작품이 1813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작품이라면 이건 한 해 전인 1812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음악입니다.
1: 이 곡은요, 전쟁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그려냅니다. 프랑스군을 상징하는 선율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선율이 서로 맞서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이 정말 유명한데요. 오케스트라의 종소리와 군악대가 더해지고 심지어 대포 소리까지 등장합니다.
0: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오늘 들으실 음반에는 실제 군악대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대포 소리도 그냥 타악기로 흉내낸 소리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에서 실제 대포를 발사해 녹음한 소리입니다. 종소리 역시 이 요새의 실제 종을 사용했고요.
0: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 오늘은 가장 화려한 후반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군악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실내합창단 상트페테르부르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를 넣으면 리프트가 움직여 빈 공간으로 차량을 옮겨주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할 때마다 혹시 기계가 멈추진 않을까? 갑자기 쿵 떨어지는 건 아닐까? 괜히 무서울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 나눌 사건도 기계식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 벌어진 사고는 아니었죠.
2: 손님, 다 왔습니다.
3: 아, 기사님, 차에서 좀 자다 갈 테니까 가셔도 돼요.
2: 아, 예. 아,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1: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A씨. 대리기사는 A씨 요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고, A씨는 그렇게 뒷좌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3: 어? 이 차 뭐야? 왜 여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차가 그냥 나와 있는데 안에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올릴게요.
2: 아, 예예예. 예. 아, 그렇게 하세요.
1: 입주민은 차 안을 살펴봤지만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고 버튼이 눌렸고 A씨가 뒷좌석에 잠든 차량은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곳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잠시 뒤,
3: 여기 어디야? 잠들어 버렸네. 가야겠다.
1: 자신의 차가 기계식 주차장 15층 높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그대로 추락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차 안을 확인하고 직접 입고 버튼을 누른 입주민일까요? 술 취해 차 안에서 잠든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또 A씨를 차 안에 남겨두고 간 대리기사는 어떨까요? 결국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1: 자, 기계식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들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요. 사람이 차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에 차를 입고 있다가 결국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숨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4: 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 A씨는 2023년 1월경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 내에 진입한 상태로 주차를 해놓고 A씨로부터 대리비를 지급받은 다음 귀가를 했고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뒤 같은 오피스텔에 살던 한 입주민이 본인의 전기차 충전을 마치고 나오다가 A씨의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에 접근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A씨를 보지 못한 입주민은 경비실로 가서 일지를 작성 중이던 경비원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경비원은 직접 나와서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을 허락했습니다. 입주민은 입고 버튼을 눌렀고 A씨의 차량은 뒷좌석에 A씨가 탑승한 상태로 아파트 약 15층 높이에 주차되었습니다. 약 1시간 뒤 잠에서 깬 A씨는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하차를 위해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 자, 이 사건 그래서 누구 책임이 가장 큰 거냐, 이 법적인 책임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0: 아, 일단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관계된 사람이 꽤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주치 상태에서 차량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A씨, A씨를 두고 귀가를 한 대리기사 B씨, 차량에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직접 입고를 시킨 입주민 C씨, 별도 확인 없이 입고 처리를 허락한 경비원 D씨, 그리고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오피스텔에서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소장 E씨, 이렇게 다섯 명이 관련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행동을 한건 입주민이죠. 차를 넣었으니까요.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경비원에게 말을 했고 직접 입고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이 입주민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어땠습니까?
1: 네, 법원은 입주민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입주민 측에서는 나름대로 차 안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입고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 차량에 썬팅이 또 강하게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차량의 뒷좌석을 면밀히 볼 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서 열어보거나 문을 두드려 보거나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연락해서 차량 내에 실제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 이 부분을 확인해 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입주민이 경비실 CCTV를 통해서 해당 장소에 차량이 주차될 당시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해도 된다라는 경비원 말만 듣고 차량을 입고한 건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은 인정은 되지만 양형이 과했다는 이유로 벌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감경했고 상고가 기각돼서 항소심에서의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0: 그런데 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사고도 막고 법적 책임도 피하고 할수 있는지 어디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1: 네,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고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앞서 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눈으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문을 열어보려고 한다거나 자동차 앞에 있는 차주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보는 등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것은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별도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담당자가 직접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경비원, 이분은 어떻습니까?
1: 근데 경비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의 입출차 관리까지 포함된다고 봐서 경비원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경비원은 별도로 불복은 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 그런데 이 경비원의 경우에는 관리인 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망사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건지, 오히려 교육시키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더큰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1: 이 사건 경비원이 관리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관리소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심은 관리소장에게 경비원과 동일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후 관리소장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도 상고를 진행하였지만 기각이 되어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경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0: 한쪽에서는 그대로 두고 간이 대리기사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책임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 네, 실제로 법원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문구로 기재하였는데요. 피고인들 중 일부가 불복한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던 근거 중 하나로서 재차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책임에 대해서 대리기사가 피해자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를 했다면 곧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 대리기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는 도의적인 측면이나 이제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땐 손님을 안전하게 인도했어야 되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0: 자, 비슷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인데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기계를 작동했다가 숨졌는데 기계를 작동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이 사건은 2017년도 사건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주민이 밤늦게 본인 차를 꺼내기 위해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기계에 눌려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버튼을 눌렀던 주민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앞선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왜 무죄였습니까?
1: 핵심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였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사고 당시 주차장 내부 하단이 매우 어둡고 조명도 없어서 이 피고인이 눈으로 살피더라도 내부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 어렵다. 는 점을 무죄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기계를 조작하려던 일반인이 혹시라도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예견해서 조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0: 네. 또 다른 사건도 있죠. 제주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 네, 2021년 제주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30대 관광객이 렌터카를 몰고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를 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를 통해 기계식 주차장 집 바로 앞까지 직진하던 중 잠깐 차량을 멈춰놓고서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차량이 기계식 주차장 집 출입문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가 급히 차량에 타서 이걸 정차시키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그대로 탑승한 채 7.3m 아래로 추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0: 당시 현장 교육 받은 관리인도 없었고요. 안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 형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민사에서는 피해자 책임이 30%다 이렇게 이제 책임 제한이 있었거든요.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과실 비율 어떤 기준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은 당초의 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 있었고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측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이 상주하지도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판단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라면 민사재판은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배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호텔 지배인에게 금고 10월, 호텔을 운영한 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4월, 해당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사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 사유로는 언급이 되었지만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운전자 역시 낯선 환경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제동장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라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는 형사상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땐 피해자의 주의 의무 소홀 정도를 반영해 배상액을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오의 So Sic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File.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2: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4: 우리 장병들이
0: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4: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3: 군은 그동안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11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철거된 확성기를 재설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속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묻은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5: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죠?
6: 아, 물론입니다.
0: 강신철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5: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7: 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경고나 대북 경계,

0: 국정감사위원회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1: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로키로
2: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이 자작 윤건영 우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0: 로키, 즉 절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논란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담화의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는데 발표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인 건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또 평소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빈번했던 욕설 등 원색적 표현도 줄었고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북측의 책임론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당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4: 정전협정 이번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2: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의
4: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0: 대외적 상황관리 의도도 엿보이는데 국정원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시험 같은 자극성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5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5: 휴전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에 20여 차례, 9월은 30여 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교전 수칙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데 최근에 순찰조로 보이는 북한군의 월선에 경고 사격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조성한 지뢰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 지점 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가운데 첫 번째 현장 조사 지역으로 애초 동부전선의 육군 21사단 지역을 검토했지만 산악 지역이 험준하단 이유 등으로 최근 지뢰 폭발이 발생한 육군 25사단 일대로 조사 지역을 변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21사단을 향한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6: 이 대통령은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추정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 간부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9일 만에 장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루 전 공개 석상에서 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겁니다.
8: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7: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이후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겐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챙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장병을 이용한 음모론 때문에 힘들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0: 하겠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은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해 촬영 등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우리 군당국 지뢰 발표 부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위문 자리에서도 북한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네, 우리의 미국 대미 투자 관련 속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540억 달러, 73조 원과 비슷한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면서 LNG 개발 사업,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 협의할 과제라고 밝힌 상황인데 액수까지 제시가 된 겁니다. 당초 제시됐던 54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를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4: 의원들과 함께
5: 추경호 대구 광역시장입니다.
4: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은 불참을 했습니다.
3: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 특검이 정치경호 대구 광역시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이죠.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에 임상시험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7: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8: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 같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7: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게 명확합니다.

0: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모 씨에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꾸며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햄스터 동물 실험 등 식약처 임상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 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온 전직 선임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선임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전재수 전 의원 사무실 내에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은폐로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일말의 선처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장윤기는 두 눈을 뜨고 책상만 응시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격리에 종신토록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장윤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3: 2심 판결에 대해서
4: 송창은 유가족
3: 검찰
4: 측
3: 항소를
4: 법률
3: 주실
4: 대리인입니다.
3: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피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참혹성 등을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2: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에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

0: 아파트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네, 아침 6시 20분 20초 전입니다. 좀 빨리 시작했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DMZ 비무장 지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은 어제 국방위에서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상황이 알려졌는데요. 지휘관 먼저 후송하라며 부상당한 상태로 기어서 탈출한 간부 이야기. 여야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진심은 여야의 공방이 아니라 그 눈물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삶을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감사 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눈물도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사법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심은 뭘까요? 판사님은 알고 있을까요? 아시안게임에서는 눈물겨운 승리와 노력, 땀들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경제 환경 이야기까지. 특히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죠. 저희가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아침 6시 20분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뉴스로 여러분을 깨우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첫 번째 뉴스 코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찾기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 굉장히 빨리 좀 급한가 봐요. 대미 투자 발표를 했네요.
1: 네, 선제적으로 대미 투자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느냐 그 여부였는데요. 네. 한국의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500억 불 이상이고요. 540억 달러, 약 73조 2,186억이라는 내용이 어제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0: 자, 이게 한미 간의 좀 속도차 혹은 뭐 호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좀 앞서간 건가요?
1: 네, 한국 정부가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었는데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 이미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지는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프로젝트 확정했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를 추가 검토하고자 추후 협의 과제로 넘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해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못 박은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LNG 사업의 수익성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0: 예.
1: 방금 나온 우리 정부의 입장은요. 알래스카 LNG 사업 사업적인 합리성이 확인되면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받을 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쟁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알래스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뭘까요?
1: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D-30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등 좋지 못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중간선거입니다. 알래스카가 경합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2024년에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을

0: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 의원도 자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LNG 사업 개발 발표하면서 이번 알래스카 투자로 12,000개의 건설 일자리 또 1,000개의 운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로 네, 풀이가 되죠.
1: 24년 대선에서는요. 트럼프 후보가 54.54%, 해리스 후보가 41.41%. 선거인단 3명은 트럼프 후보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국 선거제도가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표다지기 용으로 우리 정부는 텍사스 NC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네. 남겨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축구. 당연히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좀 진땀 뺐어요.
0: 어제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2-1로 이겨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만 경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네. 일각에서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 때문에 축구인지 소림 축구인지 분간이 어렵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우리 선수들의 발목을 노리는 듯한 중국 선수들의 높은 태클이 들어왔고 우리 중국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까지 잡아당기고 밀치고 넘어뜨리는데도 심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 중계하던 이영표 해설위원도 심판 이걸 참네요 라면서 왜 카드를 주지 않는지 주의를 주지 않는지 이런 심판 판정 공개적으로 지적했죠.
1: 네,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요. 어떤 장애물도 또 심리전도 다 이겨내시고 최고의 순간만을 즐기길 바라겠고 결승전 남았으니까 응원해야 됩니다.
0: 그럼요. 아시안게임 4연패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양궁은 세계 최강인데 양궁 중에서도 우리가 최강이 아닌 메달을 못 따는 것도 있나 봐요.
0: 네,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 양국 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노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컴파운드 양궁 종목이 도입된 게 2014년 인천대회였는데 예. 이후 대회에서 다 메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달을 놓친 거죠. 여자 컴파운드 양궁 단체전에선 한 점 차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혼성 컴파운드 양궁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예,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있어서 뭔가 좀 더 기계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유도도 있죠.
0: 네, 남자 60kg급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도전한 이하림 선수가 16강에서 한판패로 졌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조르기 시도했는데 이하림 선수가 잠시 기절을 했고요. 이후 심판이 한판패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선수가 가장 속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또 48kg 이하급 정수진 선수도 또 여러 가지 아쉽게 메달 도전에 실패를 했는데 네. 유도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던 종목이잖아요.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다고요?
0: 네, 인도 여자 선수 최초로 사격 트랙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선수 인도의 네루 단다 선수 이야기인데요. 네. 네루 단다 선수 가족들과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았고 물소에서 나온 우유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네루 단다의 선수 어머니는 정부의 저소득층 배급식 량을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딸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총도 살 수 없었고 훈련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뭐 빌려서 오빠가 쓰던 총으로 이렇게 연습했는데 대단한데 저는 이런 감동보다 무엇보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테크볼밖에 안 남아요.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가 200만 원짜리 테크볼 테이블 사준 걸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습했던 우리 테크볼 챔피언 초대 챔피언 대단합니다.
0: 울림이 있죠.
1: 예, 자 그리고 치킨. 저도 지금 치킨 가격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네. 값이 사실 좀 많이 오를 이유가 있을 땐 팍팍 올랐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어제 SNS에 닭값이 떨어졌음에도 프랜차이즈 시킨 치킨 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점검해보겠다 이렇게 썼죠.
1: 자, 대통령이 닭값이 떨어졌는데 왜 치킨 가격은 안 내려옵니까? 이 말은 사실인가요?
0: 사실입니다. 치킨용 육개의 가격이 6개월 전보다 37.7% 떨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치킨용 9호에서 10호 육개 가격은 킬로그램당 3,308원. 지난 3월에는 5,308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원, 37.7%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또 교촌의 허니콤보 등 프랜차이즈 치킨은 여전히 23,000원인데요. 육개 가격이 가장 비쌌던 3월에도 이 가격이었습니다.
1: 배달비까지 내면 사실 3만 원 넘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 석유, 그 휘발유 가격대도 똑같은 얘기예요. 국제유가 오를 때는 올랐다가 네. 유가 뚝 떨어졌는데 왜 기름값은 아직도 안 떨어져 이러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비쌀 때 사둔 걸 소진해야 되고 말은 나오는데 네. 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올라가고 이러는 게 문제네요.
0: 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 각종 우회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거나 사이드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 12월에 치킨 중량제 표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제도 도입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는요. 조리 전 중량만 표기를 하게 돼 있지 예. 이전보다 얼마나 중량을 줄였는지는
1: 요리하면 양이 줄기도 하거든요.
0: 네, 국내 치킨 가격 유지한 채 닭다리살 순살 중량 800g에서 700g으로 낮췄고 윙봉은 930g에서 850g으로 낮췄지만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1: 예, 대통령이 점검해보겠다고 한 만큼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요.
0: 네, 국회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들 불러서 질타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뭔가 조치가 있진 않았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핑계로 가격 올리는 데 금방 올리면서 가격 내릴 땐 굉장히 미지적지근하거나 질질 끄는 이 행태를 시정할 네.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죠. 국세청 BHC 프라닭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별개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세무조사 통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격의 뭐 가격 상승 근거로 활용된 원가가 적정했는지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무엇보다 치킨을 즐기는 국민들 치맥의 나라잖아요.
0: 그럼요.
1: 치킨을 즐기는 국민들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외면하게 되면 손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볼 겁니다. 지금 동네에 작은 치킨 가게도 생겼거든요. 저는 사실 치킨을 사서 직접 굽거나 튀겨 먹이기도 하는데요.
0: 대단하시네요.
1: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장윤기 사건 1심 선고 나왔죠?
0: 네. 법원은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윤기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네.
0: 유족인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요.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또 죽였다면서 눈물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1: 사실 1997년 이후로 우리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인데
0: 네.
1: 물론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법의 이름이라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가 큰가요? 유족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사형은 형이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사형 집행 전까지는 미결수고
1: 그렇죠. 사형이니까요.
0: 그렇죠. 그로 인해 다른 형벌의 뭐 감형이나 정상 참작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은요.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역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1: 유족은 그날 나가지 말게 할 걸, 그날 데리러 갈 걸, 평생을 감옥보다 더한 고통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론 사법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은 법관의 판단은 지켜줘야 되지만 국민들의 눈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 돼봅시다. 행복해봅시다. 쨍하고 해뜰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나비 효과 얘기할 때요. 그 나비 효과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태평양 건너편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여기엔 태풍을 불어오는 거죠. 전 세계 소식 그래서 꼼꼼하게 잘 골라서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나비의 날개같이 오신 분입니다. 이용주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팔랑팔랑 왔습니다. 이용주입니다. 네.
1: 항상 제가 어떻게 소개할지 네. 곤두 세우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2: 저는 좀 두려워요 사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아침을 좀 여러분들 깨워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정부 관계가 묘합니다. 지금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이송 사실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외교적 마찰이 퍼졌는데 여파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나온다고요?
2: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한국을 환하게 했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1: 네.
2: 소제목은요. 한국은 왜 화났나였거든요.
1: 소제목이 아주 직설적이네요.
2: 네, 우리가 왜 화났는지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 사태가요. 단순히 뭐 외교 갈등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무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1: 예.
2: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세계 주요 무기 수출의 3%를 차지하는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결국엔 원하는 건 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공체계라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한국한테 이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을 해왔는데
1: 예.
2: 뭐 말하자면은 뭐 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뭐 천궁2
1: 네.
2: 그리고 또 K9 자주포 155mm 포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1: 네.
2: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흐트러질 수가 있다.
1: 예.
2: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동안 뭐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했고요. 분명히.
1: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했어요. 네,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2: 그리고 또 이 비판하면서. 그 미국한테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1: 말도 있었죠.
2: 네, 그런 네. 거 했었다는 뭐 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외교 문제까지 이제 충돌을 겪으면서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를 좀 했고요.
1: 예, 우회적 지원까지 끊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신뢰 훼손이 비공개 협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몰래 조금 지원을 할

0: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완전히 끊기게 됐다. 이런 그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1: 예, 사실 우리의 분단은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 쪽에서 싸웠으니까 너희도 우리랑 싸워. 이 말은요, 분단을 겪은 우리에게 그 분단의 상황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보다 국익을 따지자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우리 국가의 이익,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외교적 논란은요,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또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생생경제에서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계속 켜두시고요. 저는 일본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굉장히 큰 인류의 비극인데, 여기에서 마리아상에 두상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찾아보셨어요, 혹시?
0: 아,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저는 몰랐었어요. 왜냐면
0: 인류의 유물 같은 느낌으로.
1: 맞습니다. 이게
0: 예.
1: 원폭의 피해 모든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마리아상이니까 오늘 아침에 사진을 열었다가 우리가 대화할 때 보여드려야지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0: 살짝 조금
1: 무서워요.
0: 무섭긴 해요. 맞아요.
1: 어쨌든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요?
0: 맞습니다. 이 일본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에 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 부분만 남아있던 마리아상이
1: 네.
0: 있는데, 이번에 16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1월 뉴욕에서요, 핵무기 금지조약 평가회의라는 것이 열리는데,
1: 예.
0: 그 일정에 맞춰서 이 피폭의 비극, 그리고 핵 군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정을 좀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게 나가사키의 이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을 때그 성당, 우라카미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1: 네네.
0: 거기에 완전 그냥 다 성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막벽
1: 핵폭탄이라는
0: 무너지고
1: 게
0: 막,
1: 다 녹여버리니까요.
0: 예, 뭐 심지어 쇠 종도 녹았어요.
1: 예.
0: 근데 신기하게도 마리아상만 이 머리 부분이
1: 나무로 돼 있잖아요.
0: 남아있는 거. 이게 석고인지 나무인지 잘
1: 나무라고
0: 모르겠어요.
1: 알려져 있긴
0: 예,
1: 합니다.
0: 근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는지
1: 네. 예.
0: 굉장히 신기해서, 아무튼 간에 이게 인류의 유산 지금 처럼 이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이
1: 전
0: 원자의
1: 세계에.
0: 이 피폭 뭐 이런 거 동아시아 비핵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핵을 전략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쓰고 나면 남는 건 끔찍한 비극이거든요. 마리아상의 모습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저는 좀 아침에 무서웠습니다만. 그만큼 핵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한 댄서가
0: 네.
1: 이거는 뭐랄까요, 대단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 이러냐라고 해야 되나요? 176시간 넘게 춤을 췄어요. 왜 그런 겁니까?
0: 176시간이면 7일이에요.
1: 네.
0: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춘 겁니다.
1: 아니, 흥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0: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나이지리아 출신 댄서분이신데,
1: 네.
0: 이분이 나이지리아의 전통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춤을 췄다 그래요. 근데
1: 네.
0: 이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뭔가요?
0: 이름이 벤 댄서예요.
1: 이름이 돼서
0: 이름부터가
1: 춤을 출
0: 춤꾼,
1: 수밖에 없네요.
0: 벤
1: 네.
0: 춤꾼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나이지리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어떤 공원에서 했습니다.
1: 네.
0: 공원에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또 춤을 춰주기도
1: 아,
0: 하고,
1: 응원도 있었군요.
0: 네, 출퇴근하면서 또 같이 또 춤추고 다시 일하러 가고 뭐 이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0: 1시간 동안 춤추고 5분 쉬는 규칙을 따랐고요. 가장 힘들어했던 건 수면 부족이었다.
1: 아,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네요. 어떻게
0: 네.
1: 인간이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춤을 추죠?
0: 그래서 저는 좀 살짝 의심을 하는데,
1: 네.
0: 아무튼 간에 이번에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여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1: 네.
0: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기네스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요 전에 이 기록을 갖고 있던 인도 무용수의 127시간을 넘어서 세계 기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 예, 굉장히 근육질의 몸을 가진 댄서시고요. 기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는 또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 K-팝으로, K-문화로 또 사랑받는 우리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0: 맞습니다. 2012년이죠. 제8회 창신제에서 국내 최초로 판소리 사철가 백인 떼창.
1: 네.
0: 네, 떼창 공연이 있었는데, 요게 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1: 떼창 합창의 순 우리말이라고.
0: 맞아요. 저도
1: 네.
0: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떼창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1: 그냥 막 이렇게 비속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0: 그죠.
1: 그게 아니네요.
0: 네. 근데 요그 100명 이 떼창을 하셨던 분이 이 크라운 해태 회장님이셨고,
1: 네.
0: 임직원이 각자 북을 치면서
1: 와.
0: 6분 동안 사철가를 불렀다고
1: 100명이.
0: 합니다.
1: 사철가는 단가라고 해서요. 뭐 판소리 춘향과 흥보가 이런 오바탕의 판소리와는 다르고,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0: 아, 좋은데요?
1: 예, 제가 좀 좋아합니다.
0: 아, 잘하시네요.
1: 근데 이걸 100명이 북을 치면서 대단합니다. 네, 이것도 네. 좀 기네스에 올라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롤러코스터가 영구 폐쇄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테마파크 식스플래그의 인기 롤러코스터 X2가 첫 운행 이후 20년 만에 영구 폐쇄된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X2를 한 10번, 한 20번, 30번 탔습니다.
1: 어? 이용주 캐스터도 탔나요?
0: 네, 제가 직접 부럽습니다. 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타고 나서 탈 때마다 느꼈던 게 머리가 예. 너무 아픈 거예요.
1: 아, 이게 문제가 있군요.
0: 왜냐면 옆에 이 안전봉이 있고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안전봉에 머리가 네. 계속 닿아요. 다다다다다당 하고.
1: 맞아요.
0: 타고 나면 제 친구들 막 토한 친구도 있었고.
1: 아기들도요, 이렇게 안아서 얼를 때 흔들지 네. 말라고요. 베이비 쉐이킹 신드롬이라고 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X2가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뇌 손상 사망, 그리고 부상 의혹을 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어요.
1: 네.
0: 실제로 지난 7월 12일부터 운행을 일시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X2에 탑승했던 여성 두 명이 병원에 이송이 되기도 예. 했었고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1: 문제가 크네요.
0: 그래서 요초 그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변호인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이 X2 탑승 후에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 이거는 뭐 모험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네요. 위험하네요.
0: 맞아요. 심지어 이 2022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1: 아이고.
0: 그래서 이 X2 이 명물이었거든요.
1: 예.
0: 제가 요거 개봉했을 때 처음에 네. 이 만들어졌을 때 그날 당일날 탔던 사람인데
1: 예.
0: 결국 20년 만에 X2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 예,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놀이기구지만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서 깨알같이 알게 된 것은 이용주 캐스터의 뇌는 굉장히 튼튼하다.
0: 아,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요 사실.
1: 그런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재밌고 필요한 외신 소식들 전해준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경제는 소비, 생산, 또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시장을 잘 읽어내주실 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오늘 우리나라의 대장주들은 어떻게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도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제 그제 뭐 이번 주 방송 내내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네.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결과에 네. 비해서는 또 왜 이렇게 장이 뜨뜨미지근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산업, 특히 AI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적으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1: 기대가 그래서, 너무 높다. 네.
2: 예. 그래서 저희는 감동적인 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1: 네.
2: 이번 마이크론 실적, 감동적인 실적이었냐? 맞습니다. 감동적인 실적이었습니다. 매출부터 천천히 뜯어보면 542억 3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1: 예.
2: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출 컨센서스는 51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향후에 얼마만큼 더 잘할 건지 얘기해달라. 이게 가이던스인데요.
1: 그렇죠.
2: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뭐 500억 달러가 아니라 615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1: 네.
2: 마이크론 실적 자체만 놓고 따진다면 흠잡을 때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1: 예. 아니 어제도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미국에서 나온 전망이었는데 지금 $1,000 정도 수준의 마이크론 주가가 $2,000까지 간다.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실제로 숫자랑 가이던스만 놓고 따진다면 $2,000 주가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가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얼마나 HBM 수요가 더 강할 것이냐 그리고 DRA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얼마나 더 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1: 예.
2: 마이크론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HBM 수요가 강한 것은 물론이고 일반 DRAM 서버용 메모리에서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과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1: 예.
2: 2,000달러 뭐 현재의 숫자로 봤을 때는 전혀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1: 예,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니 전년 동기 즉 25년도 이 분기에는 113억 2천만 달러였다가 지금 500 얼마죠? 오늘 나온 게 540.

0: 2억 달러.
1: 142억 달러였습니다.
0: 대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의 주가라든지 반응이 뜨겁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어제 증시 미국 마감을 보면 보합이거나 약세거나 이렇게 끝난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AI 산업을 둘러싼 그 시장의 눈초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AI 속도 조절론이라든지 AI 속도와 관련된 과열 그리고 AI 보안과 관련된 이슈. 그런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AI 산업 자체는 굉장히 거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금리가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맞습니다.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AI 기업들이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야 이런 금리 상황에서 너희들이 버텨낼 수 있겠어?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직행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라는 우려감이 시간의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지금 PC 물가랑도 좀 별개로 10년물 국채가 5.2890까지 올라갔는데 이 얘기 조금 저희가 뒤에 물어보겠고요. 어쨌든 마이크론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네. 많은 국민들의 돈과 기대와 눈물이 올라타 있는데 똑같이 대입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주요 메모리 혹은 반도체 기업들과 연결해서는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1: 예,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좋아지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HBM을 봐야 하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결국 AI용 HBM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고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은 하이닉스의 HBM 실적 가시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DRAM과 NAND 생산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상승 자체의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범용 DRAM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 된다. 늘 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SK 올랐는데 삼성 왜 떨어져요? 이럴 때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그 두
1: 네.
0: 기업의 차이 잘 보셔야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게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PC 지표 발표가 됐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어제
0: 예.
1: 어제 뭐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PC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고요.
0: 그렇죠.
1: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튀었기 때문에 PC 물가가 좀 높게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PC 물가는 예상보다 안정됐습니다.
0: 예.
1: PC가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5% 그리고 전년 대비 3.01% 상승했는데요.
0: 네.
1: 최근 3개월 연밀로 본다면 2% 초반까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연준이 이자 올릴지 말지 결정할 때요. 이거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신뢰하고 실질적인 소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다르게 튀고요. 물론 이건 자금 조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이 시장과 얽혀서는 좀 혼란해요. 과거에 알던 공식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PC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장기금리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금리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0: 네.
1: 미국 경제가 앞서 우리가 마이크론 얘기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0: 예.
1: AI를 발판 삼아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고 또 시카고 PMI 구매자 관리 지수죠. 58.8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 이상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준인데요.
0: 예.
1: 58.8이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우리가 유가 얘기 지겹게 많이 했었는데요.
0: 예.
1: 유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 채권이 너무 많습니다. 채권이
0: 예.
1: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0: 네.
1: 최근에 파라마운트가 3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까지 결정하면서
0: 예.
1: 지금 회사채 국채

0: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튀는 것도 저희가 좀 걱정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경제가 AI의 바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고용 지표라든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으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리지 않으면 또 더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채 금리는 계속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계속 이 숫자만 또 보시는 분들 계세요. 방송 듣고.
0: 네, 일단 국채 금리는 당분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인데요. 지금 AI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굉장한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말라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채를 마구마구 발행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채 발행이 결국은 장기금리 상승을 계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아까 마이크론 실적 얘기 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고 좋거든요. 이런 상황이 잘 자본의 움직임과 돈의 움직임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다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방적이긴 합니다만 알래스카 LNG도 얘기하면서 대규모 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증시에 영향 미칠까요?
0: 일단 대규모 투자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게 숫자로 연결되고 수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참고로 대미 투자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됐다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예. 얼마 할 거야, 얼마 할 거야, 얼마 할 거야 말로만 얘기했었는데요.
1: 네.
0: 이번에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540억 달러의 규모에는 알래스카 LNG, 대형 원전 8기, 그리고 텍사스의 6기가와트급 가스발전 프로젝트 등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1: 맞습니다.
0: 당연히 국내 원전, 전력기기, LNG, 조선, 플랜트 이런 쪽으로는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 예.
0: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 네.
0: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것과 특정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1: 아, 네.
0: 예,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기업이 할 거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 얼마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줘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1: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에 나갑니다와 손흥민 선수 뜁니다. 다르잖아요. 우리 기업이 네.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을 보시고 또 시장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분위기 좀 짚어볼게요. 뭐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요즘 분위기가 달라서 드라마냐, K-드라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변동에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은 7,0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매매 공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7,000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더 많습니다.
0: 외국인 수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 기간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얼마를 얼마 규모의 주식을 얼마만큼 사겠다라는 것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매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나빠졌다, 한국 증시를 떠나겠다 이런 논리의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1: 그러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자 하는 것도 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팔아치우자라는 것도 끝날 수가 있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 그렇죠.
0: 그 과정에서 펀더멘탈로 갈 겁니다.
1: 예.
0: 결국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네, 알래스카 LNG 투자는 김정관 장관이 합리성 검토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힘과 도움이 되는 뉴스 준비했고요. 내일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첫날 가을이 깊어지려는지 날이 선선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했고요. 파주는 9.1도로 시작해서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로도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은 20도, 대전 21도, 광주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간선도로 바쁘게 이동하는 차량들이 좀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차량만 많다가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으로도 더디게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송파 부근도 판교 쪽으로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중동, 장수와 소래터널 사이로도 차간격 좁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하워드 러터닉 상무장관, 댄 설리번 알래스카 지역구 상원 의원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발표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국 측이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통상당국에 확인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등 어떤 형태가 되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율 초과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 투자가 영구적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불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DMZ-7의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은 위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향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부상 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북한은 올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 20여 회, 9월은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상습적으로 월선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특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 주장하며 우리군 전방부대를 직접 거론해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 가차없이 보복하겠다며 대응 지침은 이미 국경 부대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우리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담화를 낸 건 로우키, 즉 절제 기조로 담화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보고에서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주로 군부였지만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이었던 점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담화를 통해 이번 폭발 사고를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건 북한과의 연계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고 윤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나는 질문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10월의 시작인 오늘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5km 상공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륙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파주 19도, 철원 9도로 예년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3도, 습도는 4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0: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정부와 유엔사가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 지뢰로 공식 규명하고 정전협정 위반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서울의 자작극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부터 김정은 참수훈련까지 강력한 대응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회 외통위 박충권 의원과 함께 북한의 지뢰 도발 과연 어떤 상응 조치로 응징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3부, 4부 찐철파에서는 최근을 다룹니다. 사실의 기초에 규탄해 달라. 신용검사 비난은 납득하기 어렵다. SNS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며 직접 소통을 강조해온 대통령. 과연 이 거침없는 SNS 글들이 전국에 약이 될까요? 찐철파들과 함께 속 시원한 정치 수다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시고 뉴스에 파괴하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공연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7: 네,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6: 어이구,
7: 네.
6: 다행입니다. 그때도 뭐 일하시고 술 드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7: 네, 이제 방금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에 들어갈 주요 사업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이제 약 1200억 달러, 텍사스주의 6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이에요. 네. 이게 한국 정부가 국회 1호 사업으로 공식 보고한 건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데요.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와 원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후속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사업을 모두 한국의 투자 계획에 넣어서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6: 근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7: 네, 그것 때문에 좀 후속 사업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 좀 왜 그런지 살펴보면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0: 가스를 남부 한국까지 옮기려면 1,300km 길이의 이제 가스관을 건설을 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545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미국이 발표한 한국 투자액 540억 달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의 대미 투자금으로 전체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알래스카산 LNG가 미국 남부나 캐나다산 가격 경쟁력보다 좀 우월할지 이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현재 확보된 구매 의향도 상당수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수준이고요. 반면 한국과 가까워서 운송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 LNG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안보 효과가 74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위험을 감수할 만한지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1: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표한 이유는 미국 중간선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0: 네, 오늘 이제 10월이 됐으니까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을 보니까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소속 그 현역 상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좀 접전을 뭐좀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의 540억 달러 투자를 알래스카 일자리 창출, 뭐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연결해서 공화당의 선거 성과로 이제 좀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사스 역시 공화당이 꼭 지켜야 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한국 입장에선 일단 이 선거 일정에 밀려서 투자 결정을 좀 서두르기보단 신중해야 되는 이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이 한미 간 실제로 확정된 건지, 한국 기업이 시공과 기자재 공급엔 얼마나 참여하는지, 뭐 투자금 회수 장치는 충분한지 이런 걸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발표와 동시에 대미 투자 이 분야가 확정되는 건또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 박은 만큼 이 발표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근데 김정관 장관은 상당한 기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0: 네,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AI, 원전, 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 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 원칙 지켜나가는지
0: 네.
1: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0: 네, 마냥 밝지만은 않은 소식이에요. 이 우리 군이 9일 만에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습니다.
1: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처음으로 대북 메시지까지 냈네요.
0: 네, 합참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는데요. 유엔 군사령부도 한미 공동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된 북한제 대인지뢰를 발견했고,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적대 행위를 하거나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 이제 분계선을 넘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만 실제 폭발한 지뢰 종류와 유입 경로는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1: 근데 북한은 사과는커녕 남한의 광대적 자작극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 네, 좀 비교적 세게 반응을 한 건데,
1: 네.
0: 이제 뭐, 북한이 국경 지역에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건 주권적 권리인데, 한국이 이를 도발로 몰고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살펴보니까.
1: 네.
0: 그러면서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향해 실제 사격에 나설 경우 모든 후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좀 우리 입장에선 다소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선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한국이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도발을 한 건데, 합참이 곧바로 공개 입장을 내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좀그 이례적인 그 입장의 배경에도 이런 북한의 좀 강경 대응이 좀 깔려 있던 걸로 보여요.
1: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0: 민주당도 좀 당혹스럽다라는 분위기인데, 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뭐 말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사과와 입장 정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뭐 부상 장병과 위로를 전하고 뭐 24년부터 북한이 진행해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책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그 논점을 옮겨가려는 것 같아요.
1: 어떤 의미예요?
0: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거는 맞지만 2024년부터 진행해온 거잖아요. 전 정부에서 이게 도발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당신들은 뭐 했냐?
0: 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도발이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라는 주장이죠.
1: 그런 주장.

0: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권은 민주당.
1: 그쵸. 여당의 단어는 아니죠. 네.
0: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뭐 상임위 불참했다.
1: 네.
0: 이건 무슨 소리예요?
1: 어제 오후에
0: 네.
1: 국회 외통위, 그러니까 관련된 상임위에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열고 정부 쪽의 입장을 들어보자라는 취지의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에선 단한 명도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마디로 규탄 대회가 된 건데, 그 의원들은 북한이 우리 장병들의 피해를 자작극이라고 모욕했는데 정부 여당이 현안 질의를 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병이 다친 안보 현안이라면 좀 북한과 관련돼서 정부가 안심시키고 좀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회의장에서 규탄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40분여 만에 금방 산회를 했습니다.
0: 왜 근데 민주당은 참여를 안 했어요?
1: 이게 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다라는
0: 아니,
1: 게
0: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게 말이
1: 네,
0: 돼요?
1: 뭐 대외적인 입장인데,
0: 네.
1: 민주당도 아직 좀그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다쳤고,
1: 네.
0: 장병이 부상당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북한 수행이라고 했고,
1: 네.
0: 그런데 뭘 입장을 정리해요?
1: 이게 아무래도
0: 이해가 안
1: 근데
0: 되네.
1: 네,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있고
0: 네.
1: 이게 사실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뤄졌다 보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스텝이 꼬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초기
0: 알겠어.
1: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0: 잠시 후 국회 외통위에서 활약하고 계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요.
1: 네, 조작기소 특검 또 일단 멈춤 그 이유는입니다.
0: 네.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1: 네,
0: 뭔가요?
1: 일단 안전하게 공식 입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0: 좋습니다.
1: 민주당의 공식 설명은 민생 집중입니다.
0: 오.
1: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감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지지율이 30%대를 좀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좀 부담스럽단 겁니다. 그럴 만도 한게 특검법 수상 대상에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건,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사건 등 이런 좀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사건들이 줄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여당이 아무리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는 법이라고 설명을 해도 야당에선 대통령 뭐 재판지우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라는 좀 분석이 나옵니다.
0: 법안에서는 공수처 권한을 빼면 논란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1: 민주당도 좀 그렇게 봤는데,
0: 네.
1: 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를 하더라도요, 정치적 부담이 완전히 또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수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일단 영향을 줄수
0: 그렇죠.
1: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사들을 대거 조사할 경우 이 검찰 개혁을 넘어서 뭐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좀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여요.
0: 국감 이후에는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1: 저 근데 뭐 예산이랑 또 맞물려서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좀
0: 지지율
1: 보입니다.
0: 오르면은 하고
1: 오르면 할것 같아요.
0: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안 하고 이럴까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1: 그쵸,
0: 그렇죠?
1: 뭐, 예, 이 대통령도 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0: 네.
1: 정당 입장에선 아무래도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0: 좋습니다. 근데 전용기 최고위원은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1: 네.
0: 처리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검은 정장 입고 검찰 장례식 치르는 국민의힘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이 오늘 중수청 앞에 모인다라고 하네요.
1: 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그 중수청 그 장소가 될곳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이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좀 부당하다라는 걸 규탄하는 자리인데, 드레스 코드가 검정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뭐 해석이 나오는 게 검찰청 해체를 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사망으로 규정을 하고, 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마약이나 경제범죄에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좀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0: 네, 국민의힘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대규모 장애 집회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또왜 해요? 그때 하면 되지.
1: 이게 뭐
0: 오늘 상징적인 날이라서 그런가?
1: 상징적인 날인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과정을 좀 봐야 돼요.
0: 어떤?
1: 과정을 할 때 이게 장동혁 대표가 개천절 집회를 사실 처음에 주도를
0: 맞아요.
1: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0: 반응이 좀 주로 나왔다고 합니다.
1: 그랬다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거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한 끝에 양해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의원들이 이게 전화를 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개천절 집회를 제2의 올공데이라고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민생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게 올공과 좀 엮이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당원을 모집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천절
1: 많이
0: 연휴에
1: 들어요.
0: 서울에 올라오려는 당원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 공지를 또 내렸다고 해요. 지역 그 지방에는 50명. 수도권은 100명씩
1: 그러겠죠, 뭐.
0: 당협별로
1: 네.
0: 모집을 해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이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참나. 아닌데 이게 결국 장동혁 대표를 향한 신임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0: 네.
1: 결국에 잘안 모이면은
0: 그쵸.
1: 별거 아니네, 새가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고.
0: 그쵸.
1: 많이 모이면은 장동혁 대표가 많은 지지받고 있구나 이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제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받은 권영진 의원이 좀 감형이 됐네요.
0: 네, 이 1년 6개월이었던 징계가 1년으로 6개월이나 감형이 됐습니다. 이
1: 네.
0: 사실상 총선 공천이 조금 가능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윤리위에서
1: 그러니까요.
0: 감형을 해주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이좀 배경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배경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 그러니까 멱살잡이의 피해자였죠. 그분께서 좀 선처를 요청했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좀 일각에서는 그 4명이었잖아요. 좀 진종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 권영진 의원은 비교적 친오세훈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친한동훈계인데 그세 분이 다 재심을 철회하거나 가처분을 걸거나 뭐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정무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1: 윤리위의 징계의 기준이 또 계파가 될 수도 있다.
0: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범수 의원이 원래는 재심을 요청을 했다가 가처분을 걸면서 철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재심이었으면 좀 고민해 볼만 했는데 그분이 철회를 하셨고 권영진 의원만 가처분을 걸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감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누가 돼요? 어제 뭐 어떤 기사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0: 네, 근데
1: 얘기 들은
0: 한준호
1: 적 있어요? 네.
0: 의원실에서 일단 아니라고 입장을 내기는
1: 뭐 기라고
0: 했어요.
1: 하겠어요.
0: 근데 진짜 이름이 뭐 거론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뭐
1: 네.
0: 민주당 의원총회나 이런 데에서 막 뭐, 에, 뭐 이렇게 당신이 저기
1: 가냐 이렇게.
0: 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1: 네.
0: 아직까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아서 이럴 때 섣불리 인사를 하는 건 악수가 될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1: 네. 그럼 당분간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0: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마땅한 카드가.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신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8: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19: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20: 대리운전
2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2: 모든 인쇄 가능한
23: 성원에드피아
22: 온라인 주문 간편한
23: 성원에드피아
2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DMZ 폭발 사고부터 포로 송환 문제까지 추석 전후 불거진 외교 안보 이슈가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원이시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시죠. 박충건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감사합니다. 이렇게.
7: 제가 감사합니다.
6: 의원님 어제 네. 외교부 청사 앞에서 네.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대응을 두고 1인 피켓 시위를 하셨어요. 예. 왜 하셨어요?
7: 우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네. 어제 정보위 회의가 있기 전에 제가 1인 시위를 했는데 우리 예, 대통령실이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6: 네.
7: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이상 우리 정부는 그들을 데려올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데려와 놓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공개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유엔 무대 연설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 정부는 뭐 긍정도 부정도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정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심하게 빚고 있으면서 대사 대리까지 불러다가 초치한 거 아닙니까?
6: 네.
7: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예,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인 피켓 시위를 했고 그래서 데려온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6: 근데 정상 간의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약속은 없었지만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예. 깬 거는 또 젤렌스키고
7: 예.
6: 그러면 좀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라고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7: 그 뭐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대한 그 이면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6: 네.
7: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겁니다.
6: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의혹이나 정보가
7: 있어요? 뭐 의혹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네. 바는 이 정부가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받기 싫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보내서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 김정은의 눈치가 보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화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6: 네.
7: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하자 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에 처음 이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을 진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6: 네.
7: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그들 스스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MBC PD 수첩에 공개도 안 됐던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뭡니까 포로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데려가겠다고 포로 교환 명단에 이름을 올리죠.
6: 네.
7: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했던 것은 뭐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보낸 이 시점에 와서까지 비공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6: 네.
7: 왜냐하면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요구를 계속 안 받으려면 네.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이 사람들이 적십자에 비강제 송환 원칙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됐단 말이죠. 오.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8: 네.
7: 이제 뭐 들고 있어봤자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지원이 나올 것도 아니고 계속 들고 있으면 러시아로부터 자꾸 달라는 요구만 받을 테고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보내놓으면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더 이상 저쪽에서 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비공개로 하자 이런 협의를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8: 알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7: 예.
8: 그 야당이요. 이재명 대통령.

0: 아,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1: 예.
0: 하셨는데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 군 당국 대응 뭐가 제일 문제예요?
1: 우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0: 네.
1: 이재명 정부가 그 최근에 뭐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군이 MDL을 계속해서 넘어가지고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MDL 이남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0: 맞아요.
1: 있었죠.
0: 네.
1: 그랬는데도 그들에게 경고사고 하나 하지 못하게 대응조차 못하게 한 것이 이재명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심고 있는데도 통제를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군인들이 상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뭐
0: 네.
1: 여기까지도 이게 가장 큰 문제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도 미흡했다. 초반에 사건 당일 터졌을 때 모든 증거들이 북한군 지뢰라고 하는 그 가리키고 있지
0: 그렇죠.
1: 않았습니까?
0: 그렇게
1: 왜냐하면
0: 봐야죠.
1: 발목 나가는 지뢰는 북한군 지뢰밖에 없습니다.
0: 맞아요.
1: 발목 지뢰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 대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8일 차가 돼서야 겨우 북한군 지뢰라고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이 너무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가
0: 조사를
1: 조사를
0: 지연하게.
1: 지연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깔아뭉개면서 결국에는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오히려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수 치는 거 아닙니까? 대응을 우리 군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선수 치는 겁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도발의 책임을 떠넘기고 약간 뭐 어떻게 하면은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가해자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고 피해자인 우리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고 당일 NSC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엔 총회 무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 군인들이 부상 장병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 정권, 북한 체제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철없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국민들 복장 터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첫 일성으로 하는 말이 음모론을 퍼뜨리지 마라.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이
0: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1: 아니
0: 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럼요.
0: 대통령이?
1: 왜냐면 캄보디아를 향해서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겠다고 예, 큰 소리
0: 그랬네요.
1: 똥똥 치던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 패가망신은 언제 시킬 겁니까? 그리고 강신철 장관 북한 소행임이 분명해지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강력한 응징 조치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2015년에. 예.
0: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좀뭐 해명을 했지만 처음 발언이 우리 군을 해치려고 북한의 지뢰가 매설된 건 아닌 것 같다. 방어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1: 저는 이것도 이분이 도대체 무슨 아침에 잠이 덜 깨셨는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날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뭐 거의 김여정 비서실장급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0: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1: 예.
0: 계속.
1: 아 근데 보십시오. 김여정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논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면은 김여정한테도 조인트 갈 겁니다. 예. 이 방어용이 아니면은 그럼 우리 군인들이 아그 살상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면 우리 군인들이 그러면 북한을 침략하다가 당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상용이 아니면 방어용이면 뭐 관상용이라는 얘기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럼 그들이 뭐 그걸 뭐 쳐다보자고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관상용에 우리 군인이 당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리고 벌써 우리 그 당일부터 우리 그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진술이 있었단 말이죠. 북한군 지뢰를 봤다. 그래서 최초 보고서에도 북한군 지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응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히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았으면 이미 그 시점부터 이 진상이 밝혀지는 그 시점 가서 어떻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미 그때부터 다 준비가 됐었어야죠. 근데 왜 아직도 규탄 성명 하나 제대로 안 나오냐 이거예요.
0: 어제
1: 어제 뭐,
0: 외통위에서
1: 네.
0: 그거 좀 규탄 성명 하시려고 소집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분들은 왜 참여 안 했어요?
1: 그 일단 야당 의원들이야 뭐 당연히 규탄 성명을 내는 거죠.
0: 그리고 여야가 이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장병이 다
1: 안보에는.

0: 여야가 따로 없죠.
1: 그럼요.
0: 그래서 심지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결의안 문구에 북한 대북 제재, 북한의 지원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신형지뢰, 지뢰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신형지뢰를 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을 심각하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런 북한군의 무기를 제공하는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평양시 강동군, 북한의 군수산업의 메카에 의료기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밝혀졌고 지금 이미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왔으면 국방부 차원이든 대통령실 차원이든 북한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성의 규탄 성명이 나와야 되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외통위 현안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현안 질의 나와서 정부 부처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는 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도 한 명도 꼬백꼬백이를
1: 안
0: 안 보이고
1: 나오겠죠, 뭐
0: 민주당 의원들도
1: 여태까지는.
0: 하나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아니 윤석열 정권 시절부터 좀 도발 징후가 있었는데 뭐한 거야? 당신들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0: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도발 징후는 있겠죠. 북한은 도발을 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과연 그때 북한군이 뭐 도발 MDL을 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었겠지만 우리 군이 강력하게 제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점차 경계 근무 약화하고 그리고 최전방에 빈총 경계시키고 삼단봉 들라 그러고 그다음에 뭡니까? 북한이 MDL을 넘어도 경고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MDL도 유엔사와 우리 측이 관리하는 MDL 라인이 불분명하면 그러니까 푯말이 없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분명하면 더 남측을 기준으로 경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지뢰까지 매설을 하고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바로 대응 경거사격하고 대응했겠죠. 그러면은 지뢰를 묻고 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1: 그런 점을
0: 그랬는데
1: 지적하신 거예요.
0: 여기서는 대응을 안 하니까 북한군이 그냥 뭐 산책하듯이
1: 수시로
0: 나와서
1: 와서 했다고
0: 지뢰를
1: 하더라고요.
0: 4m 구간 안에다가 촘촘하게 깔아놓고 뭐 4개씩 깔아놓을 만큼 1m에 하나씩 깔아놓을 만큼 촘촘하게 깔아놓고 갈 동안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뭘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어제 이제 김여정이 광대적 뭐 자작극이다라는 이런 반응 보였잖아요. 김여정이 저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발 빠르게 좀 부인하는 저런 발언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을 잘 아시니까.
0: 뭐 이거는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죠. 우리가
1: 예상했던 거예요?
0: 과거에 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북한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죠.
1: 부인했죠.
0: 강경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한테 또 자작극이라고 했죠.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자작극이라고 말할 정도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당일에 그러니까 사고 당하고 그 다음 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쭉 끌고 만 7일째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정도면은 북한이 충분히 그 지역에다 깔아놓은 지뢰들을 수거해 갈 만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특수부대를 보내서 수거해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수거해 가지도 않고 자기들 지뢰가 그대로 분명하게 있는데도 우리한테 자작극이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재명 정부를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 그 멘트를 쭉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정도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
1: 상대 안 한다?
0: 아, 이 정도가
1: 무시?
0: 아닌가. 뭐 도대체 얼마나 약점을 잡혔길래 김여정이 저렇게 뻔뻔하게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사건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들 깔아놓은 지뢰를 다 가져가고 흔적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자작극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나마 성의라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1: 그냥
0: 자기들 지뢰
1: 대놓고
0: 다
1: 무시하는
0: 깔아놓고
1: 거죠.
0: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북한 뭐 김정은, 김여정, 북한의 군부 네. 제일 무서워하는 대응이 뭐예요? 대북 확성기예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은 어제 참수 작전 뭐 여기까지

0: 예.
1: 같은데.
0: 벌써 이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들이 벌써 다 나왔죠.
1: 뭐예요?
0: 그뭐 나경원 의원님
1: 아,
0: 말씀하신 거나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대북 확성기나
1: 예.
0: 뭐 북한 정권 입장에서야 가장 위협적인 것이 최고 수뇌부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그 북한의 MZ세대들의 의식 변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말에 두국가론,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것 또한,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주장을 해왔던 그 조국 통일, 그 유마저도 버린 것. 조국 통일은 북한 정권, 조선노동당의 그 존재 이유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선노동당 강령에 보게 되면은 한반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남반부로 확대하고 전 세계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입니다. 존재 이유죠. 그러면 남반부로 확대한다는 건 뭡니까? 뭐겠습니까? 적화통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겠다? 그러면 조선노동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존재 이유인데. 그런데 그러면서까지도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가니까. 근데 그 이유가 한류 때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한류를 차단하겠다고 법을 3개나 만들고 10대 청소년들을 집단 처형할 만큼 최소형이
1: 글쎄요.
0: 노동계약형 15년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통제를 해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1: 여기까지입니다.
0: 막강한가. 왜냐하면 북한의 DMZ에는 북한의 MZ세대가 수십만 명 나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죠. 왜냐하면
1: 그러네요.
0: 최전방 군인들.
1: 군인들. 네.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몇만 명씩 제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북 확성기를 매일 24시간 듣는 거죠. 그 들은 거를 북한 제대해서 돌아가면 자기 돌아가서 이런 얘기 들은 거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장 큰 무기다. 그렇게
0: 예.
1: 말씀하셨고, 당내 문제 좀
0: 예.
1: 여쭤볼게요. 장애로 나가는 국민의힘,
0: 예.
1: 오늘하고 3일날 대규모 장애 집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0: 예.
1: 왜 해요?
0: 지금 이제 뭐 앵커께서도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를 얼마나 절단 내놨습니까? 경제 파탄, 뭐 주식 ETF 파탄, 부동산 파탄, 농지 파탄, 뭐 사법 파탄, 뭐 파탄, 안보 파탄까지 뭐 도저히 셀수 없을 만큼 많은 파탄을 내놨는데, 우리 국민의힘 야당인, 유일한 야당인, 뭐 유일한 야당이라고 하기는 좀
1: 유일한
0: 그렇지만
1: 야당
0: 어쨌든 유일한 야당이나
1: 각자
0: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 개혁신당도
0: 예.
1: 있지만. 네.
0: 우리 당이 아무 저항도 안 하면 도대체 이 불안해하고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의 이 목소리는 누가 대변할 것이냐?
1: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0: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 네.
0: 정치권의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1: 네.
0: 우리가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1: 그렇죠.
0: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무소속이지만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멈출 겁니다. 이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미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맞아요.
0: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뭐 강선우 의원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 권력형 수사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권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능은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생 수사는 막힐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친한 뭐 아는 검사 한 명이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1: 네.
0: SNS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생 수사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데
1: 20만 건 정도 밀려 있다더라고요.
0: 남은 한 달간 진짜 불살랐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1: 네.
0: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1: 그럼 오늘 나가시겠네요?
0: 오늘은 이제 의원들끼리 예,
1: 의원분들께라고.
0: 중수청 앞에 가서
1: 네.
0: 규탄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3일날 당원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한번 이 모든 목소리를 내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국정감사로 가져오자. 이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오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신 박준건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0: 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21도, 광주도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현재 천호대로 따라 군자교에서 군자역 쪽으로 밀리고 아차선역에서 아차선역 사거리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천호대교 남단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차량 간격 좁습니다. 양재대로 따라가는 게 수서원 아들목에서 삼성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요. 구룡마을 입구교차 로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차 간격 좁힙니다. 반대쪽으로는 일원 터널에서 삼성 서울병원 사거리 쪽으로 차량 속도 떨어지면서 시속 2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치최치 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어제 전화했는데 뭐 그렇게 또 겁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 어떤 말씀이세요?
0: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1: 아 우리 대표님이 전화 거시면은 저희 향후 거취라든가
0: 네,
1: 당내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어떤 말씀을 또 내리실까. 네, 이 당대표 말씀 하나하나에 그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당 소속 그 사람으로서는 대표님 전화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1: 항상 대표가 전화 오면은 의원들은 컷오프나 당무감사에 대한 불안에 떠오르는 것이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0: 제가 어제 연락했더니 방송 중이라고.
1: 역시. 네.
0: 그냥 여유 있게 나 방송 중이요. 왜 그래?
2: 문자로 혀. 네.
1: 이 당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0: 그러네. 겁먹지 마세요. 강찬호 의원님. 네. 그리고 오늘 신입. 오 요즘 핫한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0: 아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편하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서영주 소장님
4: 네.
0: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했지만 30%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뭐 선수는 뭐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막 이런
4: 그건 윤석열 얘기는. 했던 얘기잖아.
0: 아 그런가?
4: 그럼 이재명 정부는 전광판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0: 어떠세요? 이게 30% 지지율.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늪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조금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 앞을 봐야죠.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좋습니다.
4: 그러니까 대통령이 1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심어린 뭐 어떤 여러 가지 송구함을 전하면서 잘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인사 실패 부분들이 아직 여진이 남아 있으나 국정의 동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올라갈 것이고 떨어질 때도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9주간 소폭씩 떨어졌어요. 네, 2% 맞아요. 정도. 제

0: 이상 부정 전망이 다 높아요. 뭘 가지고 지지율을 좀 상승 견인할 수 있을까요?
1: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뭐 일각에서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렸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0: 아니에요.
1: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지지율이 낮아진 데에는 기존에 지지하던 무당층 혹은 중도보수 쪽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도층이 움직여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대부분이 국민의 여론과 반대로, 강경파의 의견에 따라 반대로 갔던 것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오히려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이슈라고
1: 예를
0: 봐야 돼요?
1: 들어서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0: 보안사건.
1: 6.5 대 2.5 수준으로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큰, 아니면 대형 스피커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 저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는 손을 내밀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 대통령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강경파나 극단주의 세력의 요구와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지지율, 고공행 지지율 행진의 원동력이었던 어쩌면 뉴 이재명, 아니면 중도, 아니면 무당층에 다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0: 그 강찬호
2: 네.
0: 의원님,
2: 네.
0: 이게 대통령이나 민주당
2: 네.
0: 이런 분들이 지지율 하락에 좀 부담을 느껴서인지
2: 네.
0: 조작해서 특별법 이것도 좀 뒤로 밀었고,
2: 네.
0: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처리를 좀 연기하는 것 같고,
2: 네.
0: 이렇게 하면은 조금
2: 네.
0: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2: 그거 두개 정도 한다고 뭐
0: 안 돼?
2: 효과가
0: 그럼 뭘
2: 있다면은,
0: 해야 돼요? 뭘?
2: 좀 오늘부터 어떤 날입니까? 지금 검찰
0: 아,
2: 마지막 날이죠. 네.
0: 네.
2: 지금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요. 그다음 지금 미제 사건이요. 16만 건인데, 그 지금 검찰도 데스크에 올라가 있는 경찰하고 핑퐁을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 대상까지 합치면은 앞으로 경찰에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0: 그런 얘기
2: 현재 경찰
0: 하더라고요.
2: 인력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거기다 경찰청장 다 임명이 안돼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4대 지금 사법 핵심 기관들이 다
0: 맞아요.
2: 기관장들이 지금 임명도 못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치안 대란이 일어날 거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입니다. 그이 사, 이런 그요 사태 하나만 봐도 지금 지지율 반등을 저는 절대 꿈을 꿀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에
0: 네.
2: 뭐 지뢰 사태라든가
0: 네.
2: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금 이제 김승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가려졌지만, 지금 제주도 그
0: 장윤정.
2: 여성의 어떤 그 지금 의문의 그 지금 사, 저, 그 돌아가신 사건,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뭐 하나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0: 네.
2: 우리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그거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나 진짜 밤에 길 가다가 내가 어떻게 돼도 내 사인이 어떻게 규명 안 되고 암장되는 일이 앞으로 그냥 엄청나게 흔하게 있을 수 있겠거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 뇌리에 쫙 가로앉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지금 부동산 갖고 지금 뭘 갖다 덮어도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한테 안긴 충격은 여전히 지금 우리들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0% 밑, 서울 시민 7명이 지금 저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0: 네.
2: 지금 의원들이 왜 지금 내년 그 오세훈 시장 그 낙마하고 내년 4월에 재보선 이 열리는 요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다 입을 열지를 않고 표정을 보면 내년에 제발 그 재선거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다 읽히는 이유를
0: 네.
2: 이 정권이 좀 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0: 정구승 변호사님,
3: 예.
0: 인사 실패, DMZ 지뢰 폭발 사고, 부동산 문제 등 그렇게 썩 정권에 유리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1: 인사 실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뼈아픈 지점이고, 전
0: 네.
1: DMZ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저 초동대처나 이런 것들이
0: 네.
1: 국제법으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당하게 잘 지켰고, 거기에 대해 군장병 위로까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결국에는 인사 실패 이 부분인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예전에 고공 막 60%, 70%에 육박했던 지지율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겠지만,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대책을 내놓고 극단주의 세력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하방은 좀 다지지 않았나. 극적으로 뭐 지지율의 변동세가 있어서 막 50% 60%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40% 중반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앞에 이자 그릴 거야 막 이렇게 저주성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좀
4: 그건 이제 저주죠, 저주.
0: 내려가진
4: 저주고
0: 않을 것
4: 그렇게
0: 같다.
4: 얘기했던 분들은 사퇴하세요.
0: 사퇴.
4: 그 바닥에서. 이제
0: 그러진 않을 것 같다.
4: 농담인데
0: 네.
4: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0: 네.
4: 사실 이제 그 저는 지지율의 부정적 요인 중에 국민통합 부분들이 전 주목이 돼요.
0: 네.
4: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가 국민통합입니다.
0: 17.7%.
4: 그렇죠. 그다음

0: 요즘에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낮은 게 국민통합이에요. 그 분야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1: 그러네요.
0: 대한 평가거든요. 다른 거는 희의적인 거예요.
1: 네.
0: 인사 실패, 그다음에 뭐 DMZ 사건, 부동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희의적인 것들은 해결이 되면 극복이 돼요. 근데 국민통합은 기조기 때문에 이건 느낌적으로 국민들이 국민통합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체감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큰 숙제다. 그냥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는 18일 날잘 얘기하셨으니까 할 일을 하셔라. 그리고
1: 알려야겠다.
0: 이재명답게 해라.
1: 자신감 있게.
0: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을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국민들은 뭔가 시원하게 일을 하고 결단성 있게 얘기를 하고 좀 독해 보이더라도 뭔가 일을 이뤄내는구나.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그런 좀 어중간한 모습에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의 의미가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1: 네.
0: 유시민, 뭐, 김어준, 그다음에 민주당 내 강경파, 거기에 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다수,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만 믿고 그냥 해야 될 일을 과감하게 해라. 그러면 저는 45, 50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1: 김어준 씨가요.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이 끝났어. 이제 우정이야. 아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자. 이런 거 같은데 이건 영향 없을까요?
2: 근데
1: 진영 내에서?
2: 애초에 그 저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1: 부적절해요.
2: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감임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는 본인의 성향, 지지 성향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떤 걸 잘하는지 못하는 것에 총체로 봤을 때 지지를 한다 안 한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해. 나는 우정이기 때문에 지지해는 선호가 바뀌어 있고 굉장히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발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런 인상을 주네요.
2: 네,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우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틀린 얘기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뭐 증거 인멸한 걸 증거를 보전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피해 실드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이 나왔던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함축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 네. 저는 저그 정우숙 변호사님은 좀그 말 자체는 되게 옳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불편 부당함을 갖지 않는 언론이라든가 또 어떤 여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진영 논리 없이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의 상황을 추적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 대표라면은 저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김어준 씨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이분은 특정 진영의 그 특정 진영을 그 안에서 그 특정 진영의 어떤 본인 생각하는 다수를 대변하는 어떤 진영 내 스피커일 뿐이에요.
1: 대표 스피커죠.
3: 예,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그 지금 말하듯 공과사를 구분한 언론이나 일반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나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1: 네.
3: 그런 사람이 아니죠.
1: 기대 안 하실 것 같아요.
3: 그런데 근데 지금 그 적용하는 기준은 네. 지금 아까 뭐 공사를 구분하시라 그랬는데 네. 공사가 구분되는 사람은 그런 스피커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1: 두 분 네. 얘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3: 뭐 어떤
1: 내용이?
3: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훌륭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적용되는 분이 아니다 말씀드린
1: 것 같아요. 근데 강찬호 의원님 제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이 지지율 분석에 가장 뼈아픈 게 대통령 가장 잘하고
3: 없음.
1: 있는 분야 뭐예요? 그랬더니
3: 없음이
1: 요거에 42점.
3: 제가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1: 죄송합니다.
3: 네, 아닙니다. 그 뭐 당 대표가 하실 기회를 드려야죠. 이게 제일 지금 저는 뼈아프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어떤 대통령도 국민이 볼 때 이 사람은 외교는 못하는데 경제는 잘해. 외교나 경제는 못하는데 국민 통합을 하는 능력은 있어. 이런 것들 한 가지 정도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싫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국민이 지금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3: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게 적어도 주, 부, 보, 안, 주식, 부동산, 보안수사권 폐지, 안보 불안 여기다가 지금 인사 참사 이런 것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3: 이 국민이 이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적어도 4~5개 이상 지금 대통령이 다 벌려놓고 있다. 게다가 핵심 지지층이라는 호남에서까지 동의하고 있는 게 지금 농지 전수조사도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논란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아니 어떻게 일을 벌여도 이렇게 전부 다 국민이 등을 돌리게 하는 일만 하고 있지? 이런 지금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여론조사는요. KSOI가 지난 28일부터 29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성남 라인에 장영철 전

0: 비서관이 네, 부소장으로 있는 네, 그러한 그 업체인 것은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 상관이에요.
0: 아니, 저는 그거는 지적.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기 나와서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2: 그
0: 얼마 전에.
2: 없음에 네. 저는 이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우려도 될 수 있으나 네. 없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국민들이 사실 열어놓고 백지 상태로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는 거예요. 네. 네.
3: 저도 한 가지 없음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네? 사실 너무 매일매일 밝혀지는 그 새로 부상하고 있는 정치 이슈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 레카들이나 정치 유튜버들에게 너무 끌려가서 모든 신문 지상이나 모든 이슈가 다 그런 정치적 쟁점으로만 너무 점철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나 민주당이 너무 거기에 하나하나 다 반응해줬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알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예. 그 대통령께서 참 SNS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X에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김지용 중수청대 후보자 친윤검사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 친윤검사예요? 아니면은 뭐 친윤검사 아니에요?
3: 박은정 의원께서 친윤검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주장의 근거들이 모두 검증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논박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4: 사실이 아니에요?
3: 네. 사실이 박은정.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뭐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친윤검사다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며칠 전에 그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또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네. 거기에 그렇군요.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네. 서영주 소장님. 네. 김지용 후보자 임명할까요?
2: 임명해야죠.
4: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안 해요 지금?
2: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다음이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당내에서 몇몇의 강성의 목소리들 진영 내에서 나오긴 하지만 아니 X에 뭐하러 올리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인사를 진행하셔야지 왜 X에 설명을 하고 있냐 그거.
4: 아니 어제 김용배 의원 인터뷰했더니 그냥 진영 간의 갈등을 좀 없애고 좀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2: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영 간의 갈등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국정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유시민의 운동장 김어준의 운동장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네. 나오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국민들을 보고 정치란다는 어떤 신뢰를 줘야 돼요. 우리 진영 내의 어떤 싸움 자체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미지로 지금 고착화 되고 있다. 그 고착화가 되기 전에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 아니다. 임명이라는 게 바로 진행이 돼서 빨리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4: 그런데 서 소장님 어제 제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랑 인터뷰를 해봤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검사 출신은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대.
2: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다 뺏지 떼라고 하세요.
4: 아, 제가 그 얘기.
2: 아니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 똑같아요. 검사라는 직업은 이게 직업을 악마할 필요가 없고. 그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정권의 신여노릇을 했던 뭐 특수부나 반부패나 뭐 이런 그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자체가 스스로도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검사라는 직업이 욕을 먹고는 있으나 정말 성실하게 그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고 네. 예를 들어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었다 아니면은 그 지난 정부에서 부역을 했다라는 명확한 팩트가 없으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무슨 어깃장을 놔요. 그래서 저 대통령이 이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냥 네. 가셔라 갈 길을.
3: 그리고 가셔라.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네. 저는 너무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4: 왜요?
3: 잘 생각해보시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정청 합의안이었어요. 이미 설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몇 년 몇 개월 전에 주장했던 게 모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달라고 네. 마치 이건 반기억으로 몰아서 이거 총과 안 되면은 뭐 점찰격이 다 물 건너간다라는 식으로 배수진을 여러 번을 쳤습니다. 이미 설득을 하고 합의가 된 건데 심지어 본인들이 원 했던 몇 개월 전까지는 오케이를 했던 안까지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설득을 할 것이냐.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설득이라는 미명하에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온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국정 동력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생각합니다.
0: 두 분 말씀 맞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늦었어요.
5: 늦었어요?
0: 왜 뭐가 늦었느냐. 애초에 지금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구하고 네. 애초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에.

0: 비교 이거 저 지금의 그 현재 그 검찰 개혁안보다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뭐 저는 그것도 마음에 속에 안 차지만 그런 그 안을 마련 내부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보안수사권은 부분적으로 존치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생이나 치안, 민생치안이나 약자 치안 부분에선. 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보안수사권은 존치한다라는 그 안이 당에 금방 새해 나가고 네. 그것을 정청래 대표 하여간 그 지지 세력 같은 분들이 딴지에 마구 글을 올렸어요. 딴지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수박됐다. 어? 검찰개혁 후퇴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떠나겠다. 이래 버리니까 놀래서 그랬는지 그 팍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 입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정성호 장관 만난 분들 내가 막 얘기 들어보면 정성호 장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 뭐냐 그때 그 유명한 그 이른바 치아. 이제 그 치아가 나가기 시작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이 직접 제가 아는 언론인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났다. 요즘 내가 저 우리 그 만난 그 원로 기자한테 당신이 제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아니 왜 장관님이 안 하시고 내가 요즘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지금 이거는 살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대통령 권력이 뭐냐? 인사권하고 저 사정권 뿐인데 지금 사정권 지금 저 김어준이 저쪽 내달라는데 다 내주고 있다. 큰일 난다 이거.
1: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설득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세요?
0: 그때 뭐 명백히 눈치 본 거죠. 눈치예요? 그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다고 본 거고 맞는 거잖아요. 국정 책임자로서 내가 아무리 지지 세력이 100을 달라고 그래도 100은 못 준다. 한 70은 주고 내가 30은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갖고 가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내줘버렸어요. 이러니까 기세 등등해서 한번 밟으면 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가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저 오늘 여기서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 장관이 검사장 임명한 거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을 제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추미애 지사죠. 이번 아이희만이라고 그래요. 아이희만 김지웅을 세상에 나치전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저 검사장까지 시켜줬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징계하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는데 징계는 안 된다고 반대한 쪽에 바로 이 김지용 당시 맞아요. 검사가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에 대한 감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저 지사가 그러고 있는데 네. 정면으로 추 지사한테 당신이 검사장 임명한 사람 아니냐.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또 한 번 집안 싸움. 명추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 전 추미애 지사 반응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정우승 변호사님 적응되세요?
2: 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대부분도 저기서 나와서 놀랍습니다.
1: 그런데 예. 서윤주 소장님 네. 대통령께서 SNS를 네네. 통해서 네네. X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저렇게 막 밝히는 게 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 상황 종합보고 이렇게 대비 문건을 올려가지고 그 밑에 부분 선관위 관련된 특검 이것이 좀 나와가지고 이거 또 정치적 중립 깨트리는 범죄 행위 아니냐 이거 대비 문건을 이렇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공개하는 거 이게 맞냐 한동훈 의원은 제가 졌습니다. 민주당 제가 졌어요. 이렇게 좀 공격을 받고 있어요. SNS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SNS 정치는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죠.
1: 스타일?
3: 뭐 스타일에 대해서까지 우리 스타일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
1: 네.
3: 그러니까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다면 그냥 그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의 색깔도 기호가 있듯이 소통의 방식도 각자의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인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뭐 대비 문건 이거 이제 뭐 당에서도 많이 나오죠. 전략 보고서 대비라고 하는데 대비가 아니죠. 다 돌려봐요. 알죠? 네. 이거 다 회의 시간에 쓰는데 여기저기 다 돌리지 말고 언론 배포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의를 주는 대비인데 네. 이거는 뭐 2급 대비, 3급 대비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이건데 이거를 뭐 대비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한동훈 의원이 말한 대로 내가 졌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뭐 자료 유출이다 하는데 졌으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
1: 알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네.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정치 상대적으로 좀 젊으시니까 네. 어떻게 느끼세요?
4: 일단 저는 여기 그 해석업자, 유통업자들의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하지 말라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정치인의 언어가 어렵구나, 네. 뭐 고리타분하구나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어부로 삼았던 네. 예, 대표적인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 있는 거일 뿐이다. 네. 왜냐하면 참 웃긴 게 그분들이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어요.
1: 네.
4: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자신들이 해석 권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이제 장애가 생기자 맨 처음에 사실 SNS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0: 하나도 자신의 해석 권력을 들이밀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한글 못 읽냐? 왜 SNS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너의 해석을 덧붙이냐라는 비판이 있자 그 다음에 전선을 바꿔갖고 SNS 자체를 줄여라 하지 말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대놓고 이거는 직거래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유통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안 입고 온 시선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한동훈 의원과 전 주진우 의원을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사이버 레카들의 준동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요청이나 검증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국회의원이어야 되는데 일단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SNS 활용해서 저 이재명 대통령의 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신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SNS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함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잘못 배웠는지 아니면 아직 미숙한 건지 일단 올리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바로 밑에 선관위 관련해서는 그 밑에 부분 공개해버리면 바로 아니잖아라고 반박이 될수 있는 것들에서 되게 명구스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단 지르고 보는 것 자체가 아직 단서가 좀 낮은 것 같고 대비 같은 것도 청와대 해석에 따라 청와대 이제 반박에 따르면 이거는 그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새지 않기 위한 대입이고 거기에 보고 권고를 받는 결재권자가 이걸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이다라는 것은 저는 합리적 설득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검찰로부터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한동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강찬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이
1: 네.
2: 그 한국인 거두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그랬어요. 빈말 아니다. 대한민국 한다면 한다. 지금 우리 한국 무저 뭐냐 우리 국군 용사 건드린 북한에 대해서 패가망신 시키고 있나요? 이런 마저 본인도 지금 실현도 당장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비아냥에 솟아지고 있어. 패가망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이거에다가 돈이 마귀라더니 하면서 부동산 뭐 다주택자 이런 거 비난한 거. 알고 보니까 밑에 마귀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본인 참모 장관들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돈 마귀들이 우두글두글해요. 그다음에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여. 이것도 지금 본인 그 정책 비판하는 사람 국민 일각을 대상으로 지금 판관이냐. 국민을 마귀에 이어서 돼지라고 부르냐. 이런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보면은 다 자가당착으로 걸려요. 마귀가 밑에 두글두글하고 지금 패가망신 북한 패가망신은커녕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금 비아냥 받고. 그러니까 SNS 뭐 지금 취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NS에 어떤 글을 쓰는 순간 본인의 취향은 국민의 대통령 평가 대상이 됩니다.
1: 네.
2: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면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수위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1: 네.
2: 대통령은 또 언어의 품격을 지키는 또 국가의 어른입니다. 그런 것도
1: 네.
2: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SNS 장사해가지고 아마 손해가 훨씬 많으실 거라는 거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3: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2: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3: 그게 책임이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판받는 게 책임이라는
3: 뭐
2: 맞는 얘기예요.
3: 비판하시든
2: 네.
3: 그 견해하시든
2: 네.
3: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2: 네.
3: 비판과 어떤 그 이 충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떡국 좋아하니까 너도 떡국 좋아해야 되고 내가 쌀밥 좋아하니까 너도 쌀밥 좋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2: 네.
3: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 예.
3: 품격 얘기하셨잖아요.
2: 네.
3: SNS가
2: 네.
3: 그 거기에 쓰는 단어가 다소 대통령의 좀 너무 국민들에게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강찬우 의원의 지적일 뿐이지.
2: 돼지가 다수... 마귀가 그래요? 네.
3: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2: 그래요?
3: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2: 네, 네, 네.
3: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네
2: 네.
3: 하는 분도 있다.
2: 아, 네,
1: 그렇게
2: 네.
1: 판단한 분도
0: 네,
1: 있고.
0: 저는 그 같은 기준이 나중에 한동훈 의원에게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1: 네.
0: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정상이 다 트위터나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어떻게 보면 뉴노멀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2: 돼지나 마귀는 뉴노멀이란 말씀이죠?
0: 아니요. SNS 활용이.
2: 아, SNS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언어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 진철파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로 시작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찐친 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권의 악재가 또 어제 판결이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 법원이 김승원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청탁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제넨셀 창업자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 선고했어요. 강찬 의원님, 네. 1심에서 무죄 판단했던 네. 승인 청탁과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혔어요.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1: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0: 의미가
1: 김승원 의원은 네. 뭐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 강변했지만 그렇죠.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저는 100일에 드러났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결국 그 청문회로 인해서 그 낙마하게 된 그 김승원 이 사태 이후 어제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대못을 박은 거죠. 네. 더군다나 1심에서는 무죄로 봤던 부분이 지금 2심에서 명백하게 유죄로 지금 명백하다는 말이 아예 들어갔어요. 그 재판부 판결문 그 문헌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김승원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수진에게 실명 깠네요. 브로커 양수진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양수진 결국 오빠라고 부르던 그 여인 뭐 그냥 친근하게 지내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뭐 존중하는 사이요? 브로커네요. 과거 법원 판결에서 유흥주점 경영자라고 또 한마디로 술집 경영한 분이라는 거 법원이 인정했고 이번엔 이분이 브로커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실명도 네. 까고요.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사람을 인사를 정의부의 수장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감싼 저 김민석 당대표 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요 석고 대죄하시고요 네. 이번에 그 후임만큼은요 네. 뭐 박태균이니 이건태니 또 본인 그 대장동 변호진이라든가 공소 취소 관련해서 또 그냥 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 이런 분들 했다가는. 아마 저 김승원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민심의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 대정권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오늘 공수처가 이거 지금 고발 이틀 만에 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조차 지금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저 배당을 했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공수처에 그 이틀 만에 고발 이틀 만에 배당되는 사람이 공수처를 비롯한 이 좀 수사기관
0: 알겠습니다.
1: 이걸 다뤄야 되는 법무부 수장이 네. 될 뻔했더니 정말 이건 뭐라고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다 정확히 봅니다.
0: 정우승 변호사님 네. 이렇게 그 제넨셀 창업자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2: 근데 기소 유예가 내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네. 증거가 나왔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새로 조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기보다는 판단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바로 검찰이 아니면은 뭐 공수처, 중수처가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0: 네.
2: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임사검증 라인에서 뼈아프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청문회로 낙마했다는데 사실 청문회로 낙마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직보 어떻게 공익 제보라 사람 때문에 네. 낙마를 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네.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임명이 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파멸적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0: 네.
2: 아직은 그래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운이 따르는지 그 임명하기 전에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금까지 뭐 저희가 개인정보다 뭐다 이래갖고 검증이나 인사에서 조금 무르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원불패 어떻게 보면 신화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 의원이라고 해서 너무 또 안일하게 보지 말고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의 전직 네. 보좌관이 이번 주 내에 뭔가 좀 큰 논란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공개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기도당 뭐 비자금 조성 문제 같은데 그것이 또 공개가 되면 김승원 후보자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3: 그 부분 이제. 김승원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당에 국한시키지 않고
0: 네.
3: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0: 네.
3: 이제 그 사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관이 이거를 뭐 시켜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0: 네.
3: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당에서 재빠르게 좀 뭐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을 내거나 이걸 그냥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같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부분들은 청와대도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
0: 네.
3: 이게 정말 이거를 다시 검토했었는지 한번 저는 좀 국민들 앞에서 이 부분은
0: 알겠습니다.
3: 인사 시스템의 보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명을 하셔라.
0: 여권에 하여튼 악재가 하나 더 생겼다.
1: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쥐가 먹고 죽였다고 다 독약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저 강변하고 그 김승원 후보 청문회 전까지 감쌌던 분들이 꽤 있어요.
3: 저요.
1: 그렇습니까?
2: 네.
3: 아, 그렇죠.
2: 네,
3: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의 그때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다 지적하시는 점에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3: 것이죠. 그런데 이제 쥐 독약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호도하는 거는 맞아요. 본질하고는 다르다.
2: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주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그 임상실험 단계에서 비글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녹시딜을 안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제가 하나만 간단히 말할게요. 쥐가 죽은 건 다른 임상실험도 있는데 그 쥐가 죽은 이유가 규명되고 그 내용을 그 밝혀가지고 그래서 그 해소하는 것까지 다 과정을 담아서 그리고 식약처에 내는 겁니다. 이건 그게 다 빠졌어요. 쥐가 죽고 사실 은폐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거다.
3: 그 은폐를 재낸셀했죠.
1: 그리고 아니 그걸 지금 그 청탁을 해준 사람 누굽니까? 그 청탁을 해준 책임을 져야지.
2: 임상실험의 개념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성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지 죽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는
1: 거예요. 그거
2: 겁니다.
1: 있는데 그걸 왜 은폐했냐 말입니다.
2: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은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런데 은폐한
2: 그걸 알고 했다는 고의가 있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았죠.
1: 이런 거에 그런 문제는 모르고 대신에 그 약이 그럼 좋아서 국부가 유출될 정도로 좋은 약이니까 빨리 하라고 한 건 왜 그렇습니까?
3: 아니, 그런 부분에 다른 문제인데
0: 정리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이제 국감이 6일부터 시작이 돼요. 서영주 소장님.
3: 네.
0: 참 국감 때만 되면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기대되는 의원 누가 있습니까?
3: 없어요.
0: 없어요.
3: 기대되는 의원이라 저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0: 아니,
3: 왔어.
0: 농담처럼 여쭤본 거고 참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상당히 그냥 국감 때 되면은 각 업체들도 그렇고 뭐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시달려요. 김현지, 김용범, 김승원 다 빼고 여당이 조희대만 증인 채택한 거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를 야당에 삼고 있고 관심사 증인들, 기업인들 이게 또 항상 또 이렇게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다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증인 채택하는데 이 채택이 아직 좀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국감
3: 늘 증인 채택으로 싸우죠.
0: 그렇죠.
3: 늘상 있는 일이고 지난 국감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뭐 증인을 세운다 만다 했던 또 논란이 있었죠. 뭐 그냥 일상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증인을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국정감사는 국민들한테 이 1년 동안에 있었던 국정에 대한 평가들을 궁금한 것들을 굉장히 좀 타격감 있게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증인을 좀 정말 그 본질과 다르게 정치적 계산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습관적으로
0: 보좌관 할 때 그랬잖아요.
3: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권위를 세우고 그 기업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압박을 주기 위한 증인 채택은 좀 피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라. 왜냐하면 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근데 증인 나와가지고 잘못한 것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또 본인 해명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 관심 있는 거는 과방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이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증인 채택됐잖아요. 이게 각 상임위마다 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에서 증인 채택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이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질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사실 아직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사실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2: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쿠팡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걱정되는 점은 거기에 정말 냉철하게 아니면 그분들이 그 해명이나 반박에 대해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러서 면박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동정 여론이나 왜 대한민국 국회가 저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고 침착하고 면밀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쿠팡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항고했던 것이 이제 그 기각이 돼서 다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 그 쿠팡 집단 소송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네. 여기 관련해 갖고 너무 국회 협조가 안 돼서 도대체 어떤 그 국회의원이 쿠팡 관련자를 만났는지를 국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예전에 과거에 모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했는데 유독 쿠팡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네. 대관의 이름은 궁금하지 않다. 대관 담당자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고 쿠팡 소속인 사람이 어떤 의원을 만났는지만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펴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 측에서 점점 한 발씩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공개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지 못했던 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쿠팡을 비호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도 서 소장님 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미진했고 사후 조치도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 많이 받는 것은 문제 당연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사실상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은 규모도 규모이고 뭐 거의 뭐 3,700만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과징금도 6,700억이라서 좀 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초기 대응 김범석 의장이 굉장히 안하무인격으로 좀 뭐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것들이 매를 부른 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요하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간의 그 어떤 외교적인 그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쿠팡이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처벌을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들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과 과연 똑같은 형평을 가지고 지금 하느냐 보면 한 10개 11개 뭐 경찰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쿠팡을 드잡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0: 통상 문제도 나올 수 있다.
3: 통상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선생님이 똑같이 떠든 애를 때리는데 다섯 대를 때려야 되는데 특정한 애한테는 차별적으로 더 많이 막 괴롭히는 거지. 너 다섯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너 학생 기록부 갖고 와. 너 엄마 모셔와. 막 이렇게 더 부가적으로 뭔가 한 애에게 똑같은 체벌이 안 내려져 가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증인 채택이나 조사나 공정의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죠. 네.
0: 강찬호 의원님 네. 쿠팡 이슈를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게 개인정보라는 네. 네. 네. 민감한 문제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네, 그럼요.
0: 또 어느 순간 쿠팡이 너무 우리 삶에 네.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네. 또 이 부분이 네. 서영주 소장님 짚어주셨듯이 또 한미 통상 마찰 네.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지고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그 이 지금 이번에 그 쿠팡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받고 엄청난 지금
0: 엄청
1: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0: 그럼요.
1: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쿠팡을 이용했다가 그 나간 분들까지 정보를 네. 그러면 다 없애야 되는데 계속 네. 갖고 있어가지고 뭐 900만 명이라는 과거 이용자 지금 그 저 정보까지 그렇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단순히 쿠팡에 가입한 분들만이 아니고 그 쿠팡에 가입한 분들은 뭐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도 연관해서 쓰다가 그 정보까지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지금 거의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들어간 거 아닌가. 네. 이러한 국민의 정보들이 중국 다크웹 같은 데서 1인당 2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분은 뭐 1인당 500원 정도씩에 지금 마구잡이로 거래되어 이것이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네. 지금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쿠팡의 지금 잘못은 100번 얼마 가장 깊숙하게 파헤쳐가지고 상응하는 처벌과 그 보상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받아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방법이 이것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미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문회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전 득보다 실이 더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
0: 누구에게?
1: 그 로저스라는 그 대표를 불러가지고 네. 청문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뭐 평소 우리 국내 증인들을 대하는 국내 출석자들 대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마 쿠팡 측이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막 이제 그 자기들 유리하게 얘기했겠죠. 이러니까 지금 한국이 우리 미국 기업은 필요했죠. 정부 이상으로 때리고 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측 중국 기업들, 중국 어떤 온라인 기업들을 지금 편들어주고 있다 하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정권이다. 네. 이러한 지금 그 프레임이 굉장히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도 그러한 관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지금 관계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슬기롭게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재미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거에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강력하게 쿠팡을 때렸는데 이분이 경기도지사 갔는데 이분 7월 달에 네. 경기도 도청에서 25만, 24만 원 지금 업무 추진비에 쿠팡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된 네. 말이 됩니까라고 묻는데 말이 어떤 부분에 되는 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쿠팡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0: 국민의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네, 쿠팡 네. 측이 뭐 또 외국인 내세워 가지고 네. 또 책임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제대로 된 해명과 네. 대책을 내놓기를
1: 한 바랍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청문회가 위증 그죠 그 로저스를 위증으로 했는데 이거 저 경찰이 지금 무혐의 처리했어요.
0: 아,
1: 그것도 그러니까 헛발질 또 해버린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목소리를 키우는 야권의 주자들 상당히 좀 네. 본인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좀 갇히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 내가 1등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김여정의 DMZ 지뢰폭발 사건 참수훈련까지도 해라 막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0: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권이 김정은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공격적이에요. 장동윤 대표도 올공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이 야권 주자들의 메시지 내기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럼 당연한 현상이죠.
0: 당연해요.
1: 아, 왜냐하면 우선 이거는 저는 그 본인들 몸집 불리기 이전에 네. 아니 지금 정권이 이렇게 지금 비판 저 뭐냐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야당의 어떤 이제 좀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이런 얘기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0: 네. 네.
1: 저는 이거를 무슨 본인들 몸집 불리기 측면보다는 야당 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0: 네.
1: 그렇게 이제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이 평가할 것은 누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실효성 있고 누가 정말 가장 아프게 가장 날카롭게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찝어내서 그것을 고치게 만드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0: 누가 네. 제일 지금 현재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1: 한동훈 의원이 제일 잘했죠. 한동훈 의원이 뭐 김승원 낙마주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 기여를 했다는 거는 우리 국민이 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게 추석 연휴 3일 내내 국방부 청사에 앞에서 1인 시위한 거예요. 그때 한동훈 의원이 전 굉장히 잘 상황을 찝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 직전에 터진 지뢰 사고, 지뢰 폭발 사고인데 누가 봐도 그때 국방부가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질질 끌면서 그 연휴 동안 그 주사 미루고 그래서 네. 뉴스가 좀 안 나와가지고 국민의 관심이나 분노가 좀 사그라들기만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 충분했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한동훈 의원이 계속 1인 시위를 3일 연장하니까
0: 네.
1: 3일 내내 기사가 터졌어요.
0: 알았어요.
1: 이게 결국 여론을 끌어올리고 국방부가 29일 하겠다는 조사를 이틀이나 앞당기게 된 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서인 교수장님.
2: 그 추석 연휴 내내 한동훈 의원이 한 게 정말 큰 자충수라고 생각을
0: 자충수예요?
2: 하는 게
0: 자충수예요?
2: 일단 첫 번째로 그 기본적으로 MDL이나 유엔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자신의 네. 인지도나 뉴스 확보를 위해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뢰지대 개척하는 폭이 60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0: 네.
2: 숲을 지내다 이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다시 합류해야 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유엔사입니다. 이 자체도 이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유엔사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 국군이 단독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대로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북한이 김여정이 저렇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증거를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매번 서초동에서 무죄제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매번 변죽만 울리고 언론에서 나오면 뭡니까?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어버려갖고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군이 작전 계획이 유출된 것입니다. 거기에 MDL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작전 일자 그리고 숫자가 공개되는 것은 오히려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적 행위에 저는 가깝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행위로 해서 자신의 인지도나 자신의 그 언급량이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야권의 주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0: 서인유 수장님,
3: 네.
0: 또 한동훈 의원 또 평가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3: 그래요?
0: 득실 어떻게 보이세요?
3: 뭐 단기적인 득은 있는데 장기적인 실이 크다. 길게 정치를 봐야 되는데
0: 왜요? 그래도 지지율 높게 나오고 인지도 높아졌고 뭐 이러잖아요.
3: 그 반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사 한동훈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이미지는 사실상 그건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식은 박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잠시 머물다 가지만 인식이 박히게 되면 그 자는 자체가 계속해서 한동훈의 이미지가 잘 싸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전체 국민들한테 뭔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갔을 때는 가벼워. 같이 가기에는 힘들어. 이런 평가를 받을 거다.
0: 그 하여튼 이게 강찬호 의원님과 두 분의 인식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첫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우리 살펴보고
1: 네.
0: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뭐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요.
0: 네.
1: 우리가 지금 유엔사로부터 그 관할을 넘겨받아서 국군이 하다가
0: 네.
1: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2: 시경에 틀렸습니다.
1: 아, 그거 뭐가 틀렸어요?
2: 사실관계는 네. 애초에 관할 자체가 유엔사이기 때문에 인원이나 무기 하나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그런데 맞는데
2: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0: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어떻게 죄송해요.
1: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 우리가 관할을 해옵니다.
0: 대기실에서 최종 판단을 해볼게요. 아, 오늘 찐철파 너무 화끈하게 해주셔가지고
1: 네.
0: 상당히 오늘 즐겁습니다.
3: 네.
0: 세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뉴바!
1: 뉴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6: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5: 제발 그만해.
7: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9: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1: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첫날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포대로 공덕오거리에서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차가 많고요. 성산로 따라 성산대교 가는 길,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대앞까지 밀리고 광화문 쪽으로는 마포구청에서 연희나들목, 반대쪽으로 봉원고가에서 금화터널 쪽으로도 더딥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길 사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 수사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면서도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적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김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경찰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전국 수사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경찰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북한은 올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8월 20여 회, 9월은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상습적으로 월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9월에 한 달의 경우 30번 넘게 침범이 이루어져 사실상 매일 월선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이 남측 지역에 조성한 지뢰지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25사단 폭발 지점 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추가 지뢰 매설 지역 여러 곳을 위성 등의 정보 자산을 통해 식별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번 폭발 지점과 유사하게 지형 변화가 포착됐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후 이곳들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가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은 위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향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부상 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댄 설리번 알래스카 지역구 상원 의원 등과 함께